0: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8월 25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 잭 적극으로요. 아이유의 마음 띄워드렸습니다. 아침부터 듣기 너무 상큼한 목소리. 예예. 예. 자, 마음이라는 단어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죠? 아주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영어로 생각을 간단하게 해보자면은 마인드가 또 될 수도 있고, 뭐 마인드, heart, feeling, spirit, 뭐 다양하죠. 네, 마음이 넓다, 마음이 따뜻하다, 먹는다, 다 잡는다, 비운다, 마음에 든다, 뭐 등등등. 이 마음이라는 게 말 그대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매력인데. 마음은 벌써 계절을 앞질러서 가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몸은 아직 여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묘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엄청 덥더라고요. 예, 낮에 잠깐 걸으러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런 날에 기가 막히는 어울리는 음악들 마음 가는 대로 한번 신청해 주시죠.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오늘은 함께 잘 방송을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자, 가레스 게이츠의 Listen to my heart, Backstreet Boys의 Shape of my heart. 네, 어쨌든 하트, 투 하트. 내 마음을 들어요. 내 마음의 뭐라 돼? 모양? 내 마음의 네. 오늘 여러분들 마음대로 선곡을 좀 부탁드려요. 마음이 흐르는 대로 여러분들의 선곡과 함께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저희 PD님이 엄청 바쁩니다. 예. 게시판도 봐야 돼. 분위기도 봐야 돼. 선곡해놨다가 어떻게 마음이 흐르는 대로 곡도

거에 대해 좀 정신없을 것 같아요. 자, 아이야. 동네 노는 언니님, 용서가 안 되는 날씨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이제 좀 가자 좀. 그죠? 이게 약간 오전 저녁은 가을인데 한낮은 아직 여름이야. 예. 네. 해가 약간 이렇게 가까이 왔다가 멀었다. 가까이 왔다 멀었다 약간 이러는 것 같은. 메롱메롱 하는 것 같은. 좀 가라 좀. 근데 또 가고 나면 아 따뜻한 햇살 받는 약간 그런 날씨가 그립다. 바로 이 소리 할 거예요. 눈꽃살님, 오늘도 헬스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옆에 운동하시는 여신님들, 여사님들께 열심히 그대창 알렉스님을 침바르도록 홍보하면서요.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입만 움직이면서요. 어우, 이렇게 수다 떠는 게 얼마나 칼로리 소모가 심한데요. 계속하십시오. 예예, 쭉쭉 계속하세요. 3328님, 올여름 육아휴직 중인 초3 딸아빠입니다. 더위에 지쳐서 방콕만 하다가 딸이 기장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오늘도 아빠랑 집에 있었다. 너무 더워서 아빠 성격도 더워졌다. 건드리면 터진다. 세상에, 저 나름대로 폭염에 안 지치려고 마인드 컨트롤 중이었는데 딸 눈에는 제가 인간 폭염 특보였나 봅니다. 미안한 마음에 당장 마트로 달려가서 수박 한 통 사서 바쳤네요. 딸, 아빠 오늘 성격은 수박처럼 달콤하지? 하니까 실을 뱉으면서 뭐 아직은 화채 수준이야 라네요. 이 더위에 딸이랑 밀당하며 살아갑니다.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와서 살콩살콩 안기는 맛도 좋겠지만 또 이렇게 약간 좀 톡 쏘는 맛도 좋지 않을까요? 오히려 약간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렇게 톡 쏘는 애들이 뭔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막 와갖고 아빠 아빠 그러면서 안기던 애가 이제 나이가 이제 한두 살씩 먹어가면서 이제 자기 방문 잠가버리고 아빠랑 얘기도 안 하고 이러면은 저 진짜 주저앉아서 너무 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슬퍼서. 근데 약간 어렸을 때부터 이러면은 네가 그렇지 뭐 그러면서 약간 좀 친구처럼 지내고 그러기 좋지 않을까요? 씨를 퇴 뱉으며 뭐 아직은 뭐 그냥 화채 정도? 조금 덥긴 해. 자, 시아의 사랑의 인사 7892님께서 신청하신 곡이고요.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 듣고 오겠습니다.

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알렉스 피처링 레일의 왈스 레슨 듣고 오셨습니다. 추석풍님께서 신청하신 곡인데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있으니까 좀 너무 고급지고 편안하고 포근하고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 네 다 같이 네 외치면서 텐션 좀 올리겠습니다. 자 5, 6, 7, 8 네, 잠이 확 깨죠? 아우 저도 좀 졸려가지고 이게 밤방송에 들어야 되는 노래인데 예. 5, 6, 7, 8 게시판 좀 보죠. 2430님 7시 출근 본사에서 화물차가 7시에 와야 하는데 화물차 기사분이 늦잠을 자서 8시 20분에 도착한 끝에 짐 싣고 이제 납품 갑니다. 아침부터 땀 쏙 빼고 나니까 마음이 너덜너덜. 그래도 그대 창가와 함께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합니다. 어휴, 1시간 20분이나 늦었다고요? 출차가? 어이구야, 이게 뭔 일이래요. 이게 납품이라고 하시는 걸 보니 그 화물차가 이제 7시에 도착하면 7시 그러니까 몇 시쯤에 하고 이렇게 출차를 해서 네 물건을 이렇게 납품을 하시는 걸 때 아유 또 그 물건들을 또 늦게 받으신 분들은 또 얼마나 우리 기사님을 뭐라 하셨을까. 이 기사님 잘못이 아닌데 헤헤이 참. 자 그래도 지금 시간이 이제 저희 10시 거의 다 돼가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급한 납품은 좀 끝냈죠. 네. 그래도 운전 천천히 네 안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빵빵한 호랭이님 날은 좀 덥지만 어제 내린 비로 오늘 어딘가에는 예쁜 무지개가 떠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아요 하셨습니다. 그 무지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를 등지고 입에 머물고 있던 물을 뿌리시면 눈앞에 무지개가 보이실 겁니다. 난 역시 티야. 뱃살이 뚠뚠님 혹시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사 갈 집을 못 구해서 아직 여름이 이사 못 가는 건 아닐까요? 크크크크 출근길 갑자기 내린 소나기 때문에 신발 옷 다 젖어서 출근하다 말고 바로 퇴근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름이 집을 못 구해서 이사를 못 간다. 이게 마냥 웃을 수 있는 일만은 아니네요. 네. 지금 우리는 겪고 있진 않지만 네. 아마 연말쯤 마지막 쿼터나 새해쯤 돼서는 네. 진짜 집값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네. 약간 진짜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근데 어디이시길래 소나기가 내리셨죠? 지금 저희 서울 일단 저희 목동은 하늘이 미야자키 하야오 아저씨가 그려주신 하늘인가 싶은 정도로 파란 하늘에 뽀얀 그 층층이 되게 두꺼운 그 예쁜 구름 있잖아요. 네 심지어 근데 쟤네가 되게 빨리 움직여 오늘 네 약간 그런 하늘이거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7892님 매일 울어대던 매미 소리 이젠 가끔 한낮에만 들리는데 좀 아쉽기도 하고 마음이 좀 서글퍼지려 그러네요. 더위도 여름이 슬슬 뒷걸음치고 있겠죠 하셨습니다. 낮에만 조금 덥고요. 네 오전 그리고 이제 해지고 나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괜찮더라고요. 자, 송은주님이 신청해 주신 거북이의 비행기 2430님께서 신청하신 소녀시대의 힘내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4602님. 어르신 복지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서 차량 이동이 많은 편인데요. 모든 회사차 주파수를 98.1에 맞춰놨습니다. 당연히 회사분들도 모두 이 방송을 들으시죠. 직원분들도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온다며 다들 좋아하시네요. 제가 홍보 아닌 홍보를 톡톡 했습니다. 저는 특히 알렉스님의 마지막 멘트 안녕 이거 너무 좋아요. 티스럽지만 깔끔하고 너무 좋아요. 고민 많이 했어요. 저도 뭐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 안녕히 계세요는 좀 뭐랄까 안녕히 계세요는 나는 갈 테니 너는 여기 있어라의 느낌인 것 같고 약간 느낌에 수고하세요는 너무 나는 갈 테니 그대는 여기에 남아 더 빡세게 일을 하렴 약간 이런 느낌 같고 그렇다고 또 막 야호 그러니까 막 예 오늘 좋은 하루 야호 이런 거 하기에는 좀 예 좀 너무 너무 트렌디한 거 아닐까 생각도 했었고 그냥 심플하게 그냥 친구들끼리 이렇게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안녕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내일 또 봐 안녕 들어가 안녕 약간 이런 느낌 이게 그냥 제일 좋겠더라고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십니다 야호 나 잘하는데 산책님 당일치기로 청주 가고 있어요. 고속버스 오랜만에 타니까 너무 쾌적하네요. 2인석, 1인석 배치에다가 복도에 커튼이 있어서 혼녀족 너무 좋아요. 마음이 두둥실 설렙니다. 2인석, 1인석 이렇게 좌우로 나눠져 있는 버스인데 복도에 커튼이 있어요? 정말? 와우. 그러면은 그 2인석 말고 1인석 쪽이 좀 더 비싼 거 아닌가요? 아, 가격은 똑같아요? 오 그렇군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이 쾌적한 우등버스에 혼자 타고 가시는 분들을 위한 좌석인 거구나. 오호. 근데 가운데 이렇게 서로를 보지 못하도록 커튼을. 오. 옛날에 저도 버스 타고 이렇게 지방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행사를 후다닥 갔다 후다닥 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면은 오히려 버스를 타거나 혹은 뭐 비행기를 타거나 그런 경우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탔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가운데 커튼이 쳐져 있군요. 3853님 나이 먹을수록 마음이 여려져서 그런가 누군가 제게 마음 써주는 게 그렇게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분께 연락해 봐야겠다. 오늘도 꿋꿋이 직장일 잘 해낼게요. 노동요 항상 감사합니다.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다 다르시겠죠? 오늘은 저희 1부 마치고 2부 나가는 사이에 네 잘 있냐, 별일 없냐, 안녕하냐 그리고 안부 문자 한 번씩 보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화이트 킹님께서 신청하신 존 웨이트의 Missing You 듣고 옵니다.

자, 동네 노는 언니님. 전 대놓고 홍보는 못하고 그냥 틀어둡니다. 녹음본을. 크크크. 그럼 사람들이 미끼를 물죠. 어머, 노래가 좋네. 무슨 방송이야? 질문하라면 그때를 놓치지 않죠. 그쵸. 약간 이렇게 낚시꾼이 이렇게 신호가 올 때 찌가 탁 내려가는 거 보고 이렇게 스냅으로 탁 들어올리는. 예. 걸려들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4687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에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오래도록 고맙도록 요 곡 띄워드리면서요.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해 보세요.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예술이 일상이 되고
4: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3: 우리의 일상이
4: 문화가 된다.
3: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4: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3: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4: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3: 공정하게
4: 함께
3: 새롭게
4: 마음껏 꿈꾸자.
3: 경기도에서 꿈.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통화하며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어젯밤 늦게 루비오 장관과 통화하면서 한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두 장관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여러 장 올리며 대화 재개 메시지를 재차 발신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두 장은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때 사진으로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드는 재료비가 1년 전보다 12% 정도 상승한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했습니다. 같은 기간 삼겹살 외식비 상승률은 3% 미만에 그쳐 집밥과 외식 간의 가격 격차가 줄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생산을 맡은 엔비디아의 추론 전용 칩이 고객을 확보하고 본격 양산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에이전트 구동에 특화해 추론 속도를 높인 그록3 LPX의 양산을 시작했다고 현지 시간 24일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록3 LPX를 전량 삼성전자 파운드리, 즉 반도체 수탁 생산 사업부를 통해 양산합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두 달간의 교섭 끝에 마련한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50.8%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오늘 오전 9시 마감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전자투표 결과, 제적조합원 과반수가 투표했지만 투표자 과반수가 반대하면서 잠정 합의안이 부결돼 재협상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도, 습도는 89%입니다. 김윤주입니다.
3: CBS
4: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양우산을 챙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저녁까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충청 북부는 오후까지 5에서 3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도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도 늦더위가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조금 전 충남 부여와 경북 청송에 폭염경보가 더 추가 강화 발효됐습니다. 오늘도 양산과 포항의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겠고, 광주와 부산 35도, 대전 34도, 서울 32도로 어제만큼이나 무척 무덥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계속되다가 주 후반에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8: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7: 주방 싱크대도.
8: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7: 어디로?
8: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7: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9: CBS 시투어 테마 여행 세 번째.

0: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 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이클립스의 소나기 띄워드렸습니다. 선제 없고 뛰어. 예. OST였죠? 자, 선물을 드려야죠.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브레딩군 고기,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역시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최근에 입점한 가맹점들 순서대로 한번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최근에는 30호점이죠.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김제에 위치한 김제 야호 김제에 위치한 아씨 김제에 위치한 욕실 리모델링 업체 오일땡바스입니다. 깔끔하고 꼼꼼한 시공으로 지역에서는 좋은 평판이 아주 자자하시다고 합니다. 아기세 인증하시면요 시공비의 10%를 할인해 주신다고 합니다. 와우. 야 이거 화장실 한 칸 하는데 그래도 100단위로 들지 않나요? 10%면 어마무시하게 해주시는 건데. 요즘 새로운 인테리어 트렌드가 집 전체는 그대로 두고 욕실만 바꾸는 그런 부분 리모델링이라는데 올가을 이사 계획이나 인테리어 계획 있으시면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전국 방송이니까 우리 또 우리 오일땡바스가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시겠죠? 그죠? 네,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잭잭 쿠폰 가맹점 다녀오시면 인증 문자를 저희에게도 꼭 보내주시고요. 감사의 커피 쿠폰으로 저희가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인증 문자는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오늘도 슈가 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 버블, 빨래에도 슈가 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 버블, 슈가 버블, 슈가 버블, 깨끗하게 슈가 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 버블.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5: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6: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하남.

0: 속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변상의 달리기 이거는 로하맘님께서 신청하셨던 곡이고요. 드라마 드림하이 OST 드림하이 이거는 비옥이님께서 신청하신 곡. 요 두 곡이 그 한 8월 9월부터 쭉 해갖고 11월 달까지 이렇게 좀 많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청하시는 곡인데 오늘 이렇게 또 띄워드렸습니다. 아, 저희가 곡이 두 개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그런 거죠. 선곡을 해주셨는데 한 곡은 내가 마냥 막 이런 곡이고 또 한 곡은 막 신나는 곡 막 예 막 난 너를 사랑해 이러면은 두 곡을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네 선곡을 하는 게 또 이 스텝 저희 제작진 여러분들의 노력인 거죠. 센스고. 조이5575님 컴퓨터 문서 작성 업무를 하는데요. 요즘 부쩍 손이 건조하고 너무 가렵습니다. 여러분 이건 가을이 온다는 신호예요. 날은 덥지만 분명 가을은 오고 있죠. 주부 습진 겸 악건성인 드림. 그럴 수 있죠. 이게

요즘 바르는 약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악건성인 분들 같은 경우에 밤에 뷰티 글러브 같은 거 이렇게 쓰시면 되게 굉장히 좋거든요. 밤에 주무실 때 그런 거 한번 써보세요.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이게 참 그래요. 악건성인 분들은 이게 또 자주 씻어도 자꾸 수분기 오일기가 날아가고 그렇다고 손 위에다가 미끌거리는 오일이랑 크림을 잔뜩 발라도 생활하기 힘들고 그죠? 우리가 생활하지 않는 잠자는 시간을 노려보십시오. 존 스노우님께서 존 스노우 알디 좋은 아침입니다. 사실 오늘 제 생일이에요. 항상 똑같은 날인데 생일이라는 별칭이 붙어서 그런지 살짝 들뜬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네요. 알디가 축하해 주시면 마음이 벅차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또 게시판 여러분들이 또 생일 축하해 드려야죠. 존 스노우님의 생일이랍니다. 여러분 축하 한번 날려주세요. 4859님 새싹이세요. 근데 너무 들뜨고 행복한 마음으로 문자를 주셨습니다. 와일이 좋을까나요? 딸이 드디어 등교를 했어요. 마음이 너무 홀가분합니다. 만세 만세. 너무 좋은 나머지 예 경상도와 서울이 막 이상하게 섞여 있어요. 와일이 좋을까나요? 예, 좋으시겠어요. 안 그래도 이거 문자 요즘 애들 이제 학교 가기 시작했다고 여기저기 문자 많이 오네요. 좋습니다. 3652님 라디오 켜면 손님이 몰려와요. 아침에 가게에 와서 반죽하고 바쁘게 오픈 준비하다 보면은 깜빡하고 라디오 켜는 걸 잊게 되는데 뒤늦게 라디오 켜고 바깥 스피커로 알디 목소리를 들으면 그제서야 지나가던 사람들이 가게 쪽으로 들어온답니다. 라디오 효과가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가게 상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뭐 어떻게 사람들 많이 지나다닐 때 한번 어떻게 외쳐드려요? 반죽하고라는 걸 보면 그죠? 베이커리? 베이커리인가요? 아, 그 정말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갓 지은 빵집 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빵이 막 이렇게 갓 지어져 나왔을 때 주는 그 향기는 네, 그 맛있는 향은 정말 어마무시하죠. 예, 정말 고급 향수. 불판 위에 소고기 이어갈 때, 익어갈 때. 그리고 이제 베이커리에서 빵 갓 나왔을 때. 약간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럼블피쉬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이거는 수지맘님. 그리고 이기찬의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약간 발라드 타임이네요. 이거는 로꼬 가을 아침 홀링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 딱히 털어놓을 곳 없는 사소한 고민, 알량한 하소연,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자랑, 갈팡질팡 선택장애로 괴로울 때 알디가 알아서 잘 딱깔끔하고 센스있게 정해드립니다. 이름하여 알잘딱깔센 전곡 처방전. 자, 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희가 방금 그 빵 가게 그 베이커리 얘기를 했는데 843 하나님께서 관련된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알디, 저 고민이 하나 있어요. 사실 저는 식사빵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꼭 빵이 좀 먹고 싶은데 아침 10시에 그릭 요거트나 달걀 먹고 2, 3시에 식사빵을 먹을까요? 아니면 1시에 요거트랑 빵을 같이 먹을까요? 참고로 저는 살은 꼭 빼야 되거든요. 자,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일단 우리 알잘딱깔센 오늘의 사연 8431님의 사연인데 빵은 먹고 싶고 살은 빼고 싶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다? 복권은 샀지만 당첨은 복권은 안 샀지만 당첨은 되고 싶다. 공부는 안 했지만 시험은 잘 치고 싶다. 뭐 이런 뜻이겠죠. 난 사랑하진 않지만 넌 날 사랑해야 해. 욕심이 과해. 너무 과해. 물론 식사빵 중에는 통밀빵, 호밀빵, 사워도, 포카치아 등등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빵들도 많지만 탄수화물도 결국은 당으로 되고 당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분 딱 성격을 봤을 때 절대 내가 봤을 때 그냥 우유식빵이야. 하얀식빵, 뭐 하얀색빵 이런 거. 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죠. 저는 일단 843 하나님께 이 곡을 처방전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뮤의 우아한 아침.

자, 알잘딱갈센. 빵은 먹고 싶은데 살은 빼야 된다. 빵을 포기할 순 없다. 그러니 먹는 순서라도 정해줘라. 안 돼. 빵 포기 못해.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는 욕심쟁이 8431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권은 안 샀지만 당첨이 되고 싶다. 공부는 안 했지만 시험은 잘 치르고 싶다. 난 널 사랑하지 않지만 넌 날 사랑해야 해. 알데 그대 창가에를 매번 듣지만 알렉스의 잔소리는 듣기 싫어. 네.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빵 바꾸세요. 통밀빵, 호밀빵, 사워도, 포카치아. 바꾸세요. 솔직히 통밀빵하고 호밀빵은 그 우리 많이 먹는 식빵하고 버터빵 있잖아요. 우유 식빵, 버터 식빵, 뭐 우유 그런 것들이랑 식감이 많이 차이가 나요. 입안이 조금 깔끔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좋아하진 않으시겠는데 사워도하고 포카치아는 먹을 만해요. 사워도하고 포카치아. 네. 웬만하면은 그냥 드시는 거면 사워도로 드시고 샌드위치나 뭘 싸서 이렇게 드실 때는 포카치아로 드시는 거, 네,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일단은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빵이랑 드시고 싶다 그랬는데 빈속에 커피 마시는 것도 안 좋고 일어나자마자 그 빈속에 커피를 붓는데 빵이랑 같이 드시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네, 차라리 그러지 말고 달걀. 네. 요새 그 달걀하고 올리브 오일 살짝 해가지고 후추 해갖고 먹잖아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토마토 주스나 토마토 과일, 토마토 같은 거 갈아 넣는 거 있죠. 그런 거 한 잔 딱 드시고 잠깐 좀 이제 뭐 볼일 좀 보시다가 그러고 나서 잠깐 쉬는 타이밍에 커피와 호밀빵, 포카치오 빵을 드시는 겁니다. 넌나비님, 여러분 제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 아니라니까요. 뜨끔하긴 한데 저 아니에요. 우리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추석풍님, 그대창은 듣지만, 아, 그대창은 듣지만 알디 잔소리는 듣기 싫다. 뭐 이런 소리죠. 그렇죠. 말랑콩떡님, 저녁에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침이 낫지 않나요? 가르치고 된다고 해주세요. 왜 내가 간절하지? 여러분들 왜 이렇게 간절하세요? 저녁에 먹는 것보다 아침이 낫다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의 차이인데, 아침은 일어나서 우리가 활동을 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에너지 소모가 필요하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아침에 먹는 게 낫죠. 라고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면 먹고 누워요. 내 말이 틀렸어? 램틀님, 이 세상에 빵이 없다면 정말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크크크크크. 근데 이거는 저도 약간 저 뜻을 같이 하긴 합니다. 저도 빵을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예, 인정해요. 저는 심지어 이제 코코아 파우더 뿌려가지고 안에 초코칩 넣어놓은 빵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예. 하지만 그 빵을 하나 먹기 위해 어마무시한 언덕길을 올라서 파리에 있는 바게트를 가죠. 저희 집이 이렇게 돌산 중간에 있는 집이라 그 위에 있는 파리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파리에 있는 바게트를 가려면 거기로 엄청 걸어 올라가야 돼요. 네. 갔다가 오면서 땀이 범벅이 되거든요. 네. 갔다 빵 하나 집어먹고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뭐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건 누워서 핸드폰 열어서 빵을 심지어 빵집에서 시켜. 음료와 함께. 커피도 그냥 음료도 아니고 라떼에 당분 들어가 있는 거를 시켜. 그리고 누워서 빵이 도착했다고 신나서 빵을 까먹어요. 그리고 커피를 벌컥벌컥 마셔. 그리고 아 이제 뭐부터 할까? 그러면서 누워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가 스르슬쩍 잠이 오는 거죠. 왜냐? 난 빈속이었고 내 몸에 상당한 양의 당이 들어갔으니까 난 이제 졸리기 시작하는 거죠. 비타돌체님, 빵이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채소, 고기, 치즈 등을 곁들여 먹어요. 대신 쌀밥을 끊습니다. 이거 약간 노래 같은데? 나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빵이 식사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저도 순댓국 먹을 때는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는 밑반찬하고 순댓국을 저는 특으로 시킨 다음에 순대는 옆으로 살짝 빼놓고 그래봤자 한 5알? 4알밖에 안 돼요. 이렇게 내놓고 안에 머릿고기하고 소 내장하고 이제 고기들 뭐 그런 고기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걔네들만 먹어요. 예, 밥은 안 먹고. 그러면 되게 든든하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쨌든 욕심입니다. 본인도 분명히 알아요, 욕심인 거. 알죠? 자, 그리고 시간을 최대한 낮에 먹는 걸로 하세요. 내가 누워있을 수 없을 시간에. 네, 그렇게 정합시다. 자, 아바의 Thank You For The Music, 조윤진님께서 신청하신 곡, 그리고 Westlife의 My Love, 이렇게 3652님께서 신청하신 곡 듣고 올게요.

현이맘용님, 먹고 누웠다가 용수철처럼 일어남, 알디 뼈때리기 있어요? 선숙님, 소가 된 아기새들, 전래동화 같은. 아르마비님, 혹시 우리 집사람 얘기인가? 어쩜 이렇게 다 똑같을까요? 하셨습니다. 자, 노래 들으면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브래드의 If, 람보르 곱돌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예, 이거라도 드셔야죠. 자,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백원경의 랄랄라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0: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0: 코리아 타임스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을 웃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에 힘입어 국세 수입도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작업을 막판 마무리 중입니다. 앞서 기획처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 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 729조 9천억 원 대비 10% 이상으로 제시하며 800조 원대 예산을 예고했습니다. 환율 부담 완화와 추석 명절 특수에 대한 기대로 국내 기업의 경기 전망이 6개월 만에 긍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102를 기록해 올 3월 이후 반년 만에 기준치 100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동시에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1년 10월 전망 이후 4년 11개월 만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주요 외식 메뉴 가격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했습니다. 여름철 대표 외식 메뉴인 삼계탕과 냉면뿐 아니라 저렴한 한 끼로 여겨지는 김밥의 가격까지 지난달에 또 올라 올 들어 7월 사이에 세 차례 인상됐습니다. 김밥의 경우 다양한 식재료를 손질하고 조리해 한 줄로 말아내야 하는 대표적인 노동 집약적 외식 메뉴라 인건비 상승이 가격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되면서 소비 심리가 넉 달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4.5로 전달보다 2.3포인트 하락해 그만큼 비관적인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7월까지 넉 달 연속 오른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택공급 대책 등의 영향으로 8월에는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해 1년 뒤 집값 상승 기대가 소폭 줄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지 시간 24일 이란과 특정 물품을 거래하는 다른 국가에 2차 제재를 가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대이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군사작전에도 이란이 버티기에 들어가고 이란 핵 금지와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이라는 핵심 목표를 이루지 못하자 자금줄을 더 옥죄는 이른바 경제적 왕따 작전으로 타격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제재의 핵심은 가상화폐와 금, 기술, 항공과 해운 등의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를 하는 다른 국가에 관세 등 2차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2026-2027 절기 독감 예방접종이 다음 달 21일부터 연령대별로 순차 시행된다고 질병관리청이 오늘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3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1: CBS 멍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거 좋아하세요? 제주에는 패들보드 위에 가만히 누운 채로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는 멍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시바다 안성관 대표는 어느 날 바다 수영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났는데요.
2: 다리에 쥐가 나서 제가 패들보드에 누워서 모터보트가 저를 끌고 간 적이 있었는데 누워서 바라보는 그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고 손끝에 젖어드는 바다의 수온도 너무 좋았고 미세한 요동? 그런 것도 너무 좋아서
1: 멍해의 패들보드 위에는 커다란 남방 큰 돌고래 인형이 있는데요. 해녀들의 버려진 해녀복을 한땀한땀 바느질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2: 태어나서 이런 감정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내가 힘들 때 바다에 이렇게 떠있는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힐링을 하지만 멍해라는 행사를 마무리를 할 때 남방 큰 돌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바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것이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까지 저는 다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1: 사랑한다면 구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큰 돈을 쓴 건 아니지만 이것만은 참 돈 아깝다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비 오는 날 급하게 우산을 샀는데 금방 그쳤을 때, 버스를 놓쳐 택시를 잡았는데 결국 지각했을 때, 환승해야 하는데 교통카드 안 찍고 내렸을 때도 그렇고요. 몇백 원, 몇천 원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은 안 써도 됐는데 하는 마음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건 정말 아까웠다 싶었던 순간 있으신가요? 우리가 함께라면 아깝지 않은 한 시간, 백원경의 랄랄라예요.

0: 브라운 아이드 소울 마이 스토리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이었습니다. 저는요 깜빡하고 장바구니 안 가져와서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할 때 쇼핑백 사야 할 때 그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100원밖에 안 하는데도 쇼핑백 필요하세요? 하면 반사적으로 아니요? 아니요? 했다가 아니 하나 주세요. 거의 열에 아홉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쇼핑백 차에 있는데 아 회사에 있는데 집에 있는데 하면서 아까워하면서 결국엔 사고 말죠.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마이 스토리 들려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고요. 샵 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예요. 커피 준비하고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각

0: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1: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0: 한국침례신학대학교.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귀...

이무진 청춘만화 자우림 애인 발견. 작지만 크게 아까웠던 순간들, 마이 스토리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니다리님, 저는 은행 ATM기기 인출 수수료요. 직장 생활하면서 짬내서 은행을 가야 하기에 기기를 이용할 때가 많은데 왜 그리 수수료가 아까운지요. 루이스님도 은행 수수료 진짜 돈 아깝습니다. 유유. 맞아요. 주거래 은행이면 ATM기에서 수수료가 나오지 않는데 다른 은행 쓰거나 공용 ATM기 쓰면 수수료가 생각보다 꽤 세더라고요. 예전엔 7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1,000원이 넘는 곳도 있고 진짜 아깝죠. 제가 봉투 사는 거 너무 아깝다고 말씀드렸더니 매일 빛나투님도 공감해 주셨어요. 맞아요. 봉지는 왜 반환이 안 될까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쇼핑백 사면서 이거 반환할 수 있어요? 안 될 걸 알면서 꼭 물어본다니까요. 역시나 안 되더라고요. 조이5575님, 저는 종량제 사요. 어차피 써서요. 그러니까요. 마트에서 봉투 사야 할 때는 종량제 사는 게 정답이더라고요. 어차피 쓸 거니까. 예, 저도 이렇게 합니다. 0760번님, 정말 아까운 적이 있죠. 새 우산 한 번 사용하고 목적지에서 비가 그쳐서 잊고 그냥 나와서 잃어버렸을 때요. 유유. 이런 경험은 한 번씩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비가 내려서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야 할 때는 제일 저렴한 걸로 고르죠. 내가 잊고 그냥 나올 수도 있으니까. 1201번님, 지난달 주차 위반 딱지가 두 장이 날아왔더라고요. 6만 원 용돈에서

까였어요. 주차 위반, 속도 위반 딱지 너무 아까워요. 그럼요, 너무 아깝죠.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위반 딱지 받은 후로는 주차할 때 조심합니다. 많이 조심합니다. 몇천 원 아끼려다가 몇만 원 그냥 훅 떼일 수가 있거든요. 갈대 여인님, 옷 사고 사이즈 안 맞아서 택배비 부담할 때가 제일 돈 아까워요. 그것도 왕복 택배비. 맞아요. 교환하려고 하면 왕복 택배비를 내야 되죠. 꽤 부담이 됩니다. 이럴 때가 저도 종종 있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매장 가서 직접 교환을 해야 한다면 시간 들고 교통비 들고 그거 생각하면 또 마음이 좀 괜찮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맘님, 저는 결혼 전에 남편하고 늦게까지 있다가 택시 타는 일이 많았는데 그 택시비가 그렇게 아까워요. 남편하고 결혼해서 이 인간하고 살려고 내가 그 비싼 택시비를 지불했나? 부들부들 싶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도 아이 보면 그때 택시비가 조금 덜 아깝기도 해요. 아니, 이건 아깝다고 하기에는 낭비가 아니었다. 낭만이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로 해요. 커피도 드릴게요. 원슈타인 존재만으로.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첸 펀치가 함께한 Every Time이었습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광역버스 기사입니다. 비 오고 개인 날이면 분실물 우산 두세 개씩 나와요. 우산이 울어요. 7688번님. 오늘도 버스에 우산 좀 나올 것 같아요. 오전에 비가 오다가 지금 맑게 갰잖아요. 근주님. 저는 지금 금연한 지 20년째인데요. 담배를 피울 때 라이터 사는 게 그렇게 아까웠어요. 라이터가 필요할 때는 왜 라이터가 안 보이는지. 그런데 나중에 뒤져보면 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라이터였거든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나저나 20년째 금연이라니 이거 정말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 커피 한 잔 드립니다. 8218번님. 저는요, 작은 돈 쓰는 거 엄청 안 쓰고 아끼는데 큰 돈 나가는 거 반대로 엄청 쿨해요. 주차비, 수수료 등등 잔돈 쓰는 거 아까워하는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써야 할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쿨하게 쓰거든요. 저도 이런 내 모습이 이해가 안 가요. 유유. 그러니까요. 왜 그런 걸까요? 주차비 아끼려고 여기저기 막 주차할 곳 찾아다니고 그럴 때 시간은 쓰는데 큰돈 쓸 땐 오히려 굉장히 배포가 커지는 8218번님. 아, 이거 좀 고쳐야 될 것 같긴 한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나도 그런데. 5041번님. 어린이 보호구역은 노란색 두 줄이 있는 곳. 주차 위반은 3배래요. 12만 원. 조심하세요. 맞아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꼬물마매님도요. 얼마 전 주민보호구간에서 13만 원 나왔더라고요. 너무 아까워요. 네, 조심하면 돈도 아낄 수 있고 안전도 지킬 수 있고요. 캬캬 쿄쿄 크크님. 아이 3명 키우고 있는데 집에서 같이 밥 먹을 때 반찬하고 국하고 밥 남기고

있는 게왜 이리 아까운지. 제가 퍼놓은 거 다시 넣어놓고 아이들이 남긴 거로 때우네요. 나도 새밥 먹고 싶다. 이러시면 안 돼요. 새밥 드셔야 돼요. 일단 아이들을 밥을 조금씩만 주세요. 남기지 못하게. 그리고 먼저 새밥을 드세요. 맛있는 거부터. 캬캬 큐큐 크크님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6947번님, 사은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본 제품을 홈쇼핑에서 구매하면 늘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은품에 속지 말자. 성시경 거리에서 신청합니다. 같이 들어요.

요즘 최애곡이 나오네요. 여름의 끝자락 너무 좋아요. 0423번님. 김동률의 노래,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 여름의 끝자락, 하늘바다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요즘 이 곡 신청곡으로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언제 들으면 좋을까 자리를 보고 있었거든요. 여름의 끝자락 느낌 날 때 들어야지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계속 한여름 같은 이 느낌 뭐죠? 하늘바다님도 극성스러운 매미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여름의 끝이 아니라 절정의 느낌. 이제 여름아 제발 가줄래? 모기도 데리고 가렴. 올여름 너무 더워서 모기가 맥을 못 추다가 지금 한창 극성이죠. 여름의 끝자랑은 맞는 걸로. 별빛나라님. 요즘 다시 더워지고 있어요. 어제 36도, 오늘 최고 36도 예보, 현재 32도입니다. 그래도 원경님과 우리 랄랄라님들 만나면 팥빙수보다 더 시원해져요. 정말요? 그런 걸로.

5390번님, 아이들 옷 살 때는 그렇게 잘 고르는데 제 옷은 들었다 놨다. 결국 구매 안 하고 애들 것만 사요. 니들이 엄마 마음을 아니? 알까요? 절대 모릅니다. 아이들은 절대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 옷은 계속 사야 되잖아요. 자꾸 크니까. 하지만 엄마 옷은 한 번 사면 10년도 더 입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엄마 옷을 좋은 걸로 사셔야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0423번님, 사연을 보면 어쩜 그리 다들 나와 같은지 이 맛에 랄랄라 듣죠. 노을 붙잡고도 신청합니다.

제가 엄마 옷은 10년도 더 입는다고 했더니 향기로운 봄님이 진짜 동감입니다. 저는 신혼여행 때 산 추리닝 바지를 21년째 입고 있습니다. 오늘 다들 쇼핑 나가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별빛이님의 신청곡 흐르고 있습니다. 박성일 장들레

박성일의 색소폰 연주, 장들레의 목소리, 내일이었습니다. 빅뱅이 데뷔 20주년을 맞았다고 해요. 오랜만에 새 노래가 나왔습니다. 안 들어볼 수 없죠? 빅뱅의 빅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 대해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총리실에 주문했습니다. 촉법 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선 한두 살 범위 내에서 중대반복 범죄에 대해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것이라고 현재의 논의 흐름을 정리한 뒤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은데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정기 국회를 앞두고 오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협의하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AI와 3대 메가 프로젝트, 우주항공과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등 5개의 집중 투자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지원 분야의 경우 대학생이 한 학기간 인턴 활동을 할 경우 학점을 인정해주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 도입과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 예산 등이 담겼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우파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어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해당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하며 여야 간사협의를 거듭 요청했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현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오늘 오후까지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부 10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주 중으로 법무부와 경찰로부터 선발대 인력을 파견받아 출범 준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며 검경합동수사본부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을 준비도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족의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아 장례식장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 약관에는 과일이나 음료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을 장례식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례 비용의 사전 설명도 의무 조항으로 명시했습니다. 육해 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는 국방부가 내일 공청회를 열고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9.6도, 습도는 70%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7: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음원 사이트를 둘러보면요. 최근 자주 들은 플레이리스트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계절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긴팔 옷을 꺼내 입듯이 가을에 듣기 좋은 곡을 찾아 들었다는 증거죠. 음악만큼 계절의 감각이 확실한 것도 드무니까요.

음악 한 곡의 매력은 생각보다 대단하죠. 계절을 선명하게 느끼게 하는 건 물론이고요. 피곤한 몸과 마음을 단숨에 깨워서 활기를 불어넣기도 하는데요. 무표정한 사람을 웃게 하고 늘어져 있던 사람의 동작을 절도 있게 바꿔주는 것도 다름 아닌 음악인데요. 가을 분위기가 충만한 화요일입니다. 8월을 마무리하고 9월을 맞이하기 더없이 좋은 음악들로 시작해보시죠.

한솔로님, 와, 제가 신청했던 곡이네요 하셨는데, 그래 언젠가 누군가가 신청하셨는데 생각했어요.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날은 좀 덥지만 가을은 부정할 수 없는 날. 아니 가을은 좀 멀고 9월이 오고 계절이 달라지는 걸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첫 곡은 Earth, Wind & Fire, September로 문을 열었어요. 가을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목소리들이 있죠. 뭐 여럿이 있고요. 음악 한 곡이 이 그때 보내고

공기가 달라지고 공간이 새로워 보이는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사연이 더해지면 음악은 더 특별해집니다. 프로포즈송으로 남편이 불러줬던 팝송을 들으면 지금도 남편이 괜히 예뻐 보인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고등학교 야간 자습 시간에 짝꿍과 들었던 팝음악을 들으면 지금도 괜히 도시락을 먹고 싶어진다는 거. 이게 바로 생각보다 강력한 음악의 힘이겠죠. 자, 화요일입니다.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2: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6: 콜레

0: 콜레스탄.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준호맘님, 아직은 없지만 뭉게뭉게 흰구름의 푸르른 하늘이 가을 느낌이 살짝 납니다 하셨는데 점점 이 하늘은 높아지겠죠? 아, 로코 가을 아침 홀링님, 아 프리티 워만 하셨는데 로코의 정석이죠. 귀여운 여인 영화. 탄산수호님은 언제나 선곡이 좋지만 오늘은 특히 더 좋습니다. 싱숭생숭한 제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아요. 요즘 마음이 싱숭생숭하시다고. 왜 계절이 바뀔 때 우리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잖아요. 그 때문일까요? 락시스의 It Must Have Been Love였고요. Boy Meets Girl의 Waiting for a Star to Fall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아비갈님은 지수님 오랜만에 글을 남깁니다. 바람이 쨈에 불어서리 걸어서 출근을 했는데 이런 덥네요. 왠지 바람이 좀 부는 것도 같고 걷다 보면 땀은 나도 내 바람이 내 땀을 식혀주겠지 했는데 이런. 한낮에는 여전히 꽤 덥고요. 밤이 되면 조금 나아지는 날씨지만 습도가 되게 높다는 생각을 좀 했고 하지만 해가 뜨는 시간이나 해가 뜨는 시간은 늦어지고 또 해가 지는 시간은 빨라지고 그렇게 또 계절은 부지런히 또 어김없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오늘 오프닝에서 우리 음악 얘기도 했는데 곱돌님이 프로포즈송으로 팝을 택했다가 망한 1인이라고. 뭐로 망하신 걸까요? 프로포즈로 망하신 건지 노래를 못 불렀다 이런 건지 아니면 결혼이? 아내가? 이거 신중하게 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팝송이 문제였던 거 맞습니까? 부엔카미노님은 오늘도 띵곡들 대방출입니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아 그 노래도 있었지? 오늘은 제시어로 팝송을 찾아보는 날. 오늘의 제시어는 뮤직입니다. 음악 M-U-S-I-C 뮤직. 자, 우리가 좋아하는 팝송 제목 안에 뮤직에 들어있는 노래들 알려주시면 되고요. 편하게 우리말로 적으셔도 됩니다.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오늘의 제시어는 영어 단어 뮤직. 뮤직이 들어있는 팝송 알려주시고요. 얽힌 사연도 있으면 적어주시죠. 유지수의 해피송 저희가 먼저 준비한 곡은 셀린 디온이에요. I'm Alive.

에이소 베이스였어요. Always have, always will. 또 셀린 디온의 I'm alive였습니다. 유재수의 해피송, 오늘은 제시어로 팝송을 찾아보는 날이죠. 오늘의 제시어는 뮤직, 뮤직입니다. 아, 근본이죠, 뭐 근본. 우리 제우스 듀오님, 아바의 Thank you for the music. 아, 신청합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 최애 인기 그룹이었는데 일본까지는 와서 공연을 했지만 한국에서는 호주 공연을 영화화한 것을 극장에서 상영했었죠.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며 감동을 했었는데 그녀는 지금쯤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그녀가 어딜 가고 있을까요? 와, 짱짱한 고딩 시절을 보내셨다 생각이 되게 멋쟁이셨던 것 같죠? 이렇게 아바를 좋아하시고 또 이 호주 공연을 상영하는 극장에서 여자친구와 고등학생이 함께 보시고 자, 아바의 Thank you for the music 몇 분이 신청하셨고요. 우리 제우스 듀오님 선물 보냅니다. 양주 코알라님은 Phantom of the Opera, 그 오페라 유령에서 흘렀던 The Music of the Night 신청하신다고. 마이클 크로포드, 예술의 전당포에서 뮤지컬로 받은 기억이 난다. 예술의 전당포. 저 이거 저도 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 바둑과 야구님은 마이클 잭슨의 Music and Me, 보람님은 제이미 컬럼의 Don't Stop the Music, 딸기산도님은 리한나의 Don't Stop the Music, 여행가고파님, 9963님 등 FR 데이빗의 뮤직을 신청하셨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의 제시어는 뮤직인데요. 먼저 들으실 곡, 아, 진짜 많은 분들 신청하셨고 앞서 소개한 우리 제우스 듀오님, 또 9619 딸기님, 오늘은 아만다 사이프리드의 음성으로 띄울게요. Thank you for the music.

딸기산도님 신청하신 글로리아 에스테판 또 엔싱크가 함께 노래했어요. Music of my heart.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제시하는 뮤직. 0527님은 두비 브라더스 곡 얘기하신 거죠. Listen to the music 신청합니다. 큰 언니랑 저랑은 9살 차이가 나는데요. 언니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많이 들어서 얼떨결에 저도 좋아하게 된 노래. 아 이런 경험들 아마 형제자매 있다는 것에 또 장점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이런 경험도 많으실 것 같고요. 핸디맨님은 마룬5의 뮤직, 병아리님 놀란스의 섹시 뮤직, 메이플피카님 프랭크 밀스의 뮤직박스 댄서, 9820님은 마돈나의 뮤직 신청합니다. 몽환적인 스타일, 마돈나 누님의 나이를 잊게 하는 카리스마가 최고라고. 트윙클님도 마돈나의 뮤직을 듣고 싶다고. 우주님은 발렌타인의 I Believe in Music. 소개가 안 될 확률은 99%지만 꼭 한번 들어보세요 하시면서 약간 요즘 이렇게 자학적인 이렇게 톡이나 문자를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왜 이러세요? 세상살이님은 존 마이어스의 뮤직을, 방탄소년이 와일드 체리의 Play That Funky Music 정하셨고요. 자, 다양한 곡들이 있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의 제시하는 뮤직 이어지는 곡 0527 도로시님 바위나리 우리 배로님 해수욕님 누비 브라더스예요. Listen to the music.

방탄소님, 아, 윤향기 씨 노래 가사가 생각날 듯말듯 입에서 맴돈다고. 마포국장님은 윤향기 선생님 건강하시죠 하셨는데요. 일단 메이플피카님이 신청하셨던 피터 폴 앤 메리의 I did rock and roll music이었고요. 이 곡을 얘기하시는 거죠. 윤향기 노래하는 곳에 미세스 M님이 신청하신 페리코모였습니다. I believe in music 띄웠어요. 유지수의 해피송 화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벌써 1부 닫을 시간인데요. 1부 닫는 곡은 케인 브라운이 노래합니다. Lie I love country music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올게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4: 인천도시공사.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경찰청은 제주 장기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사건이 처음 접수됐을 당시에 제주 서부경찰서장과 현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4명입니다. 경찰청은 이들에게 사건 처리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묻는 한편 지휘 감독 책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 104일 만인 어제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A경장은 지난달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 사건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남성 역시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담당해 처리 종결한 실종신고 248건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안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른바

0: 용산공원 캠프킴 법안은 이번에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개정안은 협상 중인 안건에 올라가지 않았고 내일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는 비쟁점 법안만 올리는 것으로 여야가 협의 중이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개정안은 용산 캠프킴 부지의 공원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서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법안을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이 일반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의 후속 조치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논의할 경찰개혁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추진단 출범을 알리며 김민석 대표가 경찰개혁 추진단장으로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을 임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추진단은 김 단장과 한정혜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절반은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 피해자 대표 등 외부 인사로 채울 예정이며 당내 경찰 출신 의원들은 추진단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주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행정처 폐지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사법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거나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만 깼습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시 5분입니다.

0: 에너벨리님, 어제 마트 주차장에서 바닥에 고인 에어컨 물에 미끄러져 꽈당 넘어졌습니다. 창피함이 진짜 컸는데요. 아, 지금 너무 아파서 쫄뚝거리면서 다녀요.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그죠?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창피함에다가 몸의 아픔까지. 아이고, 토닥토닥. 그러면서 또 좋은 날도 있고 살아가는 거죠. 힘내시고 신청하신 곡잘 들으셨죠? 여행가고파님은 다음 달 벌써 추석이 있네요. 너무 빨라요. 하셨는데. 올해는 추석이 9월에 있어서 더 가을이 바짝 다가오고 또 금방 지나갈 것 같은 그런 예감입니다. 호레노트님, 아, 이 행님 안 나오면 서운하죠? 하셨는데요. 뭔가 아련한 듯한 곡이기도 했어요. 지나가자님 9963, 에너벨리, 방탄소, 세호님, 여행가고파님 신청하신 FR 데이빗의 뮤직이었습니다. 해피송 2부로 왔고요. 오늘 2부 주제는 청춘의 팝송. 우리 햇님이들의 청춘을 울고 웃게 했던 그 팝송은 무엇인지, 나를 잠못 들게 하고, 내내 달달달달 외우기도 하고, 그, 혹은 그녀가 생각나기도 하고. 아, 우리 햇님이들의 청춘의 팝송, 햇님이들의 삶에 스며들었던 그 팝송은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아, 저는 그, 본조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고, 90년대 팝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산팝 앨범은 마이클 잭슨의 앨범이었는데, 뭐, 90년대, 우리 뭐,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 또, 디즈니 애니메이션 곡들, 그런 곡들을 들으면서, 아, 마음을 키워 나갔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햇님이들은 어떠신가요? 청춘의 팝송. 아, 내 젊은 시절. 아, 내 청춘하면 바로 이 곡이지 하는 그 곡들 소개해 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우리 햇님이들의 청춘을 수놓았던 그 팝송들 지금부터 알려주시죠.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와우, 추억의 팝송들 너무 좋아요 하신 우리 스칼렛 주유님, 9375 환솔로 해마루님, 빌리지 피플의 Can't Stop the Music이었고요. 또 와일드 체리의 곡이었죠. Play the Funky Music. 또 3645 머라이어 박 지리사님, 캔디핑님, 논란색 섹시 뮤직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햇빛송 오늘 2부 주제는 청춘의 팝송입니다. 우리 햇님이들의 청춘. 아, 그 시절 팝송 어떤 것들 있나요? 가을은 선물님은 제 청춘의 팝송은 닐라일라입니다. 아, 탐존스. 진짜 늘 약간 이게 건강하시고 얼굴도 약간 이게 붉은기가 있으셔서. 아, 근데 딜라일라는 우리 조용남 씨가 잘 부르시는데. 우리 오빠야 종유님은 New Kids on the Block이요. 1991년 New Kids on the Block이 우리나라 내한에서 엄청난 사고도 있었죠. 당시 한지붕 세 가족도 난리였는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투나잇이나 스텝 바이 스텝 추억 속으로 빠져보고 싶습니다. 아, 어마어마했죠. 조던 나이트 저희 언니도 되게 좋아했고 저도 좋아했는데 그 지금 한 BTS급 인기일까요? 근데 지금의 이제 BTS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그 세련미가 있는, 요즘은 다 그 최고의 스타들이 뭐라 그럴까 굉장히 고급진 이미지들이 있는데 당신은 지금 생각하니까 약간 촌스러웠지만 좀 순수한 느낌이었어요. 5초의 법칙님은 저의 청춘은 뉴란 뉴란과 함께했습니다. 뮤직비디오도 보고 보고 또 봤던 그 시절 모든 노래가 좋지만 오늘은 더 리플렉스가 듣고 싶습니다. 아, 여기도 내 당시로서는 최신상 그런 느낌이 있었던 그룹이죠. 사이먼 르봉 오빠야는 이름도 너무 유니크하고 뭐야 르봉이라니 왠지 고급 와인만 마실 것 같은 이미지잖아요. 0347님은 Living Next Door to Alice. 이종환 선생님의 내레이션이 있어야 하지만 유유. 아, 이게 좀 진짜 시대마다 스타일이 있죠. 촥 내레이션을 저음으로 멋지게 깔아주면 곡이 더 돋보이고 더 잘 들리는 것 같고. 요즘은 그러면 항의 전화 들어옵니다. 음악 듣는데 방해된다고. 그리고 사달라고 조르조님은 ERO의 Twilight. 청춘 시절의 팝송입니다. 일본 드라마 전차남의 오프닝으로 나왔던 곡인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일본 취업을 준비했었네요. 어머나, 코니치와. 그래서 일본은 잘 다녀오신 건가요? 아주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시네요. 아, 우리 후리자 향기님은 17살에 접한 레이프 가렛의 I was made for dancing이죠.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팝송인데 레이프 가렛은 제 인생 1호 덕질 해외 연예인이었습니다. 아, 저는 장국영 씨였는데. 아무튼 우리 후리자 향기님 성덕이십니다. 성공한 덕후? 이렇게 해피송에서 소개도 되고.

강서방님, 청춘의 팝송이라 2000년대 초반. 청춘 아니시지 않아요, 그때? 그때 나이 먹을 만큼 먹었을 때 아닙니까? 어쨌든 2000년대 초반으로 추정되는데 음반 가게에 들러서 샀던 인기 팝송 모음집. 이거 맥스 아니에요. 머라이어 캐리, 존 레넌, 토비 브렉스턴, 블랙스턴 그리고 브리트니 스피어스 등등등 노래가 있었죠.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 뭐 맥스랑 또 뭐 있었더라. 아무튼 뭐 그런 음악들도 있었고 또 길보드 차트를 석권했던 노래들. 길보드 카세트 테이프. 아, 그런 것들이 또 우리의 또 빛나는 청춘의 작은 한 구석이기도 했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 주제는 우리 햇님이들의 청춘의 팝송입니다. 자,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이어지는 곡 3857님, 클레오파트라님, 리안나예요. Don't Stop the Music.

소아나무님, 또 화곡동김밥님, M 팝뮤직이었고요. 옥수토박이님 신청하신 조나스 브라더스의 Play My Music, 그리고 리한나 Don't Stop the Music이었습니다. 아, 호레노트님이 Now, 6333님도 Now 있잖아요. Now 맞다 맞다. 맥스가 있고 Now가 있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는요, 청춘의 팝송입니다. 칵테일님은 청춘 팝은 아하입니다. 아하! 스케치 기법 뮤직비디오는 아직도 잊지 못하죠. 아이, 두란두란 나오면 아하 나와야지. 모트 나켓. 오라버니 나와야지. 안 나오면 섭섭하죠. 야니사랑님은 007 주제가 당시 핫한 가수들이 불렀죠. 저는 뷰 투어 킬. 영화도 너무 좋았고 음악도 좋았다고. 이 제임스 본드가 누구냐에 따라서 세대가 나뉘잖아요. 뭐 숀 코네리부터 시작해서 뷰 투어 킬은 로저 무어, 또 피어스 브로스넌, 최근에 다니엘 크레이그까지. 바람돌이님은 You Are Eyes, 쿡다북스의 노래요. 제 첫사랑이자 끝사랑, 영원한 사랑, 마르소 소피님 늘 아련합니다 하시면서, 아, 저보다 키가 커서 이루어질 수가 그거만 아니었으면 이루어졌을 텐데, 그죠? 아니 근데 요즘 가장 핫한 그 할리우드 커플이 톰 홀랜드랑 젠다이아, 그 우리 젠다이아 키가 5cm 더 크잖아요. 톰 홀랜드보다. 너무 사랑스러운 커플인데. 아, 그때만 해도, 나 때만 해도 그러지가 않았는데. 해피그님, 웸의 조지 마이클이요. 아, 조지 마이클 노래 대학 선배가 멋지게 불러서 심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마이클도 외모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수잖아요. 그 이미지를 가져다가 굉장히 잘 활용한 스마트한 선배 오빠다 생각이 드네요. 준우맘님은 중딩 때 불법과외를 같이 했던 짝사랑 남과 들었던 쿨 앤더 갱의 체리시요. 이 첫사랑의 시작 같은 멜로디 아닙니까? 체리시, 뭔가 이게 산들산들 바람 부는 것 같은. 아니 왜 불법과외를 하셨나 보니까,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어떤 남학생과 음악이나 들으면서 팽팽 놀아서 불법과외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옥정고속도로님은 처음으로 친구와 극장에서 본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아, 그 곡이 생각이 납니다. 엘튼 존이 곡을 너무 잘 만들었고, 이 심바와 날라의 로맨스가 너무나 아름답고 설렜잖아요. 아마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이 사자의 로맨스를, 그것도 만화로 보면서 굉장히 공감하고 설레셨을 것 같아요. 앙드레백님은 게리 무어의 Still Got the Blues요. 기타 연주를 열심히 연습했는데 아직도 연습 중입니다. 아직도 나는 청춘이다, 이런 얘기죠. 3983님은 저의 청춘의 팝송은 얼마 전 별이 되신 보니 타일러님의 Holding Out for a Hero입니다. 왠지 듣기만 해도 청춘을 다시 불태울 수 있는 에너지를 느낄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요. 아, 우리 정말 허스키 보이스의 보니 타일러 누님. 근데 이 곡은 저는 어떻게 최근에는 기억이 되냐면, 그 슈렉 2가

줄리 앤드류스 음성이었죠. 하총님, 바둑과 야구님 신청하신 The Sound of Music의 도레미였고요. 마이클 크로포드의 The Music of the Night, Phantom of the Opera OST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꽃마리님, 문경도련님, 천마사님, 세호님, 립싱크에어 디자이너 뮤직 남기고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2: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1: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5: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8: 한국경제신문지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을 할 때 목소리를 높이고 목표를 높이 세우면 칭찬을 받기는 좋지만 저항과 반발도 너무 커져 목표를 이루기 쉽지 않고 희생도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혁을 얘기하고 특히 민주개혁 진영이 집권을 하면 개혁에 대한 열망이 더 크지만 혁명적 상황이 지나고 나면 반동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데 있어 소위 기득권의 저항도 있어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의료개혁과 철도 통합을 예로 들며 중요한 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 문제와 관련해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체제를 해소할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의 배달료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원성이 많아 사실상 독점 상태라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흡수합병 과정 등을 설명하며 독과점 체제가 고착화됐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실질적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들이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 서부경찰서 A 경장이 또 다른 60대 남성과 관련해 사업에 실패해 부채가 많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2 신고 자료에 따르면 B 씨의 아내는 지난달 2일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부채가 많고 아이에게 잘 먹고 잘 지내라는 말을 남기고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했으나 사건을 맡은 A 경장은 B 씨의 소재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사한

0: 것으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 가족은 장미란 씨 실종신고가 허위로 종결됐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으나 이튿날인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처리 종결한 실종신고 298건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개혁과 중도 보수에 이르는 모든 스펙트럼에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대대적으로 영입하겠다며 외연 확장을 예고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대통합의 원칙은 이기는 대통합과 지속 가능한 대통합이라며 내부 결속과 외부 영입을 동시에 병행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대통합 추진단장에 사선 박범계 의원을 임명하고 진보연대분과에는 진성준 의원, 조국혁신당 연대분과에는 이해식 의원, 영입확장분과에는 황명선, 이소영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중국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국내 고령층을 상대로 100억 원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벌인 조직이 한중경찰의 공조수사로 일망타진됐습니다. 강원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한 한국인 피의자 6명을 범죄단체 가입 활동과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60대 이상 한국인 등 118명에게 체크카드가 발급됐다는 전화를 걸어 접근한 뒤 총 100억 원가량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체크카드가 발급됐다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더라도 조직원에게 연결되는 악성 앱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광고하기 좋은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2시 5분입니다.
2: 송인찬의 어떤 가요.

0: 8월 25일 화요일 송인찬 없는 송인찬의 송업송 어떤가요? A면 첫 곡은 장나라의 스윗 드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를 올립니다. 어떤가요? 1일 스페셜 DJ 저는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제주 딸기산도님이 지민님 오신 거 맞죠? 하셨고 2430님은 오 오늘 지민님 오신 데서 일 빨리 끝내고 어떤가요? 무한 고정하기 위해서 호다닥 왔습니다. 예전에도 어떤가요에서 봤었는데 2시간 잘 부탁드려요 하고 오 맞아요. 예전에 어떤가요 할 때 제가 진짜 그림도 그리고 그때 이봉규 아나운서의 제가 뒷자리 앉은 아나운서라고 해서 뒷띠로 불러달라고 해서 뒷띠 그리고 여러분들 빵빵님으로 불렀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뒷띠와 빵빵의 이 케미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내일까지 자리를 비우게 된 송인찬 아나운서 송디 대신해서 선배 아나운서들이 지금 매일 색다르게 한 명씩 어떤가요를 찾아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지지난주에 바로 어떤가요 앞에 해피송 대타를 했는데요. 이 해피송의 대타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여러분들 목소리로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이번 청취자분들 송디의 편이라고 해서 송편님들로 부른다고 하던데 송편님들 오늘 2시간 정말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A면에서는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편님들의 선택으로 오늘의 노래가 정해지는 시간이죠.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오늘 하루만 딱 찾아오는 이 하루살이 DJ에게도 많은 응원의 문자 부탁드립니다. 스페셜 DJ 이지민의 어떤가요와 함께하는 방법.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송인찬 없는 송인찬의 어떤가요? 슈가의 샤인이어서 밀크의 Come to Me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딱 라디오 들어오신 분들, 아니 송인찬 아나운서도 없고 어제 왔던 이강민 아나운서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거지 하실 텐데요. 이 송디가 3일 동안 이 가족 행사로 휴가를 가서 어제는 이강민, 오늘은 저, 내일은 송정훈 아나운서가 긴급 투입될 예정입니다. 박지숙님이 선배들 부려먹는 막내 아나운서 돌아올 때 두 손 무겁게 오이소. 그러게요. 이게 나이로 봐도 연차로 봐도 가장 막내인 우리 송인찬 아나운서. 막내가 이렇게 선배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을 연이어서 3일 연속 부려먹은 일은 제 입사 후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게 CBS 최초라고 감히 제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살이 DJ라고 5082님이 네, 딱 화요일 하루살이 DJ 이지민입니다. 오늘 하루를 일주일같이 오늘 2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럼 시간을 아껴서 바로 1부 코너 시작해보죠.

이 코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지난번 어떤가요 스페셜 DJ로 처음 왔을 때 제가 그림도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도 하면서 이 코너도 했던 기억이 얼핏 나는데요. 또 제가 3시 뉴스를 하면서 늘 듣는 코너이기도 합니다. 오늘요 처음 놀러오신 새싹 송편님들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예요. 자, 간단합니다. 노래 두 곡 중에서 더 듣고 싶은 한 곡을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노래 선택지는 총 3번 3라운드까지 있고요. 3번 모두 내가 선택한 노래가 나갔다, 다수 쪽에 줄을 잘 섰다는 골드핑거 송편님 3분께는 택배로 가는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무차 세트 보내드리고요. 3번 모두 끝까지 도전해주신 송편님 3분께 아차상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아 쿠폰 쏴드립니다.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오늘은 그 시절 무대를 뒤집어 놓았던 한 획을 그은 여성 솔로 가수들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1라운드 첫 번째 후보곡은요. 아, 이 곡이 나오네요. 이 연기자로 이름을 알린 그녀가 무대 위에서 커다란 눈이 그려진 부채를 들고 나와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요. 지금도 한국 가요계 역사상 파격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컨셉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후 테크노 여전사로 불리면서 이번엔 어떤 컨셉으로 등장할까 매 무대마다 기대하게 만들었는데요. 자, 이 곡이 있고요. 이어서 다음 후보곡 들려드립니다. 이정현이 테크노 여전사로 불렸다면 엄정화는 한국의 마돈나로 불렸죠. 이 곡은 엄정화의 4집 앨범 타이틀곡으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엄정화 씨는 칼 단발을 하고 나왔고요. 당시 전속 백댄서였던 코요태 김종민 씨, V맨이라고 불리면서 두 분 모두 큰 인기였는데요. 자, 1라운드 두 곡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두 곡 가운데 우리 송편님들은 어떤 곡이 더 끌리시나요? 빠른 집계를 위해서 가수 이름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이정현 또는 엄정화 이름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수의 선택을 받은 곡이 다음 곡으로 선택이 될 거예요. 노래 한 곡 듣고 올 동안 투표해 주세요.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전해드리고요. 문자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있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입니다. 이정현 또는 엄정화 둘 중에서 더 듣고 싶은 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수의 선택 몇 대 몇 두 곡 중에서 여러분들이 더 듣고 싶은 곡을 골라주시는 코너인데요. 1라운드는 테크노 여전사 이정현의 와, 한국의 마돈나, 엄정화의 포이즌 두 곡이었는데요. 그냥 이정현입니다. 아무도 못 이겨요.

유고님, 제주 딸기 산도님이 한국의 마다나 엄정화 찍어주셨고요. 아, 너무 어렵다고, 어렵다는 문자를 제가 진짜 많이 봤는데 어렵네요. 그래도 당시 파격적이었던 이정현 선택하겠습니다. 6427번으로. 또 처음으로 여가수의 안무를 따라하게 만들었던 레전드 곡입니다. 엄정화 하겠습니다. 훈이흥님. 아, 그런가요? 이거 저도 참여해도 되는 거죠? 저는 이정현의 와 선택했는데 저도 항상 이거 하면서 골드핑커 나도 될 수 있을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이제 집계가 다 됐나요?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자, 오늘 결과는요. 오! 비등비등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한쪽으로 몰렸네요. 7대 3의 비율로 엄정화의 포이즌이 훨씬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 저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탈락인 거예요? 아, 이거 맞추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게 갈리네요. 골드핑거가 진짜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1라운드에서 저처럼 탈락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일단 7대 3이니까 다수의 선택에 가까이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맞추신 분도 또 맞추지 못하신 분들도 선물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바로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후보곡은요. 벌써 며칠째야 아, 오늘같이 뜨거운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네요. 백지영의 대쉬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수식어가 붙는 여성 가수들의 모임 같은데요. 백지영, 이분은 선택, 부담,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대쉬까지 데뷔와 동시에 큰 사랑을 받으면서 라틴 댄스의 여왕으로 불렸습니다. 화려한 라틴 리듬이 주는 정열적이고 이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송편님들 그 털기춤 기억나시죠? 그 무대도 참 인상 깊게 남아있는데요. 아, 이런 막강한 곡에 맞설 후보곡이 있을까 싶은데 있습니다. 바로 다음 곡 만나보시죠.

이번 2라운드는 어떻게 보면 춤 대결이 아닐까 싶어요. 김연정의 멍인데요. 라틴 여왕 백지영 씨가 열심히 털기춤을 췄다면 롱다리 미녀 가수 김연정 씨는 열심히 회오리춤, 다 돌려놔 춤을 추면서 대히트를 쳤습니다. 이게 노래만 들으면 너무 신나지만 사실은 가사는 좀 반전이 있어요. 아니, 날 두고 바람을 펴? 그래, 깔끔하게 정리하고 너한테 받은 멍 다 털어내버리자. 이렇게 쿨하게 돌아서는 노래입니다. 자, 송편님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 저도 이번에 너무 어렵네요. 두 곡 다 좋아하는 노래고 이 날씨에도 두 곡 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곡이 더 많은 선택을 받게 될까요? 빠른 집계를 위해서 이번에도 가수 이름으로 받아볼게요. 백지영 또는 김연정 이름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212,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이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입니다.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이거 아주 쫄깃한 코너네요. 두 번째 후보곡은 백지영의 대쉬, 김현정의 멍이 맞붙었는데요. 민슈님이 김현정입니다. 이거 독심술로 송편님들의 마음을 읽는 수밖에 없단께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이게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곡 듣고 싶은 걸 고르면 안 되고 엄청난 좀 눈치 게임, 숫싸움을 해야 하는 코너네요. 이너지영님이 이름이 같아서는 아니고 저 백지영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터지는 목소리 정말 시원시원해요 하셨고, 두말하면 숨차죠. 백지영 가자 하신 0331님, 또 사달라고 조르지오님, 당시 가요계는 김현정이 다 돌려버렸습니다. 평정을 했다는 뜻이겠죠. 자, 결과는요. 이렇게 확실히 햇볕이 아주 뜨거운 날에는 이 장르인 것 같습니다. 6대4로 이 곡이 더 많은 선택을 받았어요. 백지영의 대쉬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3라운드를 소개해야 되죠. 네, 대쉬가 6대4로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2라운드까지 송편님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마지막 3라운드로 가볼 텐데요. 첫 번째 후보곡은요, 소찬이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아, 노래방 가서 이 곡 부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부르다가 내가 뒷목을 잡을지언정 끝까지 불러야 속이 뻥 뚫리는 그 노래, 소찬이의 현명한 선택인데요. 정말 시원하게 내지르는 고음을 선보였던 덕에 우리는 그녀를 아직도 가요계의 고음 대장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가성 아니고 오직 진성으로 뽑아냈던 폭발적인 가창력, 누가 이분을 따라올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음 후보곡 만만치 않습니다.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골드핑거에게도 꽝손에게도 모두 선물이 있는 시간이니까요. 자, 제가 아주 잠깐 고민할 시간을 벌어드렸는데 이제 선택해주실 시간입니다. 빠른 집게 위해서 이번에도 가수 이름 보내주세요. 소찬이 또는 양혜승 이름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에 오타가 있거나 잘못 보내면 또 아쉽게도 집계가 안 되니까 정확하게 소찬이 양혜승 중에서 골라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입니다.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마지막 3라운드는 소찬이의 현명한 선택 대 양혜승의 화려한 싱글 두 곡이었는데요. 꼬마 마녀님 소찬이죠. 에이 소찬이는 넘사벽 중에 넘사벽이에요. 못 이겨요 하셨고 솔찬이 노래는 소찬이시죠. 7564님 정답 양혜승입니다.

3729님 양해승 쪽으로 보내주셨는데요. 8257님 소찬이 하겠습니다. 회식 1순위 노래방에서 부르면 100점 나올 확률이 높았어요. 오, 이분 거의 전화 연결해서 한번 노래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노래방이 가고 싶어지네요. 자, 결과는요 굉장히 사실 압도적이었습니다. 8대 2의 비율로 소찬이의 현명한 선택이 훨씬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래 불러도 되는 곳에 계신 송편님들은 마음껏 좀 큰 소리로 따라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소찬이의 현명한 선택.

소찬이의 현명한 선택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선택 하셨나요?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아, 이게 내가 좋아하는 곡을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송편님들이 뭘 고르셨을까를 잘 맞히는 문제네요. 먼저 세 곡 모두 내가 선택한 노래가 나왔다. 세 번 모두 줄을 잘 선 골드 핑거 송편님 세 분 발표하겠습니다. 6944번으로 골드핑거를 앞두고 나의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기를 바라면서 축하드리고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두 번 다 맞췄는데 마지막 소찬이 하겠습니다. 1728님 축하드립니다. 3단계 모두 통과했습니다. 아싸!

이너지영님께 세 분 티톡스 차와 월동무차 세트 보내드리고요. 끝까지 도전해 주신 아차상 받으실 송편님 세 분이에요. 김현정이 아니라고요. 후니흥님 많이 아쉬워하셨는데 그래도 축하드리고요. 2라운드까지 계속 미끄러지셨다는 봉초빈님, 오늘 좀 운이 안 좋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립니다. 2010님 마지막 한 분이세요. 아이코 현정이 현정이 김현정이 이 곡이 떨어지다니 하셨는데 여기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A면 마지막 곡입니다. 조원선의 몬보야지 남겨드리고요.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올게요.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2: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3: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2: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3: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4: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5: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올해 서울 지역의 말라리아 환자 발생 건수가 3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서울의 말라리아 환자 발생 건수는 총 32건으로 6월에서 7월 발생량이 전체의 56%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작년의 경우 9월에서 10월에도 13건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해 선선한 가을에도 말라리아를 주의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모기 정보를 제공하는 모기 예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 9988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신촌캠퍼스 인근 산책로에서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공연 음란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3시 1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인근에서 신체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씨가 앞서 알몸에 검은 복면 차림으로 연세대 기숙사 인근에서 재학생 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과 같은 인물인지 조사 중입니다. 인천시가 지난 2018년 사용이 종료된 수도권 매립지 2매립장 상부 154만 제곱미터를 공원과 체육문화시설 등 주민 친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주민과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 활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 골프장과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공원, 도심 항공교통 시험단지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제안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해 주민 반대가 이어지는 만큼 시는 주민 수용성을 우선해 활용 방안을 마련한 뒤 정부와 서울, 경기 등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도내 반도체 기업 20개사가 참여하는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기업별 채용 상담과 설명회, 1대1 면접을 비롯해 자기소개서 컨설팅과 AI 모의 면접, 이력서 사진 촬영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0: 경기도는 반도체 기업과 구직자 간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도내 기업의 인재 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대상자 7,500여 명을 추가 모집합니다. 대상은 도내 신청 가능한 25개 시군의 주소를 둔 임산부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입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저녁까지 수도권 곳에 따라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1.4도, 습도는 61%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7: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 깃을 거의 수직으로 치켜듭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굴뚝새는 빽빽한 관목과 어두운 숲속처럼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노래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동료에게 알리기 어려운 것이죠. 이때 꼬리를 높이 치켜들면 노래와 함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손짓이나 표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굴뚝새도 노래와 꼬리 깃을 함께 사용해 서로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8: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8월 25일 화요일 송인찬 없는 송인찬의 어떤가요? 저는 오늘 하루만 함께하는 하루살이 DJ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비면 출석이라고 하셨어요. 빨랜피고님 비면 첫 곡으로 딕펑스의 비바 청춘 들려드렸습니다. 해피초이님이 지민님 저 원래 이 시간에 음악 FM 듣는데 지민님 목소리 갑자기 들려서 너무 반갑네요. 그래서 이 방에 눌러 앉았어요. 하루 스페셜 DJ지만 끝나는 시간까지 응원할게요 하고 옆방에서 넘어와 주신 해피초이님 너무 감사합니다. 김도윤님 상견례 이슈화된 송디 조만간 유부남 되시는 건가요? 아 이게 가족 행사라서 휴가 간다고 하더니 이게 상견례 간 거였어요? 아 여기 와서 알았네요. 상견례 갔구나. 아니 원래 저 상견례면 누나 작용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신부감도 한번 보고 그래서 나한테 말을 안 해줬나. 아니 그런데요 이 송인찬 DJ는 자기는 어떤가요랑 결혼했다고 하더니 이렇게 떡두꺼비 같은 송편님들을 두고 혼자 상견례라니요. 이거 이따가 전화 연결이라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아니, 송편님들을 두고 혼자 상견례? 이거 진짜 맞나요? 송인찬 없는 송인찬의 어떤가요? 오늘은 이지민 DJ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비면에서는 슬로우 슬로우 퀵퀵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재미난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송편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열어놓고 여러분들 사연 그리고 신청곡 인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네 노는 언니님이 지민 아나운서 중간중간 뉴스 목소리로만 만났었는데 반갑습니다. 맞아요. 제가 오후 3시 뉴스 고정이라서 이 시간에 항상 뉴스로 만났는데요. 항상 5분만 송편님들 만나다가 오늘 이렇게 2시간 풀로 만나게 되네요. 이어지는 두 곡인데요.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나인뮤지스의 뉴스 듣고 올게요.

나인 뮤지스의 뉴스였습니다. 이게 처음 노래를 준비할 때는 제가 이제 오후 3시 뉴스를 항상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의 접점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틀었는데, 이게 노래를 들으면서 제주 딸기 산도님이 송인찬 아나운서 상견례 가짜 뉴스 누가 퍼뜨렸나요 하면서 이 노래가 가짜 뉴스에 관한 걸로 들리는 마법. 초코라떼님, 이러니까 송디 자리 비우지 마시라고요. 그쵸. 예, 우리나라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그 선조들이 다 해안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박대원님, 카더라 통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같은데요. 2, 3, 4번으로 상견례로 지금 결론 난 거예요? 6018님, 이 모든 것은 사실 무근입니다. 도이솥 비빔밥님은 어제는 가족 행사였는데 갑자기 상견례 봤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의문이 그 가족 행사의 가족이 어떤 가족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가족이냐, 구가족이냐, 아니면 미래의 가족, 신가족에 대한 거냐, 어떤 가족 행사냐. 송디 전화 연결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3482님. 아, 진짜 이거 전화 연결하고 싶은데. 전화 연결하면 받을까요? 자, 송인찬의 어떤가요? 점점 지금 송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화요일 원래 이 코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익숙한 노래, 자주 듣던 노래가 오늘은 다르게 들릴 겁니다. 슬로우 슬로우 퀵퀵. 이 시간은 어떤 가요에도 자주 재생되고 많은 분들의 플레이리스트에 있을 수 있는 그 노래를 조금 다르게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아주 빠르게 또는 아주 느리게 변주된 버전인데요. 이 원고에 정답이 있기는 하지만 저도 한번 눈을 감고 잘 여러분과 똑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곡일지 송편님들과 같이 풀어볼게요. 힌트는 단계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우 매우 어려운 1단계, 그보다 조금 쉬운 2단계. 그런데 너무 어렵다 싶으면 3단계까지도 일단 예비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슬로우 슬로우 퀵퀵 오늘의 노래 먼저 가장 어렵다는 1단계부터 가보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아, 저는 영화 머미인 줄 알았어요. 아, 이런 느낌인가요? 슬로우 버전 문제인데요. 자, 송편님들 어떤 곡인지 아시겠어요? 이것만 듣고 정말 여러분들 안다고요? 문제 난이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있네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네, 저는 두 번 들으니까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전히 모르겠다는 송편님들 위해서 2단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1단계 듣고 아, 저 벌써 알겠어요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아, 이 곡인 것 같아요 바로 쏴주시면 되고

고요. 아직 모르겠다는 송편님들 위해서 2단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슬로우 버전 되게 재밌네요. 뭘 잊었다는 것 같기도 하고 잊으면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자, 2단계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곡인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정답 압니다 하는 송편님들 가수와 노래 제목 보내주세요. 이거 가수와 노래 제목을 둘 다 정확히 보내주셔야 정답이 인정이 됩니다.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총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거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 나갈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임성은의 미련 그리고 몰리의 변신이었습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저는 이지민 DJ이고요. 오늘 비면 같이 하고 계십니다. 슬로우 퀵퀵 코너에서 오늘은 슬로우 버전으로 여러분들께 퀴즈 내드렸는데요. 구구코님, 슬로우 버전 노래가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저도 무슨 호러무비인 줄 알았어요. 메이플 피카님, 걸그룹 티아라 노래 아닌가요? 또 H.O.T. 캔디 맞는 것 같아요. 0145번으로. 또 유채영의 이모션 같다고 7000. 오, 좀 비슷하네요. 자, 오늘의 정답은 유피의 노래였습니다. 1024, 10월 24일이라는 뜻이라는데요.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게 원곡 버전이죠. UP의 1024.

아니 원곡이 이렇게 흥이 많고 이렇게 신나는 곡인데 이걸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까 슬로우 버전 1단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드라마 M 목소리 같아요. 금바라기님. 그러니까요. 이걸 듣고 정답 맞히시는 정말 어떤가요? 송편님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2단계 힌트 들으니까 이 곡인 걸 알겠네요. UP1024-5798님 축하드리고요. 저는 1단계 처음 듣고 바로 알았습니다. 알록초롱님. 오, 귀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5798님 그리고 알록초롱님 포함해서 총 5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8월 25일 화요일 비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영웅의 곡인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임영웅의 원더풀 라이프이어서 조용필의 찰나였습니다. 아, 지금 벌써 저희가 2시간 함께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쏜살같이 찰나로 흘러갔네요. 한 20분 남짓 남았습니다. 어떤가요? 오늘은 이지민 DJ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 지민님 목소리 나오니까 색달라요. 사랑해 수인님. 또 카사블랑카님 처음에 잘못 들어왔나 했네요. 여성분 목소리가 들려서 송디가 없어서 이지민 아나운서 찬스 쓴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하고 내일은 또 이 송강과 송중기를 합쳐놓은 얼굴에 송정훈 아나운서가 내일은 또 어떤가요를 찾아올 예정입니다. 지민 DJ는 평소에 무슨 방송 하세요? 어제 강디 와줘서 잡지사 놀러 갔었거든요. 동네 노는 언니님. 저는 지금 오후 3시 뉴스와 함께 라디오는 안 하고 유튜브만 하고 있는데요. 이지연구소라고 아이들 육아와 교육에 대한 유튜브고요. 그 예전에 스팟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뭐 하지마 뭐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다가 이제 확 화를 내는 그 목소리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아무튼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이지연구소 한 번씩 들어와서 구경해 주시고 또 구독도 좋아요까지 알람까지 해주세요. 이어지는 곡 데일라이트입니다. 아는 여자 듣고 올게요.

0: 기다리고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G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4: 안전화.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번째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경복
2: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2: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4: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티톡스차와 제주 월동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0: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1: 이정빈님, 진짜요? 송강 있나요? 김도윤님, 송강이요? 송강호 아니고요? 내일 목요일이지만 보라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송강의 날렵함과 송중기의 소년미, 이 모든 걸 갖춘 송정훈 아나운서가 내일 어떤가요에 찾아올 겁니다. 큰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내일 올 DJ에게 부담 팍팍 드리고 떠나는 건 어떤가요? 지민이 목소리 익숙해질만하니 벌써 끝날 시간 다가오네요. 빵빵한 호랭이님. 맞습니다. 끝곡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사심 선곡인데요. 제 중학교 소녀 시절 제 마음을 전부 가져간 우리 은지원 오빠가 있는 잭스키스의 예감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지민이었고요. 송편님들 내일 송정훈의 어떤가요도 또 올 건가요?

0: CBS.
1: 이야, 선생님 정말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딱 보니까 물도 아주 까다롭게 드시는 거 맞죠? 그 어렵다는 ISO 22000 국제 인증을 받고 24시간 자동 감시 시스템으로 실시간 수질 정보까지 공개, 또 집집마다 수질 검사 결과를 직접 알려주는 그런 좋음을 마시는 거 맞죠?
2: 아니요, 집에서 인천 하늘수 마시는데요?
1: 맞네 맞네, 물 선택 제대로 하시네요.

0: 마시고.
1: 네? 무슨 보호요?
0: 환경보호요. 성인 한 명이 1년 동안 인천 한우수를 마시면 나무 쉬운 한구를 심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
1: 인천 한우수가 그렇게 좋아요?
0: 네, 그렇게 좋아요. 현명한 인천 시민이라면 인천 한우수.
1: 더 깐깐한 수돗물 인천 한우수.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4: IH 인천도시공사.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지난 23일 실종 신고된 전직 경찰관이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아내의 주거지를 찾아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오늘 새벽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B씨를 경기도 모처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B씨가 서울 주거지에 죽고 싶다는 메모를 남긴 후 제주도로 이동해 다음 날인 23일 오전 서너 시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23일 다른 가족에 의해 실종신고가 접수됐고, B씨가 가정폭력으로 A씨의 서귀포시 주거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경찰은 실종신고가 들어온 지 18시간이 넘은 뒤에야 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30년 가까이 5억 원에 머물러 있는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 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배우자 공제가 27년에서 28년 동안 계속 5억 원에 머물러 있어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며, 물가가 상승한 만큼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정부의 배우자 상속 공제 관련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아직은 특별하게 추가적인 검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인 지난 2024년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 한도 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석 달여 만에 8만 달러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가상자산 정보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늘 오전 11시 20분 8만 875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5월 13일 이후 처음으로 8만 달러에 재진입했습니다. 비트코인은 6만 4천 달러 박스권을 오가다가 지난 19일 이후 미국의 10년에서 30년 만기 국채 재매입 소식과 제도 개선 기대감 등이 반영되면서 장중 8만 1천 달러 선까지 단기간 급등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내일 발표 예정인 7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27일에서 29일 연방준비제도의 잭슨홀 정책 심포지엄,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8월까지 전국의 폭염일수가 20일을 넘으며 평년의 2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의 최근 폭염 및 열대야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전국의 폭염일수는 20.1일로 집계돼 평년의 2배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8월 최고기온은 32.1도로 평년보다 1.9도 높았고, 지역별로 보면 경남 양산의 최고기온이 이달 2일 42.5도를 기록하면서

0: 기상 관측사상 최고 기온을 보였습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7: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유난히 푸른 하늘, 천진난만하게 웃는 얼굴처럼 눈을 감아도 잔상이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건 기억해야지 하고 골라두기보다는 그냥 나도 모르게 한참 바라봤던 것들이 문득 떠오르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나가는 풍경 하나, 좋아하는 사람의 표정 하나, 좋은 건 오래 눈에 담아두세요. 오래 바라본 것들, 우리의 기억이 꽤 성실하게 간직하고 있으니까요. The Police입니다. Every breath you take.

0: The Police, Every Breath You Take, Like Hip 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Hip Hop, 하유진입니다. 7738님이 Like Hip Hop 들으면 수명이 길어진대요? 크크 하셨는데. 정말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고요. 우리 라이커님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만약에 그냥 거짓부렁이라면 슬플 것 같은데요. 근데 라이키팝 들으면 이렇게 기분 좋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또 좋은 호르몬이 막 나온대요. 그러면 이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추론을 해봅니다. 빨래엔 피곤님. 닉네임이 빨래엔 피곤. 하디, 저는 이제 퇴근해요. 라고. 아, 부럽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쉬세요. 편히 쉬시고, 라이키팝과 함께 즐거운 퇴근길 되셨으면 좋겠네요. 윤세호님이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 화요일, 다음 주면 9월의 첫날이에요. 하셨는데, 와, 진짜 그러네요. 다음 주 화요일, 딱 일주일 뒤가 9월이네요. 벌써. 뭔가 그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 들어야 하는 날 있잖아요. 우리 9월 1일에 라디오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 몇 곡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September인데, 와, 그 September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레네요. 아, 그치만 날은 여전히 더워요. 그죠? 이번 주 내내 무더위가 계속되고 소나기도 내리고, 아니 날이 다시 그 장마 기간 마냥 덥고 습해져가지고 약간 좀 이게 맞아 싶긴 한데요. 강만성님께서 오늘도 많이 덥습니다. 시원한 라이키팝에서 한 시간 편히 쉬다 가고 싶어요 하셨어요. 그죠? 밖은 더워도 라이키팝은 시원하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효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경북 취업이 잘 되는 경북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북 4호선 캠퍼스
3: 경북.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북대학교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클레오파트라 님이 와, 이 노래 오래간만에 듣네요 하신 이 노래 카린 화이트 시크릿 랑데브였고요. 컬러 미 배드 All for Love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아이리스 님, 오전에 도서관 다녀왔어요. 책 대출해서 집에서 음악 들으면서 책 읽고 피서합니다. 내년 여름은 역대급 폭염이 예상된다는 예보를 들었어요. 벌써 걱정이에요. 근데 지난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안 되는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삶을 관통하는 지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과거에 얼매여서는 안 되고 또 오지 않은 미래에 내가 걱정해서 무엇하리 라는 그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말이 쉽습니다. 말이 쉽지 막상 진짜 우리 걱정인형들 많지 않으세요? 저도 한 걱정합니다. 진짜 상상을 막 하면서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 근심 정말 많은 스타일인데 여러분 이게 통계적으로 봐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과하게 걱정하는 거죠. 혹은 근데 저는 또 이렇게 걱정하다 보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하면서 막 움직이게 되니까 실제로 그렇게까지 우리가 걱정하는 정도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진짜 오지 않는 거 미리 걱정해봐야 나만 피곤하고 그죠? 이미 지나간 거 후회해봤자 그건 역시 나만 힘들고 하니까 이 현재를 좀 충실하게 살아내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헤미아님이 하디 너무 더워요 하셨어요. 출근길에 비 올 때만 해도 오늘은 시원하구나 했는데 점심 먹으러 가다가 땡볕에 머리 벗겨지는 줄이라고 하셨네요. 진짜 너무 덥죠. 뭔가 진짜 이 머리 뒤통수가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저도 아까 점심 먹으러 나갔는데 와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멀리 못 나간다 이러면서 이 더위 근데 이번 주가 이제 8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면 9월 되잖아요. 슬슬슬 정말 조금씩 시원해지지 않을까요? 일단 우리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먼 미래까지 생각하지 말고 이번 주까지만 좀 버텨보자. 우리 아까 아이리스님처럼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이 피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원한 카페에 가서 시원한 커피 한잔 한다든지 이번 주는 우리 좀 정말 이번 주까지만 그래 라이키팝이 이번 주까지만 버텨보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겨내봐요. 여러분의 그 피서 방법 정말 이 더위를 이렇게라도 좀 이겨내면 괜찮아요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무조건 카페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카페로 도망가세요. 가서 뭐 이제 추워요. 카페는 심지어. 그래서 따뜻한 거 마셔도 되거든요. 일단 저는 카페 하나 추천했으니까 우리 라이커님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이 더위를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알려주세요. 피서 중에 한 가지 방법은 또 노래 듣는 것도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Midnight Blue거든요. ELO의 버전 그리고 루이스 터커와 찰리 스카르백이 함께한 버전 두 가지 모두 들어보자.

하효진의 라이키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버트 팔머의 하이퍼액티브였고요. 데이비드 보위의 More Than Love까지 띄워드렸어요. 우리 아까 그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 나눠주세요 했는데 포레스트님께서 영화관 추천해요. 너무너무 추워요. 긴 소매 옷 필수라고 영화관은. 진짜 영화관 좀 춥거든요. 도로시님도 극장 가서 영화 보세요 추천하셨고 아리님께서는 찜질방 가서 만화 보기 추천해주셨어요. 오 이거도 시간도 빨리 가고 더위도 있고 좋은 방법인데요. 찜질방 가기. 8738님은 국이나 찌개 대신 시원한 냉녹차와 함께 식사하기를 추천해 주셨어요. 와 이것도 좀 색다른 방법인데요. 냉녹차. 오 저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6486님이 이번 한 주 버텨보기로 결정했다에 동참해요 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우리 지금 일주일 동안 더위 버티기 모임 지금 구성했거든요. 이제 참가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장이고요. 오시는 분들 다 우리 같이 이겨내기 동참하시는 거예요. CBS 뮤직 차트 91위입니다. 랭카의 The Show 그리고 맨디 무어예요. Only Hope.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이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라이키팝 오늘 끝곡은 지금 흐르고 있어요. 424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라이오넬 리치의 발레리나 걸 띄워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저녁 보내시고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날씨가 여전히 덥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33도 안팎을 기록했는데요. 8월까지 전국의 폭염일수는 20일이 넘으면서 평년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에도 서울을 비롯해 곳곳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내일은 중부지방의 경우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최저기온 25도, 낮 기온은 31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파주 28도, 강릉 31도, 대전 33도, 광주와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산발적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오후까지 충청도에, 저녁 시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최대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5: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4: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6: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4: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8: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9: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0: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0: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1: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0: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2: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3: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 CBS 경제 연구실.
8: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 경제적 본능 시간에는요, 북미 정상회담의 군부를 떼고 있는 트럼프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까지 꺼내들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띄운 트럼프의 포석은 무엇인지, 이에 북한은 화답을 할지,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조용근 경남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9: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0: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CO.

0: 빈커.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전문 건설 공제조합 K-빈커.
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소리 질러!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맥스.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7: SM 신용정보
8: 1600-9300 1600-9300.
9: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1: 워킷 워킷 안전화.
12: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1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14: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한미연합훈련까지 축소하면서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에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만나달라는 건데요. 6년여 사이에 러시아 뒷배까지 생긴 김정은. 어떻게 하려는 건지 정말 궁금하고요. 패싱 논란까지 있는 한국 상황은 어떤지도 조용근 경남대 교수와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5: 네, 안녕하십니까.

0: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였습니다. 네. 트럼프가 참모진한테 김정은 만날 준비하도록 해요 라고 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실제로 11월 에이펙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거 정말 되는 분위기인가? 어떻게 보세요?
1: 현재 저는 일단 되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되는 분위기. 일단은 물꼬를 터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생각이 일단은 북한의 반응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번 연합연습에 대해서. 네. 작년 이재명 정부 첫 연합연습 때는 김정은 위원장, 뭐 김여정 부장, 그다음에 국방상, 뭐 총참모부장에서 한 다섯 군데에서 굉장히 센 비난 성명들이 쭉 나왔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 정부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시 정책에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난을 심하게 했고 올해 3월 연합연습 때는 그 당시에 김정은하고 김주애가 같이 권총사격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600mm 방사포를 12문 막 실제 사격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연합연습 바로 직전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 하나하고 중간에 그 조선중앙통신 논평 하나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0: 수위가 낮아졌다.
1: 예, 그러니까 아마 물밑 협상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이것을 아마 북한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고 보여지고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중단하고 싶지만 이미 시기가 늦어서 이번엔 축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여정 역시 축소만을 갖고서 뭔가 바뀌려고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이미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북미 대화까지 갈지는 아마 많은 협상이 북미 간에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큰 것은 북한이 그 2019년도 하노이 회담에서 너무 그것을 실패했고
0: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1: 트라우마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끌어내려면 그때처럼 협상장에 나가서 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바텀업식으로 실무 협상에서 올라올 수도 없고 이제 김정은을 끌어내려면 아예 비용을 나오면 내가 이 정도 해줄게라는 그런 보증서 담보 없이는 북한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북한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준다는 조건 하에서 북미 대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상 정상 간에는 사실 원래 협상이 굉장히 많이 진행당 생태에서 만나는 게 맞는데 이번 북미 대화는 그중에서도 매우 특별하게 거의 다 완료가 된 수준에서 만날 것이다.
1: 그래야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지금 이미 북한하고 미국은 많은 것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9차 당대회 올해 2월에 있었던 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입장에서 미국이 현 지위를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잘 지낼지 못 지낼 건지는 미국이 결정해라라고 이미 던져놨었고 작년 10월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북미 대화를 하자고 막 주장하면서 했던 얘기가 북한은 일종의 핵무기 보유국이다. 핵 보유국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나온다면 대북 제재를 완화해 주겠다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상들 간에 내가 뭘 원하다는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 때문에 사실 그렇게 북한이 관심이 없었는데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사실 북한에 대한 요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용한다면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큰 변화가 생기는 그런 대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서로가 뭘 원하는지 아는 상태라고 했을 때 북한은 나의 핵, 내가 핵 보유 국가라는 걸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인정해줘. 그다음에 정상국가로 대우해줘 라는 걸 텐데요. 그리고 경제 제재도 어느 정도 해소해줘 이런 걸 텐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센 카드들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들어주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고 이 중에 그나마 현실 가능하게 미국이 들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은데요.
1: 저는 그게 사실 트럼프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요소가 너무 셉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을 때도 트럼프의 좀 독단적인 생각 그다음에 그 당시에 얘기했던 노딜이 배드딜보다 낫다.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했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외교적 성과가 없다면 중간 선거에서 너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 그게 끝나면 지금 뭐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1, 2기를 다 합쳐서 지지율이 역대 최저.

0: 입니다.
1: 맞습니다.
0: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지금 북미 대화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미 10월 달에 와서는 자기가 두 가지를 들어주겠다는 내용을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계속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을 보면 상당 부분 북한 입장을 들어줘서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그런데 그 결과가 동북아 역내 균형에서 북한을 너무 키워주는 방식이 된다면 미국 정치인 입장에서도 야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의 딜을 해와? 라고 비판할 것 같거든요. 그런 수위 조절은 안 할까요?
0: 그러니까 그런 수위 조절보다는 사실상 홍보 쪽으로 더 세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자기의 외교적 업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외교적 업적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 지금 이번에 작년 12월에 미국에서 국가안보전략을 냈을 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가 미 본토 방어. 이제 미 본토를 방어해야 된다. 아메리카 퍼스트 차원에서. 두 번째는 대중국 견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북한하고 핵 협상을 하면 아마 적어도 ICBM에 대한 모라토리움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을 겨냥한 핵에 대한 동결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마 받아낼 것입니다. 아하.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은 이미 무력화됐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
1: 주장하고 있죠. 예. 네.
0: 이란 핵은 이미 다 동결시켰고 그 이어서 북한 핵까지 막음으로써 아하. 미 본토에 대한 방어, 미 본토에 대한 안전을 확실히 했다.
1: 아.
0: 심지어 지금 북중러가 결합하고 있는 차원에서 북한을 돌려세움으로써 대중국 견제에 대한 그런 역할도 강행했다. 이렇게 얘기로 굉장히 포장을 잘할 이란 전쟁 포장하듯이 포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외교부 외교의 업적으로 해서 중간 선거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 촉박한 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나름대로 또 들으니까 또 설득이 되네요. 북중러 내가 균열 냈고 미 본토로 날아오는 지대지란 이렇게 긴 미사일, 사거리가 긴 미사일 내가 다 막아냈어라고 하면 또 그래 괜찮은데라고 설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0: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없다면 사실 이런 기회를 다시 만들어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민주당은 여태까지 미국의 네. 민주당은 여태까지 전략적 인내만을 사실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 이 민주당 정권하고 북한이 이제 협상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1: 으흠.
0: 공화당 정권도 이렇게 북한을 북한이란 나라에 적극적으로 했던 건 트럼프뿐이 없었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특히 중간 선거 이전에 트럼프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북한 입장에선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2021년도 당대회에서 처음으로 웁니다. 정말 인민들한테 미안하다. 인민들이 그 어려움, 뭐 그 당시에 코로나도 있었고 수해도 있었고 식량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그 당시에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이 가장 중요했던.
1: 맨 처음에 그 왕좌라고 할까요? 거기 네. 올랐을 때도 우리 인민들이 잘 사는 네. 것을 굉장히 강조했었잖아요.
0: 정말 쌀밥을 먹게 해주겠다.
1: 맞습니다.
0: 그 강조를 했었는데 사실 하노이 회담이 무너지면서 안 됐던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하노이 회담에 가서 정말인지는 모르나 대북제재 다섯 개만 풀어달라고 얘기했었던 것도 그거와 연관됐었던 것이었던 것인데 지금 시점에 왔을 때 그러니까 2018년도에 북한이 나왔을 때 전략적 환경과 지금의 전략적 환경이 많이 달라졌는가를 보면
1: 네.
0: 사실 달라지긴 했으나 북한이 달러 경제, 그러니까 미국 경제로 들어오지 않는 한 정말로 경제 성장은 하기 어렵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중국에서 아무리 그렇게 협력을 받는다고 해도 제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1: 네.
0: 러시아로부터는 군사기술이나 이런 걸 많이 받았지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파병한 것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너무 보상 못 받았다는 그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제재를 완화시키고 그다음 세계 경제, 달러 경제에 편입되고 싶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 어쩌면 북한이나 미국이 바라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북미 대화가 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나름의 윈윈 포인트가 있다.
0: 그렇습니다.
1: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 제가 또 생각을 해본다면요. 지금 내가 과거 1기 때 트럼프를 만났을 때랑은 위상이 달라. 나는 러시아랑 중국을 나름대로 경쟁시키면서 내가 나름의 뒷배도 확보를 한 상태고 그다음에 트럼프 너 지금 중간선거 때문에 굉장히 속이 다른 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 11월이잖아. 근데 나에게 확실한 걸 약속해줘야 돼 라고 하면서 만날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1: 그쵸?
0: 저도 정말 필요한 건 보증 없이 이제

0: 뭐 만약에 이번에 나가서 네. 또 깨지면
1: 그러면 진짜
0: 김정은 위원장 리더십의 문제가 생깁니다.
1: 그렇죠.
0: 예, 이건 체제 안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깨져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지 않을 정도의 보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보가 없이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치러야 될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그러면 뭐 공식적인 인정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이나 뭐 파키스탄에게 하는 것처럼 NCND 수준의 인정만 받아도 북한 괜찮은 거예요?
0: 결국은 대북 제재 해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회담 때 네 가지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북미 수교, 새로운 북미 관계를 맺는다. 두 번째가 평화 체제. 이제는 종전 체제 끝나고 평화 체제로 바꾸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완전한 비핵화였던 거고 네 번째가 유해 송환이었습니다. 유해 송환은 끝났고 완전한 비핵화는 안 하겠다고 이제 그렇죠. 선언했으니 네. 북미 수교와 평화 체제가 남아 있는 것인데 이거를 하면 말씀되신 대로 대북 제재까지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핵 보유국은 요 두 가지가 되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이 내가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 제한은 북미 수교와 평화 체제. 이 평화 체제가 맺어지면 대북 제재까지 풀려지는 것이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걸 다 풀고 싶은 것이죠.
1: 근데 이게 사실 유엔이랑도 다 연결된 거잖아요. 유엔 차원의 제재도 있고 트럼프가 제재 풀어라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또 이슈는 아니잖아요. 지금 세계 그 정상들이 보기에는 아니 아무리 트럼프가 그런다고 해도 이런 다자 간의 약속을 깰 정도의 이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해결해요?
0: 이미 나토나 유럽이나 이미 이제 이쪽 러시아 중국은 이미 거의 다 풀어져서
1: 그렇죠.
0: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상태까지 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안보리에 있어서의 러시아와 중국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아, 이것도 새로운 예. 체제의 또 예. 논법이군요.
0: 나토 역시 지금 굉장히 트럼프가 막 해체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 지금 북한 핵을 통해서 미국 본토를 이 안전을 이렇게 보증받겠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하겠다는 것은 되게 어려울 것이다. 근데 다만
1: 네.
0: 지금 말씀하셨던 NPT 체제로 돌아올 것이냐 IAEA 검증을 받을 것이냐 요건 두 번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담이라는 협상이라는 게
1: 네.
0: 그냥 딱 해서 모든 거 그게 이제 빅딜인데
1: 네.
0: 사실 빅딜 하려고 그러다 망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스몰딜로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1: 네.
0: 일단은 북한의 지금 얘기했던 거 일종의 핵무기 보유국이다. 일종의 핵 보유국이다. 이걸 인정해 주면서 더 이제 북미 수교 맺겠다. 그다음에 대북 제재 해제해 주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묵인하는 것이죠.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우리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1: 네.
0: IAEA 사찰도 받으면서 완전히 돌아올 수는 없으니 일단 1단계로는 이걸 어느 정도 묵인을 해줘야 사실 평화체제나 그 북미 수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1단계일 겁니다. 그게 좀 더 좋아지면 실제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IAEA도 좀 들어가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비핵화 3단계의 핵 동결도
1: 네.
0: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일단은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1: 아하.
0: 현재 북한이 만들어내고 있는 핵물질 생산을 중단시키는 게 중요하다. 저번에 대통령님 말씀하셨지만 1년에 10개에서 20개의 핵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도에 만약에 영변을 그 미국이 받았다면 핵물질 생산이 중단됐을 테시고
1: 네.
0: 그렇다면 물리적 산술적 숫자로도 핵무기 100개를 만들 수 있는 그 기간 또한 지금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단을 어떻게 시켜야 돼서 저는 북미 대화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1: 아,
0: 그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1: 개입을 해야 되는군요.
0: 그렇죠.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그 변수가 많잖아요. 참 그러고 보면 한반도의 이 지정학적 위치가 대단해요.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중국이 위에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북한이 가까워지고 미국의 어떤 방식이든지 그게 이제 자기네 국경 근처로 들어오는 모든 일련의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들 텐데요.
0: 9월 24일 날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1: 그렇습니다.
0: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과연 2018년도처럼 시진핑 주석을 먼저 만날 것이냐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략적 주의가 굳이 그렇게 안 만들어도 벌써 러시아라는 것이 있고 중국은 이미 시진핑 주석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이제 전략적 주의를 자꾸 높이는

0: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네. 사실상 러시아하고 북한이 너무 밀착되어 있는 상황. 지금 군사적으로 밀착되고 북한이 러시아 말을 더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갔던 면이 있고 처음으로 군사협력을 하겠다는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군사협력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미중이 그런 얘기를 아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북한이 미국하고 약간 결합되면서 러시아로부터 멀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그냥 그것이 오로지 나쁘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평화체제가 또 넘어가면 거기에 당사자로서 중국의 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 중국도 굉장히 셈법을 많이 굴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1: 북미 간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산식이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0: 근데 지금의 이제 북한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북한이 아닌 겁니다. 북한을 두고 러시아 중국이 모두 전략적 파트너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 없이는 전쟁을 못하는 상황까지 가 있고 지금 북한이 러시아부터 벌어들인 돈이 1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갖고 지금 중국에 투자를 해서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이 3%대가 넘게 나는 것이 이 돈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러시아에 완전히 붙어버리면 이제는 자기네들도 여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 못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1: 지금 북한의 평양의 김정은은 트럼프를 상대로도 시진핑을 상대로도 푸틴을 상대로도 과거보다 유례 없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뭔가 물밑에서 진행되고는 있는데 그것이 좀 밖으로 나왔을 때 과거와는 다른 어떤 결과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0: 그렇죠.
1: 지금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 거군요. 그런데 이 국면에서 또 흥미롭지만 않은 것은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중국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된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문제 북한 문제 논의해봐요 했습니다만 그것이 철저하게 까이고 그죠? 지금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과연 우리가 지금 얼마나 관여를 하고 있을까 의문이 들고 심지어는 패싱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정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패싱시키지 않고 함께 이에 당사자로서 같이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거든요.
0: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첫 번째는 북한 입장에서 남한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지금 배격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2018년도에 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싱가포르 합의가 있었고 평양 공동선언의 거의 마지막 항을 보시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미국은 북미 간의 합의에 따라서 상응 조치를 한다라는 사실 우리와 남북 간의 관계 없었던 그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 문장은 사실 우리한테 했던 얘기가 아니고 트럼프 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양 공동선언을 믿고 하노이로 갔던 겁니다. 60시간 기차를 타고. 근데 거기서 완전히 결렬이 나버리니까 사실 우리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컸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난 정부 들어와서는 너무 북한에 대해서 뭐 무인기까지 올라가면서 적대시 정책을 하다 보니 이제는 두 국가 선언을 해버렸고 적대적 두 국가에서 한국은 제일 적대고 교전국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이 절대 마주 앉을 리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 우리의 개입이 과연 자기네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거냐. 라고 생각하면
1: 아니죠.
0: 예, 아니죠.
1: 통미봉남은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슬로건이잖아요.
0: 근데 지금 입장에서 그걸 떠나서 한국이 들어와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돕도록 해줄 거냐에 대해서는 정반대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1: 저희는 비핵화를 굉장히 추구하니까요.
0: 그러니까요. 비핵화, 연합연습 뭐 이런 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이 더 진전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바라보면 미국이 지금 자기네들은 결국은 회담 당사자니까 자기네들 카드가 많아져야 되는데 한국하고 협상하면 카드가 줄어드는 상황인 거죠.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이란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별로 이 소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내일 뭐 아주 엄청나게 때리겠다는 거 자기가 SNS 봤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내일 동시에 이스라엘하고 때리자고 해놓고 SNS 통해서

0: 오늘 내일부터 휴전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고. 이것이 사실 미국이 이제 하고 있는 그러한 트럼프의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하고는 교류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는 동맹국이고
1: 맞습니다.
0: 북미 간의 그 협상의 결과는 한반도 특히 우리한테는 너무 직접적인 위협이 그렇습니다. 될 수도 있고 평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미국과의 소통이다.
1: 예. 말은 쉬운데 소통
0: 어렵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가 작년에 한미정상회담을 했고 팩트시트를 통해서 굉장히 미국한테 사실 3,500억 달러의 경제지원 군인 입장에서는 3.5%의 GDP의 방위비를 올리고 거의 250억 달러의 무기를 사고 330억 달러의 포괄적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밑에는 뭐 핵추진 잠수함도 있지만 북미 간의 대화가 있을 것을 예비해서 한미 간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우리가 비핵화 3단계를 얘기를 했다면 이것이 미국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런 로드맵이 아직 못 만들어졌던 것이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1: 뭐 예를 들면 북한이 원하는 것 중에 주한미군 축소, 뭐 철수까지 얘기는 안 되겠죠. 설마 주한미군 축소라든지 뭐 연합훈련의 뭐 거대한 축소 뭐 이런 것들은 풀어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잠깐 했다가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또 대중국 견제의 역할도 있단 말입니다.
0: 그것에 대한 조율이 지금 되게 필요한데 이것이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축소처럼 우리와 전혀 협의 없이 일거에 통보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벌써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때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돼 버렸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통보되는 것들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율이 필요해서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도 있고 조정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지금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 한미연합연습, 연합훈련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동안 많이 변해왔습니다. 심지어 그 팀스프리트 훈련 8만에서 9만 명이 그 훈련도 그 당시에 91년도에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뤄지고 남북 기본합의서 맺어지면서 사실 어느 정도 중단됐었고 사실 제네바 협상이 이루어서 합의가 되면서 아예 없어져 버렸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다른 형태로 변형시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한미연합군이기 때문에 아니 한미연합군이 훈련 없이 어떻게 합니까?
1: 그렇죠. 그리고 그게 상대가 꼭 북한이라고 특정하는 것도 아니고.
0: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하고 저는 대북정책관을 했었는데 항상 올바른 국방력은 억제력과 평화관리, 평화력이라는 평화관리가 동시에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북조치의 평화조치도 하지만 억제력도 강화돼야 됩니다.
1: 그럼요.
0: 그러니까 이것이 혼용되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북한하고 이번에 북한하고 핵협상이 정말 돼서 어느 정도의 북한 핵을 인정해 준다면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은 빨리 들어와야 되는 거죠.
1: 그렇죠.
0: 예. 이런 식의 것들이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으로 통보되지 않도록 이 소통 노력이 지금 너무 중요한데 좀 안타까운 건 그 각 부처마다 의견이 다르고
1: 통일부와 외교부가 다를 것처럼
0: 지금 원팀이 돼서 계속 미국을 설득시키고 중국을 설득시켜서 9월에 있는 미중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생각을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거기서 합의되도록 이런 노력이 좀 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주애 우리 후계자인가 아닌가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것까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조용근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정부와 여당이 내년 예산을 인공지능과 미래 성장 산업, 청년, 지역 성장 등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채무 탕감도 추진합니다. 실종 신고된 전직 경찰관이 제주까지 건너가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은 구속 갈림길에 섰고 경찰 지휘 라인 전원은 대기 발령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기강 해이와 무책임이 심각하다며 경찰 개혁 기구 구상을 지시했습니다. 65세 이상 10명 중 9명이 연금을 받지만 수급자의 80% 이상은 월 수령액이 100만 원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alk it, walk
2: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3: 워킷 안전화.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합 KB인코.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2: 1600-9300 1600-9300.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화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을 인공지능과 미래성장산업, 청년과 지역성장 등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와 지역 필수 의료 특별 회계를 신설하고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도 추진합니다. 첫 소식 정치부 박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당정이 800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도 예산의 초점을 AI와 미래 성장 산업에 맞췄습니다.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GPU 1만 장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전력과 용수 확보에도 정부 재정을 투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미래 성장과 핵심 국가과제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8: 특히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7: 당정은 이에 맞춰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2030년 달 착륙 연구개발과 자율주행차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 보조금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래 성장으로 이어질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청년 지원책도 확대합니다. 인턴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대학생 인턴학기제를 도입해 청년들의 취업 준비와 일경험을 지원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지역 성장과 의료 지원에도 재정을 투입합니다. 지방 국립대

0: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의료 인력과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필수 의료 특별 회계도 새로 만듭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탕감도 예산안에 담습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 예산안의 막바지 편성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액수는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뒤 공개됩니다. CBS 뉴스 박희영입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로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키운 제주에서 이번에는 실종 신고된 전직 경찰이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의 대응은 부실했습니다. 제주 CBS 고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늘 0시 30분쯤 경기도 모 숙박업소에서 살인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전직 경찰관 50대 남성 A씨. A씨는 그제 새벽 서귀포시 남원읍 한 주택에 침입해 아내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인 그제 다른 가족에 의해 서울 중랑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A씨가 죽고 싶다는 메모만 남기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법원 명령을 어기고 범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실종 신고 다음 날이 돼서야 서귀포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고 경찰이 아내 B씨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에 대한 실종 신고 이후 30시간이 지나서야 살인 사건을 인지한 겁니다. 서귀포경찰서 고명권 형사과장입니다.
3: 지금 조사 아직 안 돼가지고요. 네. 오면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4: 그 혐의는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3: 네, 살인 혐의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2: 연이은 실종 허위 종결로 큰 비판을 받는 가운데 실종 신고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에서도 경찰의 부실한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상현입니다.
1: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연이어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경찰청은 지휘 라인의 책임을 물어서 전현직 경찰서장 등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이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오늘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범행 인정하시나요? 범행 인정하시는 건데요.
6: 두 건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부경장은 긴급체포 다음 날인 지난 23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석방됐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부경장은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을 피해 법원 건물로 들어갔고 1시간 뒤 고개를 숙인 채 호송줄에 묶여 나왔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던 부경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어제 발견된 시신을 부검한 결과에선 석 달 전에 실종된 30대 여성 A씨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치아 감정 결과 실종자와 일치한다는 소견이 나온 겁니다. 또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문이 사라져 DNA를 채취해 감정 중입니다. 경찰은 시신 발견 장소에서 수습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사망 전 행적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잇따른 실종신고 허위종결 과정에서 지휘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도 착수했습니다. 지휘 책임을 묻기 위해 전현직 제주 서부경찰서장과 현 형사과장, 현 실종팀장 등 4명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CBS 뉴스 이창준입니다.
1: 검찰 수사권 폐지로 책임이 무거워지는 경찰의 비위와 허점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기강해이와 무책임이 심각하다며 경찰 개혁기구의 구상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러 현안들을 거론했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균형발전, 이를 실현시킬 내년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 기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경찰 조직 기강과 치안 문제를 심각한 어조로 꺼내들었습니다.
8: 지금 최근에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7: 제주 실종 사건, 장윤기 사건 등 경찰의 부적절, 부실 대응을 겨냥한 말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 조직이 크고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 잡음이 없을 수야 없겠지만 그럼에도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선 담당자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지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조직 관리 또한 엄정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으로 조직이 더

0: 커지는 만큼 더 이상 국민 불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지죠. 그래서 권한이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되어야 됩니다.
0: 이 대통령은 커진 권한과 책임을 경찰이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경찰개혁기구 구상을 주문했습니다. 총리실을 향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기구를 구성할지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2: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3: 65세 이상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연금을 받고 있지만 월 평균 수급액은 73만 7천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급자의 절반은 월 50만 원도 수령하지 못했고 성별과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격차도 컸습니다. 김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연금 통계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1천만 명 가운데 연금을 한 개 이상 받은 사람은 912만 2천 명입니다. 월 평균 수급액은 전년보다 6% 증가한 73만 7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위 수급액은 49만 7천 원에 그쳤습니다. 2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를 받는 사람이 전체의 46.7%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별 격차도 컸습니다. 남성의 월평균 수급액은 95만 7천 원으로 여성 54만 6천 원의 1.8배였습니다. 주택 소유자는 평균 91만 4천 원으로 무주택자 58만 1천 원보다 1.6배가량 많았습니다. 과거 노동시장 참여 기간과 소득 수준, 연금 가입 이력에서부터 격차가 시작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송주화 행정통계과장입니다.
5: 이분들이 이제 과거에 노동시장에서 참여했던 기간과 소득 수준의 차이 그로 인해서 이분들이 18세에서 59세 일대의 보험 가입 기간과 보험료가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수십 년 누적된 차이의 결과로 보이고요.
4: 데이터처는 연금이 젊은 시절 3, 40년간 준비한 결과가 노후에 나타나는 구조인 만큼 이 같은 격차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CBS 뉴스 김승모입니다.
3: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30년 가까이 5억 원에 머물러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임 청장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배우자 공제가 계속 5억 원에 머물러 있어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며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요새 돈 쓰기 겁나지 않으십니까? 국내 주가 하락과 높은 물가 탓에 소비 심리가 4개월 만에 꺾였습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대출 규제로 인해 역대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4.5로 지난달보다 2.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석 달 연속 오름세가 4개월 만에 꺾였습니다. 주가와 물가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경제심리조사팀 김세용 과장입니다.
7: 양호한 실물 경제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조정, 누적된 물가 상승 등으로 체감 경기가 저하되며 4개월 만에 하락하였습니다.
6: 주가 하락으로 가계저축은 1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경기와 일자리 등 경제 전망도 모두 악화됐습니다. 다만 1년 뒤 주택 가격 전망은 세제 개편안 발표로 하락했고 물가 전망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는 대출 규제가 이어지자 올해 2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역대 최대인 2,110만 원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생애 최초 대출 등 규제가 덜한 20대는 연령별로 유일하게 증가하며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CBS 뉴스 정재훈입니다.
3: 올해 하반기에도 주요 외식 메뉴 가격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7월 서울 지역 삼계탕 평균 가격은 18,154원에서 18,192원으로 올랐습니다. 냉면은 12,615원에서 12,692원으로 상승했고 김밥 한 줄 가격도

3,838원에서 3,869원으로 비싸졌습니다. 반도체 초호황기를 맞은 삼성전자가 올해에만 약 100조 원의 주주 환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주가는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0: 2023년과 25년 2년 동안의 영업이익 합산액보다도 2배가량 많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오는 3분기에 약 30조 원을 현금 배당하는 등 올해에만 최대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을 실시하겠다고 지난주 금요일에 밝혔습니다. 국내 기업 사상 역대 최대 주주 환원책이 발표됐음에도 어제 주가는 급락했고 오늘은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내년까지 포괄하는 주주 환원 확대책을 내놓은 반면 삼성전자는 올해 환원 규모만 발표했기에 주가 상승으로 직결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나옵니다. 특히 배당 외에 환원 방식이 불확실한 데다가 주가 상승에 직접적 동력이 될 수 있는 대규모 자사주 소각도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단행하면 총 주식수 감소에 따라 주주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합산 지분율이 10%선을 넘게 돼 현행법상 초과분을 처분해야 하는 만큼 배당 확대 방식이 우선 고려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당분간 삼성전자의 실적 질주가 지속돼 내년에는 주주환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장 초반 급락했다가 어제 종가와 같은 수준으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가 0.42% 소폭 상승에 장을 마쳤습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1: 노사 협상의 성적표가 오늘 엇갈렸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경영 성과금 지급과 정년 연장 같은 쟁점에서 한 발씩 물러나며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의 잠정 합의안은 간발의 차로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박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을 가까스로 마련했습니다. 월 기본급 10만 원 인상과 기본급의 400%에 1,270만 원을 더한 경영성과급 지급 외에도 2028년까지 기술직 5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내용도 잠정 합의안에 담겼습니다.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같은 미래 제조 기술 도입과 관련해선 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가 공동 대응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쟁점이 됐던 상여금 인상은 내년 단체 교섭에서 재논의하고 정년 연장은 법률 개정 시 임금 피크제 확대 없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측이 그동안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제기했던 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10건에 대해서도 모두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잠정 합의안이 오는 31일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가결되면 현대차의 올해 임금 협상은 마무리됩니다. 기아 노사도 오늘 오후부터 교섭을 재개했지만 사측에 추가 제시안이 없어서 정회 중입니다. 한편 SK하이닉스 노사가 마련했던 올해 임금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은 생산직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 50.08%, 25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던 성과급의 60%를 자사주 지급 방식으로 바꾸는 데 대해 조합원 불만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노조 요구에 따라 노사 간 재교섭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박희원입니다.
1: 북미 대화 재개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한미 외교장관이 어젯밤 통화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연합훈련 축소 이후 대북 공조를 두고 우려가 잇따르자 한미 관계에 이상 징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며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젯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양국 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의 통화는 5개월여 만입니다.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는 유화 제스처를 보내는 반면 우리 정부에는 연합훈련 축소를 일방적으로 지시하면서 대북 공조에 엇박자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두 장관은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에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했다는 게 외교부 설명입니다. 양국 간 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점과 함께 연합훈련 축소의 파장을 수습하고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는 점도 대내외에 알리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조 장관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페이스메이커의 의지를 재차 전달했습니다. 또 관세와 투자 합의, 조선,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도 호혜적인 성과를 도출하자는 논의도 오갔습니다. 이번 통화 결과를 담은 한미 양국의 발표문에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는데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기 위해 한미가 표현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한미 양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일관되게 견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0: 미국과 이란 사이 전황도 짚어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을 제재하겠다며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이란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응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지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의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일명 경제적 왕따 작전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2: 오늘 우리는 이란 정권에 남은 모든 선택지를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합니다.
1: 디지털 자산과 기술, 금, 항공, 해운 등과 관련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의 2차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겁니다. 이란 정권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석유 판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전 세계 60여 개 단체와 개인, 선박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란의 군사 기술을 차단하고 수뇌부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줄을 조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는 전략인 겁니다. 하지만 이란 경제부 장관은 이란 정부는 2년차 경제 계획을 이미 수립했다며 미국의 새로운 제재에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응수했습니다. 이란 협상단장인 갈리파프 의회 의장 역시 미국인들조차 트럼프 행정부의 허풍을 안 믿는다고 조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한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대적인 경제 제재가 시작되자 호르무즈를 둘러싼 추가 충돌 위험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3: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0: 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최인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주 기자.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첫 소식 전해주시죠.
4: 803에 담비가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그 경북과 대구 일대 이 803 국립공원에 도학동 계곡 일대를 그 기존에는 그 무속인들의 그 불법 시설물이 점거를 해왔는데 지난 5월에 완전히 철거가 됐습니다. 네. 이곳이 그 국립공원 지정되기 훨씬 전인 1960년대부터 그러니까 약 70년 동안 그 무속인들의 그 야외 기도터였다고 하는데요. 그 그늘막, 그다음에 촛불함, 제단 같은 이 불법 시설물이 92개가 난립해 있었는데 여기서 치워낸 폐기물을 보니까 무려 356톤에 달했습니다. 네. 국립공원 측이 지난 4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을 때는 무속인 단체가 집회와 시위로 강하게 맞서기도 했는데요. 공원 측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자진 철거와 퇴거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계곡을 원상 복원하고서 무인 센서 카메라를 달아봤더니 놀라운 광경이 포착이 됐습니다. 포유류 6종, 조류 11종, 총 17종의 이 야생동물이 계곡을 찾아와 머물고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이 된 건데요.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포유류, 담비와 그 조류인 참매까지 계곡물에 쉬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그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훼손됐던 계곡이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자마자 야생동물들이 기다렸다는 듯 그 스스로 생명력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0: 네, 무속의 그늘을 벗겨내니까 자연이 제자리를 찾아갔네요. 자, 다음 소식은요.
4: 여름철 필수품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일본에서 그 지하철 선풍기 사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연일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는 일본에서 휴대용 소형 선풍기, 그러니까 선풍기라고 우리가 하죠. 대중교통 안에서 이걸 쓰는 문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네. 발단은 한 방송인이 그 소셜미디어에 지하철에서는 선풍기를 꺼달라, 얼굴에 맺힌 땀이 증발한 그 불쾌한 바람이 옆 사람에게 그대로 날아온다. 그다음에 얼굴로 향하는 강한 바람은 입김을 불어넣는 것과 같다 이러면서 배려를 당부하는 글을 올리면서부터였습니다. 누리꾼들 반응이 팽팽하게 갈렸는데요. 반대 측은 최치나 향수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온다, 밀집된 공간에서 매너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고, 반면에 찬성 측은 지하철 안이 너무 더운데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면 더 큰 민폐 아니냐, 땀에 젖어 냄새 풍기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현지 방송사가 조사까지 했는데요. 응답자의 57%가 선풍기 사용에 반대를 했고 찬성은 42%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소비자청이 만원 지하철에서는 머리카락이 팬에 빨려 들어가거나 배터리 파열 사고도 보고되고 있다면서 에티켓과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는 소식입니다.
0: 네, 무더위 속에서는 서류를 배려하는 대중교통 에티켓 특히나 필요하죠.
4: 네.
0: 자, 마지막 소식은요.
4: 강아지 대신 벽돌을 키웁니다. 그 중국의 젊은 층이 그 오래된 벽돌에 이끼를 키우는 이 벽돌 키우기를 새로운 힐링 취미로 하고 있다는

0: 소식인데요. 네. 중국 현지에서는 총물 전두라고 부릅니다. 총물이 그러니까 반려동물 같은 거고 전두가 벽돌이거든요. 예, 벽돌 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건데 벽돌 키우기가 새로운 이런 취미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산책하다가 길가나 철거 현장에서 주워온 벽돌을 그릇에 올려두고 물만 뿌려주면 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벽돌 표면에 이끼가 자라고 환경에 따라 작은 풀이나 꽃이 피기도 합니다.
1: 신기하네요.
0: 돈도 뭐 들지 않고 별다른 장미도 필요 없고 반려동물처럼 뭐 밥을 주거나 산책을 시킬 필요도 없고 식물처럼 뭐 세심한 관리를 할 필요도 없어서 꽤 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현지에서는 오염된 하천이나 이 화학 공장에 방치했던 벽돌은 유해할 수 있다. 그리고 벌레가 이제 집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 무턱대고 집안에 들이는 건 주의해야 한다. 이런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최인수 기자와 어텐션 뉴스 진행해봤고요. 자, 8월 말인데 여전히 덥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기상청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오늘도 어제만큼 더운 날씨입니다. 8월까지 전국의 폭염 일수는 20일이 넘으면서 평년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늦더위는 9월 초순까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한낮 기온 33도 안팎을 보인 곳이 많았는데요. 밤에도 곳곳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중부지방 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겠지만 남부지방의 경우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최저기온 25도, 낮 기온은 31도가 예상되는데요.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대구가 36도, 광주 35도, 대전 33도, 강릉은 32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산발적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와 경북 북부에는 최대 40mm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 산간에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8월 25일 화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장한별,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CBS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4: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5: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6: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7: 당연하죠.
6: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7: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3

0: 임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 이번 주 진행을 맡은 박원석입니다. 제주도에서 경찰이 허위로 종결했던 실종사건 사망자들이 발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경찰개혁을 당부했습니다. 정성호 장관 사표 수리 이후 개각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야권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나란히 김기현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장동혁 대표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일부 한판 브리핑과 배추 한판에서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국민의힘 연찬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2부 한판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4: 행복 짓는 건설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금융 K-PIMCO.
3: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는
4: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6: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7: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8: SM 신용정보
9: 1600-9300 1600-9300.
1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0: 에어렉스

0: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

0: 자연이 키운다.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성 캠퍼스 경복.
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6: 경복대학교.
5: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7: 네,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8: 네, 안녕하세요.
7: 네, 그리고 오늘도 정욱 이모님 그리고 장윤미 전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9: 네, 네 안녕하세요.
7: 지난주까지는 대변이셨는데 전이 됐네요.
9: 네, 전당대회 끝나면서 바로 자동 면직되는 것으로 알고
7: 조금
9: 있습니다.
7: 조금 서운하네요.
9: 아, 아닙니다.
7: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에 사건 의 종결과 관련해 경찰개혁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8: 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주문하면서 총리실이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구상해달라고 당부했고요. 이것은 경찰이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때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했고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권력이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면서 검찰청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의 권력이 커진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7: 오늘 그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에 대한 부검도 진행이 됐죠?
8: 네, 어제 경찰은 합동 집중수색 나흘 만에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실종된 지 104일 만입니다. 발견된 곳은 거주지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5월 12일 집을 나설 때 복장 그대로였고 휴대전화와 팔찌 등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부검은 오전 8시 반쯤부터 1시간 40분 만인 오전 11시 10분쯤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부검 결과 시신은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외부 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발견 당시 지문은 부패가 심해 모두 사라진 상태로 DNA를 채취해 긴급 감정을 벌였고 법치의관의 치아 감정 결과 실종자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7: 네, 이로 인해서 관련 지휘 라인이 전원 재기발령 조치됐고 문제의 해당 경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8: 네, 실종 신고를 허위 처리한 경찰관 A모 경장은 긴급 체포 이틀 만에 석방됐었는데요. 긴급 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직무유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모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오늘 오후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 경찰은 허위 종결한 경찰관 A모 경장에 대해서 1년 5개월 실종팀에서 근무하면서 처리한 298건 전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고요. 또 경찰은 제주서부경찰서의 전현직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지휘라인 4명 전원에 대해서 대기발령 조치를 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7: 예, 워낙에 이번 뭐 사건이 그 전해보기 힘든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받는 충격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오늘 경찰개혁 관련 발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보시는지 장윤미 대변인님.
9: 경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지금 경찰에 대해서 많은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네. 이 사건 자체가 뭐 형사소송법 개정과 맞물려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많은 분들이 그 문제의식을 확대해서 경찰 이대로 괜찮아? 네. 우리 수사 괜찮아? 네.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없어졌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이런 식으로 암장되는 거예요. 그 물음표를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 예. 이제 대안을 내야 되는데 이제 국회에서도 여러 경찰 제도 개혁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를테면 국가경찰 그리고 이제 지방경찰 자치경찰제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네네.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나눠 있어서 기능을 정확하게 분산해서 각각의 기능을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담지하게 해야 되고 정보라는 것도 모이지 않고 분산해가지고 관리하도록

0: 되고 이제 시스템적으로 통제하고 규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일각에서는 뭐 소일고 예안간 고치냐 근데 이런 비판도 나와요. 이게 예상됐던 문제인데 문제가 터지고 나서 지금 경찰 개혁에 나서는 게 좀 뒤늦었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우리 정옥 의원님.
2: 네. 딱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할 것 같다. 국민의 우려가 크다. 그다음에 검찰 개혁 방안을 검토하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1: 네.
2: 좀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장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시스템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1: 네.
2: 근데 이거 지금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수사 개시도 안 하고 그냥 암장시켰는데 여태까지 모르고 있다가
1: 네네.
2: 가족이 다시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본인이 시신으로 지금 발견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1: 네.
2: 근데 우리가 정말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경찰 관련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2인 1조로 움직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동안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향찰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과연 이게 제주도뿐일까? 여러 가지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과연 앞으로 경찰이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서로 간에 어떻게 견제하고 감찰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냥 우려가 크다. 개혁 방안을 검토하라.
1: 네.
2: 이거 가지고 과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변호사들은 참 신날 것 같아요.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에서 이 신변 안전이나 생명에 대해서 보장해 주거나 도와주지 못하면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구체적인 대안을 이제 정부에서 제시해야지 이런 공자 말씀 같은 게 무슨 위안이 됩니까? 저는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1: 김지민 평론가 어떤 대안이 나올까요?
3: 일단 이 문제는 경찰 내부에서 이런 사건을 처리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가 했을 때 굉장히 초보적인 것도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일단 담당 A모 경장이 혼자서 처리하고 검증하는
1: 그러니까
3: 이걸 뭐 별도로 어떤 승인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던 점 이런 것들이 주요 또 쟁점이나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뭐 검찰 보안사건 문제를 떠나서 경찰 내부에 필요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1: 네네.
3: 이 문제가 좀 크게 불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네.
3: 사실 경찰에 대해서 뭐 검경수사권 조정 또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또 최근에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이렇게 여러 개혁이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경찰 쪽으로 기능이나 역할을 또 권한이 많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검찰 국정원에 대해서 개혁을 얘기할 때 경찰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했었어야 된다. 이게 뭐 차례차례 기관별로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준비됐어야 한다. 그런 지적을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번 그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함을 갖는 게 그 실종 그 신고를 받았을 때 그거를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저렇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는 게 그거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0: 믿어지지가 않죠.
1: 그러니까 많은 법률 전문가들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처리하는지.
0: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류역감찰관 나오신 자리에서
1: 네네네.
0: 들었는데 이게 경찰의 업무잖아요. 실종사건이 이제 검찰까지
1: 그렇죠.
0: 가진
1: 네.
0: 않으니까.
1: 네.
0: 근데 제가 이제 경찰서 출입 기자를 할 때 진짜 실종신고가 이제 많은 거예요.
1: 네.
0: 그냥 단순 가출도 이제 가족들은 알 도리가 없으니까 일단 신고하시고 아니면 뭐 주치로 이제 잠깐 이제 집에 귀가가 늦어질 때도 신고하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무사 귀가를 하거나 가출 사건이거나
1: 그렇죠.
0: 뭐 이러니까
1: 예. 예.
0: 아주 안일하게 그래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1: 네네.
0: 이 사람이 이 다 관리했던 사건이 굉장히 수가 많잖아요.
1: 네.
0: 지금 드러난 것만 몇 건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이 건은 이 해당 사건에 대한 서만 정권 이 다 그 들여다 볼 게 아니라
1: 네.
0: 확대해 가지고 봐야
1: 네.
0: 될 것 같습니다.
1: 지금 그 부경장이 맡았던 사건 298건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그 이 사건의 파장이 이 정도라면 전국 경찰서에서 실종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한 번쯤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의원님?
2: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수 조사할 수 있는 경찰의 인력이 그렇게 충분한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제 그 실종 신고와 관련해서 경찰도 애를 먹는 게 단순 가출일 수도 있고 또 장난 전화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별이 안 되니까
1: 네.
2: 이런 식으로 그냥 암장을 한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이 경악스러운데요.
1: 네네.
2: 제가 그 최근에 일선 경찰하고의 소통 내용을 좀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1: 네.
2: 경찰의 역할과 권한이 커져서 좋아할 사람들이 경찰 지휘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1: 네네.
2: 일선에 있는 경찰들은 정말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0: 열심히 해도 이런 몇 사람 때문에 도매금으로 전부 매도가 되잖아요. 예. 마치 또 일도 안 하고 능력도 없는 것처럼.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특정 구에서 그 경찰이 소위 뭐 행정이든 수사든 다 하려면 현재 있는 인력에서 5만 명은 더 있어야 됩니다. 물론 네. 과장법이 들어갔겠지만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수사 기소 분리하고 네. 모든 수사의 역량과 권한을 경찰에게 준다라는 이 정치적인 결정이 실제로 내부에서 또 안에서 어떤 그런 그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탁상 정치를 한 결과라고 앞으로 이런 게 여기서 끝나겠어요? 저는 네. 전수조사에도 또 나온다고 봐요.
1: 네. 어쨌든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하고 맞물려서 논란이 커질 것 같은데 앞으로 제도적 보완이 어떤 방향으로 되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여당 지도부하고 만찬을 가집니다. 28일에는 여당 의원 전원하고 오찬도 함께할 계획인데요. 관련 내용 소개해 주시죠.
2: 네, 오늘 저녁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합니다. 대표 경선 주자였던 김 대표,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등과 만찬을 나눈 지 6일 만에 만찬이고요. 이번 만찬에는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신임 최고위원 5명,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합니다. 네.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은 아직 임명 절차가 끝나지 않아 이번 참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이 자리에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나 대법관 재청 문제가 논의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노출된 당내 분열을 대통령이 어떻게 치유 수습할지도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오는 28일 또 민주당의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직후에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 전원의 청와대 영빈관 오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1: 네, 정부와 여당이 2027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2: 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 등 여당과 정부의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예산안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청년, 지방주도성장, 미래전략 등 다양한 재정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슬기로운 해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은 우선 5개 집중 투자 분야를 선정했는데요. AI 및 3대 메가 프로젝트, 네. 우주항공,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 지원, 그리고 국민안전 강화 등이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의 방향성이 제시됐고요. 대학생 인턴 학기제 도입, 네. 0세에서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 등을 예산안에서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1: 네. 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 6시 30분이니까 이제 잠시 후에 시작을 하겠네요. 그리고 내일은 민주당 의원 전원하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이 예정돼 있는데 대통령이 전당대회 직후에 출마했던 세 분의 후보자하고 이 모임을 가진 이후에 연쇄적으로 지금 당 통합을 위한 이제 지원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잘 될까요? 당 통합?
3: 잘 돼야죠. 집권 여당이니까요. 접촉면을 네. 넓혀가는데 사실 보통은 전당대회 끝나고는 새로운 지도부와 식사자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였는데 워낙에 그랬죠. 뜨거웠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당내 행사다 보니까 저희 당원들끼리의 어떤 갈등이 노정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네네. 대통령도 사실 당권주자 세 분을 다 모아서 첫 그 식사 스타트는 끊은 거잖아요.
1: 그랬죠.
3: 그만큼 네. 이제 마음과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신호로 읽혀지는 부분이 있고 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 이 의원들 새 지도부 만나면서 그때 그 식사 자리에서 그 6회도 각 당권 주자들 떨어진 그 지역 그러니까 본인의 그 특산물
1: 그런 메뉴가 나왔었죠. 네.
3: 기도 했고 그러니까 엄청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당의 뒷받침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네네. 거고 저희의 정통 지지층과 뭐 새로운 지지층 할 것 없이 정확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잘 해나가야만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정 의원님 밥 먹는다고 통합되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배추 한판에서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또 유시민 작가가 등판을 해서 통합은 거의 물건 너간 거 아니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김민석 대표 체제가 조기 안착되도록 지원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 김민석 체제의 조기 안착뿐만 아니라 본인의 대통령으로서의 명운과도 직결되는 문제죠.
1: 아.
0: 그래서 밥 먹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가 나오든지
1: 네네.
0: 세제 개편 얘기가 나오면 이게 참 역설적이지만
1: 네.
0: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경

0: 엄한 발언을 하는 쪽은 친명 쪽이 아니에요. 친청 쪽이죠.
1: 네.
0: 뭐 대통령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뭘 잘못했느냐고 막 흥분하는 사람도 한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1: 네네.
0: 그리고 예산은 지금 800조나 된다 그러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아마 그 형식적으로라도 원팀을 외칠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유시민 작가도 생각하고
1: 네네.
0: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릿속은 복잡하겠죠.
1: 네.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 대통령의 네. 원팀 노력. 성과가 있을까요?
2: 근데 오늘 신임 지도부하고 첫 만남이고 또 밥을 먹는 자리인데 어느 정도로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1: 네. 네,
2: 이거는 좀 알 수가 없는데 이미 좀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를 국무회의에서 이미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가 높은 개혁은 저항도 높이게 된다. 실용적으로 네. 접근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어느 정도로 이번 만찬에서 또 주고받을 수 있을지
1: 네.
2: 이거를 한번 관건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아마 신임 최고위원 특히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뭐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든 아니면 속으로 생각하든 간에
1: 네.
2: 개혁은 원래 진통이 따르는 거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 중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의원이 있었거든요.
1: 네.
2: 개혁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조용히 하냐
1: 네.
2: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을 수 있는데
1: 네.
2: 뭐 그런 대화들이 또 오고 가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1: 마침 대통령이 이런 일정을 예정하고 있는데 어제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을 오만한 권력자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와 다를 바 없다. 어떻게 보면 이전에 비판했던 수위보다 훨씬 더 수위를 높여서 저격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 내부가 시끄러운데 우리 장윤미 그 변호사께서는 유시민 작가의 그런 비평 어떻게 보십니까?
3: 제가 이게 상당히 이 회자가 되길래 두 시간을 다 들어봤어요.
1: 네, 저도 다 들어봤습니다.
3: 예,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는
1: 네.
3: 대안이 좀 공백 상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고
1: 네.
3: 박홍근 장관이 함께 판 우물이란 표현을 썼는데
1: 네, 네.
3: 사실 이재명이란 정치인이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외부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
1: 네.
3: 처음에 착근하는 이 과정 중에 유시민이라는 정치인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1: 네.
3: 이해찬 전 총리의 역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판 우물의 일정 축을 유시민이라는 정치인, 사실상 정치인인 거죠. 이런 역할을 담지한다면 그런 부분을 담당했는데 지금은 이제 뒷짐을 지고 훈수를 두고 평가하는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1: 네.
3: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킬 책임과 책무가 본인에게도 있는 것인가
1: 네, 네.
3: 저는 후자의 색채가 훨씬 강하다고 생각하고
1: 네.
3: 그거를 생각한다면 좀 아쉬운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1: 상당히 유화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이 얘기는 뒤에 네. 배추 한판 순서에서 네.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보기로 하고요. 다음 이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2: 네.
1: 소개해 주시죠.
2: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어제 늦은 저녁에 통화를 가졌고요. 국가나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하는 데 이뤄졌고요. 조현 장관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루비오 장관은 중동 정세 및 영내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통화가 끝난 후에 양국 부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요. 한국 외교부는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표현을 했고 미국 국무부는 간략하게 낸 자료에서 한미동맹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 이렇게만 썼습니다.
1: 자, 이 이슈는 우리 국제정치 전문가 정욱 이모님께 먼저 여쭙겠는데요. 최근에 한미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동시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한미 외교 담당자가 통화를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우선 누가 먼저 통화를 원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1: 네.
0: 그냥 어제 늦은 저녁 통화를 가졌다 그랬는데 한국 외교부 장관이 먼저 통화를 시도한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전화가 걸려온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1: 네네.
0: 저 개인 추정으로는 한국에서 했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정확치는 않아요. 제
1: 네네.
0: 개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조현 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안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이란에 대한 지원 안 했다고 툴툴거리는가 하면은
1: 네.
0: 뭐 쿠팡 문제도 있고 김정은을 계속 그 언급하면서
1: 네.
0: 우리 관계가 상당히 가깝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 북한의 핵무기 57이라고 정확하게 57이라는 숫자를 쓰잖아요.
1: 네.
0: 그런데 어제 외교부 장관하고 국무장관하고 통화한 내용을 보면은

0: 모르겠습니다. 그 연합훈련, 이 미진한 연합훈련이라든지 핵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지금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 없이 북핵 문제 해결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 국무부는 그냥 한미동맹과 관련한 현안이라고 했다라는 건데 네. 만약에 정말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의 그 지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북핵 문제 해결로 썼다면 외교부 장관으로서 비겁한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외교부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익, 우리 안보 그리고 의원님이나 저나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네. 그 얘기를 북핵 문제 해결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무리 용어 문제지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솔직히 외교부 장관하고 국무부 장관하고 이렇게 밤에 잠깐 얘기해가지고 뭐 결론이 났다는 말이 없잖아요. 네, 예.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회의적이에요.
1: 네, 그 한미 관계에 대해서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조금 복원이 되는 듯 하다가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상기류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네. 물론 거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이제 그런 뭐랄까 그 성향이랄까 혹은 약간 돌출적인 네. 이제 그런 행동이 반영이 돼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면 좀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이게 전략이 있거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우리 여권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러니까 뭐 대미 투자 문제도 마침표를 찍어야 되고 계속 협상을 해야 되는 난관이 있는 거고 네. 또 대북 문제도 지금 한미 연합훈련도 SNS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일방 통보를 받은 셈인 건데 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는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넘어서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중간선거에서의 토대로 이제 북한 이슈를 끌어오면서 대한민국이 끌려온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거기에서 제일 저희가 국민으로서는 우려하는 게 그럼 대한민국은 뒤로 제껴진 채 이게 북미 이런 우려감이 있었단
1: 패싱이죠.
2: 말이에요.
1: 예, 패싱. 네.
2: 그런데 아 그래도 국무장관과 통화를 했고 그 내용으로는 조현 장관이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워딩이 네. 그냥 의미가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도 미국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아주 직선적인 태도에 있어서 북한을 대하는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의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1: 네.
2: 그런 점에서는 그 향후 추이를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기대를 갖고.
1: 자 끝으로 김수민 평론가 비핵화 표현이 빠진 거 짧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일단 양쪽 다 비핵화라고 안 넣었거든요. 네. 어느 정도는 왜 빼는지에 대한 교감은 있었던 걸로 보이고 아마 비핵화라고 목표를 박아놓고 대화를 추진하면 북한에서 응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이벤트라도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된다 이 생각인 것 같고
1: 네.
3: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앞으로 정말 비핵화를 논의를 할지 안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여러 좀 적극적인 개입이나 의견 개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한판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6: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0: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이것은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2: 네, 여론 분석과 성대모사의 황금비로 시사 이슈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배추 한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은 지금 오시는 중이고요.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2: 오늘 홍준표 시장이 돌연 급발진을 하시던데 시장이 왜 그러셨어요?
4: 급발진이 아니죠. 박원석이는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2: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4: 이게 급발진입니다. 그렇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정옥임 전 의원님, 장유미 대변인님도 함께합니다.
5: 네.
2: 유시민 작가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어제 장인수 기자의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 상당히 수위 높은 표현을 써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이제 그런 아주 강한 평론을 2시간에 걸쳐서 했는데요. 오늘 그 유시민 작가의 비평을 두고 여권뿐만이 아니라 전체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1부에서 잠깐 그 장윤미 변호사의 평은 들었고 정욱 의원님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5: 우리나라 시사저널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터뷰인 참.
2: 예.
5: 3년 내내 그랬대요.
2: 네.
5: 그 뭐 대단한 거예요.
6: 근데 그 오차 범위가 좀 높고 1, 2일 사이에 오차 범위 내에 다 있다고는 뭐 10일까지.
5: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분기 탱찬해도 유시민 작가를 어떻게 못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2: 네.
5: 그리고 결국은 그 언터처블이 되려면
2: 네.
5: 본인은 더 세게 해야 될걸요. 이게 어중간하게 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정치판에서. 그래서 더 앞으로 더 세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2: 예.
5: 이런 주장에 대해서 소위 이제 친청계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2: 네.
5: 뿐만 아니라 그 우파 중에 또 일각에서도
2: 네.
5: 박수치면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있겠다 싶은 생각마저 들어요.
2: 네.
5: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 유시민의 독설은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거. To be continued.
2: 그러면 거. 우리가 어떤 독설이 있었는지 준비된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영상을 보고 그리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정치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집어넣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건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거예요. 뭐 이준석 쫓아내고 자신의 집권 기반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비극적인 결과를 맞을 것이다, 연성열은. 이렇게 제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2: 예.
7: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집권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예요.
2: 일단 뭐 제가 잠깐 들었는데 잠깐 들은 것만도 표현 수위가 굉장히 셉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자인 건 사실인데 그냥 권력자가 아니고 오만한 권력자다. 웬만해서 저런 표현은 진영 내부에서는 안 쓰거든요. 이를테면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폭주할 때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도 오만한 권력자는 표현은 거의 마지막에 갔었지 잘 안 썼어요.
5: 어휴, 죽으려고 그 얘기 했어요.
2: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과연 저런 표현까지 등장할 만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유시민 작가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뭔가 쌓인 게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발언 시점도 좀 묘해요. 전당대회 끝난지 딱 일주일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오늘 저녁 만찬 내일 오찬 뭐 이래서 나름의 전당대회 과정에 이제 상처를 치유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치 산통 깨듯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딱 그렇게 발언을 하니까 오히려 논란이 지금 글로 확 집중이 되고 대통령의 통합 노력은 묻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6: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문제의식이 저는 재현되고 반복되고 되풀이된다라는 인상을 받아요. 그 수위의 차이는 있지만 그거는 ABC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를테면 ABC

0: 정치론에 아예 끼지도 못하는 DEF가 있어요. 그건 보수 진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국민 선택을 받았느냐. 과거에 이를테면 이명박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저희가 집권할 수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정통 지지층, 과거의 민주당의 주된 지지층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인지 그 네. 이후에 이른바 구조적 다수에 대한 대단한 비토감을 갖고 있다고 전 느꼈어요.
1: 네.
0: 그 뿌리가 거기에 있고 이 현상을 평가하는 건 이 근저에 깔려 있는 이 부분이 뿌리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1: 네.
0: 그랬을 때 대통령은 그러면 민주당이 장기 집권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구조적인 다수 그리고 1.5당을 지향할 필요가 있으니까
1: 네.
0: 보수 일부와도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건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돼 있다고 진단을 해요.
1: 네.
0: 그 근거를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유시민 작가의 네. 인터뷰만 들었을 때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토 그러니까 제3의 길을 이야기했던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거든요.
1: 그랬죠.
0: 예, 네. 약간 대먹지 않은.
1: 대먹지 않았다는 표현을 썼어요.
0: 예, 이런 네. 표현까지 쓰면서 이건 실패한 길이었고 영국 에서 참패로 끝났다라고 네. 진단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식의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1.5당으로 민주당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의 문제의식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본인의 자기 확신의 이 구체적 근거
1: 네.
0: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은 받지 못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의원님 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들었던 느낌이 그런 겁니다. 46%를 정청래 후보가 득표했어요. 근데 유시민 작가는 그 46%에 대단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김민석 그 후보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당을 직할 통치하려고 한 것을 이제 왕정과 귀족정에 비하면서 왕정과 귀족정으로부터 공화주의를 지켜낸, 공화정을 지켜낸 그런 당원들의 위대한 선택. 뭐 이런 관점에서 그걸 대비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46%의 그런 투표가 당원들의 상당한 자율성에 기초한 그런 투표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전당대회 구도에서.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갖는 점은 54%의 당원들의 선택은 자율적 투표가 아닌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2: 그 유시민 작가의 그 큰 장점이 그러니까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확신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상대를 설득시키는
1: 네.
2: 제가 볼 때는 지식인이면서 약간 그 종교인 그러니까 왜 그 있잖아. 어? 설교 같은 거 해가지고
3: 같은 거.
1: 부흥사
2: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막 이런 식으로
1: 진영의 부흥사
2: 그래서 지금 보면 위대한 당원의 선택이라 그래갖고 정청래를 뽑은 46%는 졸지에 위대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광주 시민과 관련해가지고는 결국은 그 메가 프로젝트가 작동했다라는 거를 또 이제 애둘러 얘기를 하면서 듣기에 따라서는 광주 시민들은 굉장히 가치 투표가 아닌 이해 투표를 한 걸로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뉘앙스를 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소위 46%를 끝끝내 나는 잡고 뭔가를 그러니까 이게 뭐 평론이 됐든 비평이 됐든 앞으로 계속 하리라. 나의 영향력은 그 누구보다 세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나를 압도할 수는 없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기 희열도 인간이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써도 신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서운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유시민 작가의 이러한 그 앞으로 계속될 행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참 궁금해지네요.
1: 자, 우리 장 대변인님.
0: 네.
1: 아직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어요.
0: 네.
1: 물론 유시민 작가가 어떤 공식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그에 대해서 공식적 반응을 하는 게 적절한지 그런 판단도 있을 텐데 지난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민석 대표가 아주 강렬하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0: 네. 네.
1: 그리고 상대 후보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입장이 뭐냐 이렇게 네. 묻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 대표나 지도부에서 반응 어떻게 예상하세요?
0: 그러면 그 피치를 확 끌어올린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 오히려 이게, 키워준다.
0: 예, 이를테면 여기저기서 소통되고 유통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는 선을 당 지도부가 나아가서 김민석 대표가 더더군다나 말씀 주신 대로 전당대회 때 이런 히스토리 이걸 십자가 밝기라고 또 표현까지 나왔었던 그렇죠. 상황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돼버렸는데 이걸 뭐 직격이나 저격 형식으로 비평조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정무적 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종전에도 이거 동지의 언어가
1: SNS에 쓴 의원들은 꽤 있더라고요. 예, 그런 그다음에 부분, 박홍근 장관도 썼고
0: 그렇죠. 박홍근 장관은 이전부터 계속 이 문제의식을 좀 일관되게 드러내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개별 평가를 넘어서는 당 차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부적절하고 아마 안 할 거라는 생각이
1: 근데 이제 그 당대표나 이른바 친명계 지도부의 반응이나 입장 못지않게 관심이 가는 게 지금 세 분이 친청계 그 최고위원이 입성했잖아요. 이분들은 과연 어떤 입장인가? 이분들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유시민 작가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오히려 최민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부처의 마음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한민수 최고위원이 보니까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 작가가 비평가로서 본인 생각을 얘기한 거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건 좋아 보이지도 않고 유 작가 말이 다 맞는 얘기인가라는 생각도 든다. 다소는 조금 유보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친청계 최고위원의 반응.
2: 저는 속물인 것 같아요. 그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박용진 팩터.
3: 아하, 박용진 변수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
2: 아, 미리 왜 비밀을 잡힐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는 지금 당 그 수석은 아니지만 최고위원으로서 내가 이 정도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반은 비판적인 얘기를 했어라고 레코드를 남겨놓는 거 아닐까? 제가 속물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1: 아니 속물이 아니고 상당히 심층적인 분석이에요.
2: 진지한
3: 분석이 있는.
1: 자 그러면 졸지에 대통령의 아바타, 대통령의 대리인에 불과한 당대표가 된 김민석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4: 예 안녕하세요 김민석이고요. 아바타라뇨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말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살펴보니까 유 작가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 계신 것 같은데요. 당이 떨어지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초코 총리 초코 당대표니까 초코 아이스크림 어떤가 싶습니다. 우리 장 대표님은 어떤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5: 안녕하십니까. 장동혁입니다. 저는 초코 먹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스크림을 따로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아몬드 얼공. 엄마는 정당인 이런 걸 좋아합니다.
0: 아몬드.
5: 당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장동혁이었습니다.
4: 아, 예, 들어가셨네요. 예, 저는 초코를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 제가 볼 때마다 느끼지만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한판 승부의 보배예요.
0: 아, 완전 보물입니다.
1: 네. 더 나아가서
5: 대단히 고맙습니다.
1: 한국 정치를 유쾌하게 만들어
5: 주신 박원석밖에 없습니다.
1: 고맙습니다. 그 아니 이제 이게 전망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그냥 비평가로서 혹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지만 비판적 지지자로서 이제 저런 어떤 조언 또 뭐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 입에 쓴 약 역할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제 정도 비평의 수위도 그렇고 제가 좀 굉장히 귀담아 들었던 게 당원들한테 탈당하지 마라. 오히려 권리당원 숫자를 두 배로 늘려서 이 탄환과 같은 투표를 준비하고 우리가 그 탄환과 같은 투표를 쓸 날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저 정도면 저거는 일종의 전면전, 선전포고 그리고 대통령과의 권력투쟁에 나서겠다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시각에서도 보는 그런 그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0: 그런 분석이 보십니까? 말씀 들으니까 저도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었는데 들긴 하는데 그러려면 왜냐하면 본인이 이 접촉면을 이야기해요. 이 지금 대통령과의 과거 2년 그러면서 이른바 친노가 또다시 대통령을 세우고자 했을 때 우리가 사람도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역사가 있는데 또 하는 거는 과욕일 수 있다. 지금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주목해서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한 어떤 흠결이라고 평가되는 부분은 이건 상처 같은 거다. 훈장 같은 거다. 살아오면서 이런 평가를 대단히 하면서 이 인연을 맺어오게 된 그 시발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더 권리당을 확보해야 된다 이 부분이 아마 뭐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려면 인물이 있어야 되고 네. 이 상황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네.

0: 근데 그런 건 사실상 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성을 띠고 한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1: 네. 예. 말씀 중에 우리 배추도사, 우리 배추 한 판의 네네. 주역 배추도사께서 늦게 도착을 하셨습니다.
2: 예, 죄송합니다. 오늘 정말 버스.

0: 구글 트렌드를 보면은 네 명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유시민, 김민석, 이재명, 정청래. 무려 100% 기준으로 할 때 네. 관심도가 유시민이 74%입니다.
1: 74%. 예. 네. 나머지 대통령 얼마였습니까?
0: 4%. 그다음에
1: 74대 4.
0: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한 자릿수라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옳으냐 아니냐를 떠나서 주목도가 굉장히 높다.
1: 네.
0: 옳으냐 아니냐를 떠나서 민주당 지지층이고 아니고 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1: 자, 어제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는데 네. 대통령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서 40.2%가 나왔어요. 최저치입니다. 지금 취임 이후에. 부정평가는 56.9%고요. 우리 배 소장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대통령의 60%였던 지지율이 3단계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심각하다. 빨간 등이 아니라 매우 빨간 등이 들어왔다.
1: 네.
0: 일단 선거에 대한 영향으로 여파로 선거 결과의 여파로 중수층이 빠졌거든요. 중도 수도권 청년.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리얼미터 조사를 기준으로서 볼 때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왜 이게 멸칭이니까 제가 줄여서 문조 땡땡땡 그다음에 한강 땡땡땡땡땡 이 서로 싸우면서 이른바 이 여기서 뭐 좀 털도 떨어질 테고 뭐 깃털도 떨어질 테고 뭐 오물도 떨어질 테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빠졌는데 이 조사에서 다시 호남이 더 빠졌어요. 그 호남은 더 왜 빠졌을까?
1: 네.
0: 그러니까 여전히 이 여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전당대회 끝나고는 좀 수습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뭐 민주당 TV 김어준 방송 간에 뭐 대결 구도도 나오고
1: 네.
0: 또 친정과 친명 사이에 친석 사이에 갈등도 이야기가 나오고 또 대통령 관련해서는 지금 제주도 사건도 터지고 물론 이 제주도가 뭐 포함됐다는 건 아닙니다.
1: 네.
0: 장미란 사건 관련해서 왜 결단을 못 내릴까 검찰 보안수 사건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의 안보와 관련된 부분 물론 이게 안보 전문가인 우리 정호김 또 의원도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수습 안 되다 보면 호남도 좀 빠지고
1: 네.
0: 최근에는 그동안 요지부동이었던 흔들리지 네. 않았던 40대와 50대도 좀 배춧잎이 떨어져 나가는 네. 그런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1: 네,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 수치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궁금했던 게 호남의 수치입니다.
0: 네.
1: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8.8%, 정당 지지율 21%. 이렇게 빠졌어요.
0: 그렇죠.
1: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전당대회 이후에 약간 이완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일종의 이제 구조적인 이상기류 같은 게 흐르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한 번의 조사만으로 저희가
0: 뭐 그렇죠.
1: 단정할 수는 없겠죠.
0: 워낙 탁월한 또 우리 박원석 앵커시니까요. 이걸 한 번으로 우리가 이게 구조적인 이상기류라고 보기는 힘듭니다만 이게 고기압과 또 저군 또 층운 이런 또 한이구름 이런 것들이 막 겹쳐져 있는 이른바 뭔가를 좀 내다보기가 간단치가 않은
1: 네.
0: 여기에 좀 외부 변수인 또 안보 관련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느닷없이 북한이 핵탄두가 57개가 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환과 내후 외환이 겹쳐버린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구조적인 걸 좀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나 그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구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구조적 다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민 믿고 결정하면 돼요.
1: 네.
0: 그러면은 그래서 다시 이제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구나 따라줘야지 우리가 힘 실어줘야지 또 호남 반도체도 쉽지 않은데 이런저런 결정을 내리네 호남도 밀어줘야지 호남 지지도 올라갈 텐데 말씀하셨던 대로 그 구조적인 부분을 빨리 짚어야 됩니다.
1: 네.
0: 신속하게.
1: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얘기는 이 정도 해보고요.
0: 네.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가 됐습니다. 후임 장관 인선에 착수했다 하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한성숙 총리가 이제 총리로 임명되면서 중기벤처부 장관도 공석이고 그 밖에 몇몇 그 장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중폭개각 전망이 나와요. 우리 저 장인미 대변인님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2: 그러니까
1: 시점이나 폭.
2: 근데 이 법무부 장관 공석도 오래 둘 순 없어 보이고요.
1: 그렇죠.
2: 네. 워낙에 큰 현안이 마무리가 돼야
1: 그렇죠.
2: 되는 부분이
1: 네.
2: 있고 하위 법령을 마무리하는 것도 이게 정부 몫인 부분이 상당히 커서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은 뭐 박균택, 이건태, 박주민 의원 등인데
1: 네.
2: 뭐. 한간에는 정성호 의원이 누구를 천거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0: 그래서 그 추이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뭐 이제 검찰 개혁을 마무리한다 해서 검찰 출신일 필요는 없다라는 일각의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네. 오히려 조직을 좀 다스리고 좀 설득해내고 이러려면 이 그래도 이 법조에 특히 검찰 이 생리를 잘 아는 분이 적임자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되는.
1: 그러면 지금 있고. 거론되는 이건태, 박균택. 또 박주민 세 분 중에 한 분이 될 가능성
0: 저는
1: 있다고
0: 상당히
1: 보세요?
0: 높다라고
1: 세 분 중에 한 분이 될 가능성
0: 세 분 중에 한 분이 또 청거 대상으로 이름이 많이
1: 그 중에도 누가 1 순위로 보십니까?
0: 전 말씀드렸 개인적인 의견
1: 뭐 개인적 의견인데요.
0: 네. 저는 아마 그래도 박균택 의원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안팎에서 말씀하시는
1: 고검장 출신이시죠. 네,
0: 고검장
1: 아무래도 검찰을 잘 알고.
0: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뭐 변호인이었던 게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네. 이제 그 말씀도 새겨들을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 부분보다는 제도 개혁의 방점이 좀 찍혀 있다 보니까 그게 또 빨리 인선이 마무리돼야 되면 정치인 출신이 아무래도 좀 무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조만간 있지 않을까. 그래서
1: 의원님 법무부 장관 포함해서 전체적인 개혁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러니까는 그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했잖아요.
1: 네네.
2: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 끝나고 계속 지금 컨벤션 효과라는 것도 그냥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그 뭐 중기 장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거의 유명무실했지만 그동안 검찰총장도 없이 그냥 대행체제로 경찰총장도 있었나요? 없었죠.
1: 지금 공석입니다.
2: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그 소위 이제 개각을 할 때 포함 그리고 경찰청장이 지금 얼마나 중요해요. 제주도의 사건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상당히 드라마틱한 개각을 해야 되는데 박균택 그 저도 그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는데 아마 별로 감동적이지 않을걸요. 당장 지금 말씀하신 그 저 변호사 뭐 이재명 변호사 출신 뭐 해가면서 굉장히 야당에서 공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러한 그 개각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깊은 인상을 줄 만한 인재를 좀 넓게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넓게 쓰다 보면 또 보수에서 온다 그러고 진짜 보수 쪽에서 그렇게 그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인사는 또 거의 안 쓰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별로 기대 없습니다.
3: 저는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은 다 알죠. 법무부 장관은 뭐 박균택이다, 이건태다, 뭐 중소벤처기업부는 하정우다. 저는 발상에 전화를 해야 돼요.
1: 어떤 발상에 전화?
3: 인사가 많사. 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제가 첨가합니다.
1: 누구를 첨가하셨어요?
3: 류혁 감찰관.
1: 어제 여기 오셨어요.
3: 최고입니다. 류혁.
1: 제가 인터뷰 말미에 실수로 류혁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얘기했대. 좋아하시더라고요.
3: 이거는
0: 승진시키겠다고.
3: 말에 뼈가 있는 거죠. 말에 뼈가 있는데.
1: 제가 예지력이 있는 겁니까?
3: 말에 뼈 해장국이 있는 건데.
2: 아니야. 말이 뼈가 있는 게 아니고 말이 씨가 되는 거죠.
3: 그렇죠. 씨가 되죠. 세븐 시드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류혁 감찰관이 제가 감동받아서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 제 할 말을 합니다.
1: 근데 시원시원한 분이에요.
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저는 아예 폭넓게 김경진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이 완전히 AI에 집중돼 있어요. 이걸 하정으로 간다? 뻔해. 그러니까 오히려 김경진. 아, 내가 하면 잘했을까? 이 잘했을까?
0: 너는 쓸까요정.
3: 그렇죠. 쓸까요정을 해야.
1: 아니 저러니까 유시민 장관이 저 대통령이 재건축하려고 그런다고 의심을 하잖아요. 저런 얘기를 배종찬 소장이 하니까.
3: 편집해 주시죠.
0: 생방이라.
1: 저는 그 유일하게가 아니죠.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분이 과연 입각을 하겠는가. 송영길 의원님 나와주시죠.
4: 왜 나는 안 불러주는 거야. 왜 지금 외교가 한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IMF 6월을 걸 군니치와 니치 팔로마 5개 국어가 가능한데 왜 외교부 장관은 공석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안 됩니까? 물론 시켜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배수장님 마지막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셨고 김장철 지나고 소장님 돌아오면 해장국에다가 세 번 우려가지고 그냥 한잔 하는 거 어떻습니까?
3: 네네 외교부 장관 하셔야죠.
4: 그땐 고맙습니다. 그때는 생양파를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5: 예 대통령입니다. 우리 배 소장님 고맙고 우리 박 앵커님 돌아오시면은 한잔 하시죠. 좀 웃어요. 좋습니다.
1: 네, 우리 배 소장님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배추 한판 오늘 수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산발적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와 경북 북부에는 최대 40mm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수도권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 33도 안팎을 기록한 곳이 많았고 밤에도 곳곳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지만 남부지방은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 25도, 낮 기온은 31도가 예상되는데요. 그 밖의 지역 낮 기온은 강릉이 32도, 대전 33도, 광주 35도, 대구 36도 예상됩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 산간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5: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5: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27일부터 1박 2일간 열리는 연천회가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천회 참석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분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서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국내임 유영하 의원,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0: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연천회에 오실 건가. 오늘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렇게 여쭤보니까 오시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반응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뭐 오전에 이제 전화를 주셔서 통화를 했습니다. 했고 네. 아마 오후에 좀 방송 마치고 나면 제가 좀 전화를 드려서 네. 대통령이 죽는데 대통령께서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있는 거 맞으세요.
0: 네.
1: 이제 직접 오시겠다고 컨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0: 아직 확답은 안 주셨고
1: 그렇죠. 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그런데 네. 보통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을 연천에 모시려면 사전 조율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예, 사전 예. 조율을 했다면
1: 예, 예.
0: 정점식 원내대표가 의원님하고 먼저 상의하지
1: 아,
0: 않았을까 싶은데요.
1: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걸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0: 네네.
1: 정 대표께서 이제 역대 원내대표들이 다 취임을 하면 대통령을 그걸 예방을 하러 왔습니다.
0: 예, 인사로 오죠. 네.
1: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원내대표 됐으니까 한번 인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날짜 조율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날짜 조율은 저희 정 대표 날짜가 좀 안 맞았어.
0: 네.
1: 그러다가 이제 그날로 확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시간도 이제 그날 뭐 다른 일정이 있다 그래서 오전으로 좀 하자 그래서 11시로 이제 일정이 됐어요. 그런데 대표가 이제 사제에 도착한 게 아마 좀 5분 정도 전에 도착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0: 예, 예.
1: 있었고 제가 먼저 가 있었으니까
0: 네.
1: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경호실에 그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0: 네,
1: 그 절차 거쳐서 올라갈 때 이제 계단을 조금 거쳐서 이제 마당을 거쳐서 들어가는데
0: 네.
1: 그 이제 올라가면서 대표가 그래 혹시 뭐 형 연천에 한번 오시게 초청하면 어떨까요 이러길래
0: 아 현장에 도착하셔서
1: 그래서 네. 제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고 대표님께서 이따가 면담 중에 한번 말씀을 해보시라.
0: 네.
1: 저는 그까지입니다. 그렇게 됐지 그 전에 뭐 이런 얘기를 하겠다 없겠다 이런 얘기는 저한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있었으면 제가 사전에 대통령과 상의를 해서
0: 네.
1: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답을 줬을 수도 있죠.
0: 네.
1: 그게 사전에 조율이 안 되니까 대통령께서도 적답을 못 하신 거고.
0: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정점식 대표의 그런 제안을 당 내부에서도 그 지도부 내에서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1: 저는
0: 있나요?
1: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대표가 대통령을 예방한다는 거는 정동혁 대표랑
0: 네.
1: 공유를 했다고 들었고
0: 네.
1: 연찬의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0: 네.
1: 그거는 뭐 제가 뭐 당직을 맡은 것도 없고 그래서
0: 네.
1: 예.
0: 그 박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울산에서
1: 예, 예.
0: 이제 국민의힘 영남권 의원들하고 뭐 오찬이었던가요?
1: 8월 2일 날 만찬이었을까요?
0: 예, 식사 모임도 있었고.
1: 예, 예,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특히 대구시장
1: 예, 예.
0: 선거를 통해서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1: 예, 예.
0: 이제 이게 증명이 됐고 이번에 연찬회에 박 전 대통령을 정점식 원내대표가 초대하고자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영향력을 실감했 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은 가는데
1: 네.
0: 한편으로는 당내에서
1: 예, 예.
0: 박 전 대통령의 영남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을 다른 자리도 아닌 의원 연찬에 이렇게 모시는 게 수도권이나 아니면 당이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1: 예.
0: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냐 이런 또 문제의식도 있어요.
1: 그럼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0: 네.
1: 대통령이 뭐 영향력이 영남권에 국한됐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0: 전국적이다.
1: 그렇죠. 그리고
0: 네.
1: 지금 제가 이제 선거 끝났어 또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래서 그런데
0: 네.
1: 수도권에서도 다 지원 요청을 하셨어요.
0: 아 이번 지방선거 때
1: 그럼요. 네. 하셨고 그럼 강력이든 뭐 지자체든 하셨고 또 보궐이든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그 체력이 안 됐습니다. 5월 30일 날 마지막 수성모 유세를 하시고 완전 번아웃이 되셔가지고
0: 네네.
1: 거의 못 일어나셨어요.
0: 네.
1: 그래서 6월 1일 날 2일 날 이틀이 남았는데 부산이나
0: 네.
1: 울산에서도 또 그다음 강원도에서 한 번 더 와주시라 그랬고 수도권에서도 그 들렸다 잠깐에 이 얘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0: 네.
1: 다 메모를 해놨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출신이 수도권입니까? 아니에요. 서울
0: 예,
1: 경기 인천에도
0: 많죠.
1: 전부
0: 네.
1: 출향민이 거의
0: 네.
1: 대부분일 겁니다.
0: 네.
1: 그 많은 분들이 출향민이 있고
0: 네.
1: 그 출향민의 표심은요 마찬가지입니다. 호남의 표심 또 호남의 그 지역의 표심이 출향민한테 미치듯이 영남 강원 충청대 표심들도 출향민들이 수도권의 표심이 미친다고 보거든요.
0: 네.
1: 일례로 저희는 뭐 제가 이제 경상

0: 출신이니까 저 집에서 보면 여기서도 이제 투표를 안 가려고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1: 네네네.
0: 그런 분들이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하신 걸 보고 투표장에 나가신 분들이 상당수 많았다.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도식적으로 평가를 하는 건 저는 그렇고 다만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1: 네.
0: 어떤 이유든 간에.
1: 네.
0: 지금 저희 당에서 대통령을 탄핵을 찬성하신 분도 지금 아직 계십니다.
1: 그렇죠.
0: 있습니다. 예. 불편하시죠. 그런 분들. 그렇지만 그건 지나간 거고 또
1: 네.
0: 본인들의 선택이고 그건 결과에 대한 역사적 판단은 나중에 받을 문제니까 제가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는데 뭐 수도권에서 뭐 대통령이 오셔갖고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1: 네.
0: 본인들한테 나쁜 영향을 절대 안 미친다. 왜냐하면 본인들 지지하는 세력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왔다 해서 본인 지지를 철회하는 사람 있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지지 않는 쪽에서 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생길지 몰라도
1: 네.
0: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러면, 제 개인 생각이죠. 예,
1: 그러면 예. 그 이번 지방선거는 예. 사실은 영남권 지원에 국한됐는데
0: 예.
1: 다음 총선에
0: 예, 예.
1: 건강이 허락한다는 전제하에 국민의힘의 그런 선거 지원 요청이 온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 추경호 대구시장을 지원했듯이 지역을 마다않고 그런 선거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0: 그래서 뭐 지금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긴 좀 그런데
1: 네.
0: 대통령께서 늘 하시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현실 정치를 떠나신 분 아닙니까?
1: 네네네.
0: 정치에 뭐 본인이 정치를 다시 하겠다는 생각은 1도 없습니다.
1: 네.
0: 없으시고 다만 이제 보수 전체 진영이 보수도 건전해야 되고 진보도 건전해야 새는 양날개로 나는데
1: 네.
0: 지금 보수 진영이 보수 아주 질이 멸렬하고 구심점도 없고 힘들어하니까
1: 네.
0: 그게 좀 안타까우신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도움을 청하니까 대통령께서 가셨는데 총선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총선은 뭐 당에서 요청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또 개별적인 후보자들이 또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 네.
0: 뭐 저도 당 2년 때 뭐 총선을 나갈 수도 있고
1: 네.
0: 후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봐서 그때 상황을 봐서 판단하시지 않겠나 봅니다.
1: 네.
0: 지금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1: 일각에서는 네. 박 전 대통령이 정치 재개를 물론 당신이 직접 정치
0: 예.
1: 일선에 서지는 않지만
0: 예.
1: 일종의 마크에서
0: 예.
1: 정치 재개에 나서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의원님은 인터뷰에 보니까 그건 부정하시고
0: 저는 그런 일은 없을
1: 거라고. 다만 이제 어른 역할을 보수의
0: 예.
1: 구심점이 없기
0: 예.
1: 때문에
0: 예.
1: 하는
0: 예.
1: 거다.
0: 네.
1: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게 그것과 이제 궤를 같이 하는 그런
0: 예.
1: 역할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죠. 그런데 예. 어른이라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우리 집에도 어른이 계시고 당에도 계시고 국가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1: 네.
0: 어른은 내가 나이가 많다거나 또는 내가 전직이 무슨 대통령이나 총리를 했다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1: 네네.
0: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1: 네.
0: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1: 그렇죠.
0: 나이가 많거나 계급이 높고 지위가 높았다 해서 어른 대접을 받는 게 아니고
1: 네.
0: 그를 어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어른 대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대통령께서 어른 역할을 하시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에 지금 구심점이 없다는 건 뭐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서로가 다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그런 보수 진영을 좀 하나로 묶을 수 있고 단합시킬 수 있고 또 보수가 건전한 보수로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1: 네.
0: 구심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역할을 하실 수 있다.
1: 네.
0: 그런 그건 국민이 원하시니까 이번에 저희가 선거 유세 지원을 가서 제가 느꼈죠. 저도 대통령을 모시고 한 20몇 년간 정치를 했는데 저희 총선 때 지원 유세가 오셨고
1: 네.
0: 또 대통령 선거 때도 유세를 하셨고 지난번 김문수 후보 때도 지원 유세를 하셨고
1: 그러셨죠.
0: 그때 예. 유세 때 국민들이 보여줬던 모습하고 이번에 저 지방선거 때 보여준 모습은 너무 달랐었어요.
1: 네.
0: 그래서 아직도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보다 그분들 속에 마음 속에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던 미안한 감이 저는 더 크다고 느꼈었어요.
1: 네.
0: 그 열기가 굉장히 강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0: 그건 내가 원한다고 그분들이 나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1: 네. 예, 예. 그 국민의힘 내부에 또 하나 예.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0: 예.
1: 이건 뭐 제 의견이 아니고 저도
0: 예.
1: 이제 국민의힘의 다양한 정치인들을 만나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0: 네.
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천의 참석을 그렇게 정점식 대표가 요청한 게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드리면 사전에 조정이 된 게 아니고
0: 네, 그렇습니다.
1: 갑작스럽게 예방을 와서 요청을 했다.
0: 그러니까
1: 지금 국민의힘 투톱 간에도 뭐 이상기류가 흐른다 이런 진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큰 정치적 자산이죠. 그리고
0: 예,
1: 아까
0: 예.
1: 어른이라는 표현을 네네. 하셨는데 이제 그런 어떤 상징성이나 영향력을 이용해서 장동혁 대표를 좀 견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어떻게
0: 누가,
1: 보세요?
0: 누가 해석을 했는지 그 저 시험 성적으로 보던 거의 과락 수준인데
1: 제가 볼
0: 때

0: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리 앵커께서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
1: 네.
0: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장동 대표 단식하지 않았습니까?
1: 그랬었죠. 예.
0: 그때 장 대표 쪽 측에서 저희한테 뭐 단식하니까 말려달라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1: 네.
0: 없었고 제가 그때 4일차 가면 이제 동조 단식을 한번 했었는데
1: 네네.
0: 저희 집에 또 의료인들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렇게 FM 단식을 하면은 7일차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고 10일이 넘어가면서 생명의
1: 네.
0: 위험이 있다 이랬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제 그걸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 네.
0: 전화를 한번 5일째인가 6일째 한번 전화가 통화가 돼서 걱정을 하시길 제가 내려갔었습니다.
1: 네.
0: 내려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혹시 대통령께서 올라오시면은 만류를 하면 장 대표가 단식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제가 그걸 장담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네.
0: 그렇지만 저는 그때 제 생각에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두 분밖에 없다. 하나는 현직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고
1: 네.
0: 하나는 우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밖에
1: 네.
0: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1: 실제 박 전 대통령이 와서 단식을 멈췄죠.
0: 멈췄죠.
1: 네.
0: 그리고 뭐 다행히 대표께서 이제 대통령이 강국히 만류하시니까 그
1: 네.
0: 말씀을 들어서 멈췄는데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출구가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장 대표 입장에 깝깝했을 겁니다.
1: 네네.
0: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단식에서 그걸 어떻게 보면 출구를 열어주신 분 아니겠어요?
1: 그렇죠.
0: 그런 분이 몇 달 지나서 압박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고.
1: 네.
0: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정경심 원내대표나 장동영 대표의 큰 틀에서 부딪히는 건 없다고 봐요. 저는 뭐 원내 지도부도 없고
1: 네.
0: 당의 지도부도 없기 때문에
1: 네.
0: 좀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시각인데 그렇지만 부부 간에도 의견이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투톱 간에 서로 지향점은 같은데 방법론에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
1: 네.
0: 또 완급 조절에 있어서
1: 네.
0: 저는 그 정도 보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을 짜는 사람들은 그렇죠. 뭐 누가 짜는지 보자. 이런 프레임을 짜면 남 호사가들 입에 오르기도 좋고
1: 네.
0: 유튜브 아마 그 구독수도 많아지지
1: 네.
0: 않겠나 하는데 저는 이런 식의 그 프레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1: 의원님 참고로 제가 짠 건 아닙니다.
0: 아 알고 있습니다. 아유,
1: 저도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0: 아 제가 의원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1: 그 또 한 가지 그 유승민 전 의원이
0: 예, 예.
1: 한동안 이제 휴지기에 있다가
0: 예.
1: 최근 들어서 활동을 재개하면서
0: 예.
1: 이제 보수 통합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제 유승민 의원이 국민의힘 내에서 본격적인 정치 재개를 하려면 그리고 보수 통합의 일정한 역할을 하려면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구원을 좀 풀어야 된다. 근데 이런 관측들이 있고 시각들이 있어요. 거기서 결국에는 이제 의원님이 어떤 역할을 해 주시지 않을까,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0: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네.
0: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유승민 전 의원하고 관계는 두 분이 푸셔야 되는 겁니다. 제3자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1: 아,
0: 봅니다.
1: 예.
0: 저는 유승민 선배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간에는 마치 박근혜 정부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배신자 프레임을 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 네네.
0: 배신자 프레임은 누가 씌운 것이 아닙니다.
1: 네.
0: 대구 시민과 국민들을 되게 능멸하는 표현이에요. 저는
1: 네.
0: 본인이 정말로 떳떳하면 자기 지역과 판단받으면 됩니다. 대구 와서.
1: 네.
0: 출마하시면 돼요.
1: 네.
0: 그런 판단이 간단합니다. 다만 본인이 정치적 선택을 했다. 그럼 나는 이 정치적 선택에 내가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럼
1: 네네.
0: 지면 되는 거예요.
1: 네.
0: 뭐 누가 배신자를 하든 말든
1: 네.
0: 본인이 떳떳하면
1: 네.
0: 그러면 돼요. 다만 대구 시민의 정서는 본인이 더 잘할 것입니다.
1: 네.
0: 그럴 거고. 그리고 구원이라고 이제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 네.
0: 그건 구원이라 표현은 저는 이제 제가 받아들일 때
1: 네.
0: 대통령께서는 원이 없습니다.
1: 네.
0: 그분에 대해서.
1: 네.
0: 그 등에 칼이 찔린 사람은 칼을 찔린 사람이 문제지 찔린 사람은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른께서는 말씀하실 때 어떤 개인에 대해서 호불호를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읽어보셨지 모르지만 지난번 회고록에도
1: 네네.
0: 유승민 선배 대목에서
1: 네.
0: 본인의 감정이나 이런 게 전혀 편린이 나타난 적이 없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거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1: 네.
0: 어떤 일을 저는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판단이 틀릴 수 있다고 봐요.
1: 네.
0: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고 실수였으면 내가 실수했다 하면 돼요. 잘못했다,
1: 네.
0: 잘못했다 용서를 빌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본인은 전부 내 한 행동이 합리하고 당당하다면 그걸 가시면 돼요. 굳이 대통령과 풀 이유가 없는 겁니다.
1: 네.
0: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1: 제가 듣기에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하기 나름이다. 뭐
0: 이런,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네,
0: 제가 중간에
1: 듭니다.
0: 끼어들고 할 건 아니고요.
1: 네.
0: 사실은 뭐 지난 얘기지만 그때 유승민 의원께 저는 평소에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석에서
1: 네, 네.
0: 예전에. 그때 이제 원내 대표로서 대정부 대표 연설하기 전날
1: 네.
0: 제가 전화를 해서 형님 같은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지금.
1: 아, 저랑 지금도요? 같은 아파트.
0: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때

0: 올라오시면 형님 맥주 한잔 하시죠.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한번 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스텝. 그래서 본인이 전화 준다고 했는데 올라온 시간이 넘은데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네. 제가 전화 핸드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일 아마 유 의원이 뭔 일을 하겠다
1: 싶었죠. 2016년도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0: 그리고 네. 이제 그 대표 연설을 했던 거고 그랬던 겁니다. 예.
1: 자 그러면은 뭐 박 전 대통령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예, 예, 예. 당내 현안 한두 가지 좀 의원님 의견을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예, 예. 지금 당협위원장 그 당원 직선 문제 예, 예.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은 안 내렸어요. 예, 27일 날 최고위원회가 다시 예정이 돼 있는데 예, 예. 뭐 의원총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고 최고위원회에서도 그걸 감안해서 유보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장 대표가 이걸 뭐 여기서 멈추겠다 이런 의사는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0: 그게 원론적으로는 뭐 대표가 이제 당원 책임제로 당원 중심으로 정당을 끌고 가겠다. 그건 저는 뭐 그 방향은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현실론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일어나게 된 게 이제 조강 특위에서 지금 사고 당부도 있고 이제 당을 실사하다 보니까 당무감사하다 보니까 저 부실 당협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이거를 이제 레인지를 최고위원회에서 전형해 줘야 되는데 현역들을 갖고 예를 들어서 당원 단계에 따르듯이 뭐 그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네. 당원 중심을 선출하고 공모를 하는 절차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 네네.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하면서 약간 그 본의가 아니게 약간 좀 달리 해석되는 게 있어가지고 네. 약간 오해가 있었다 네. 이런 얘기는 저는 듣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역들이 이제 생각하는 건 이건 분란을 일으키는 거다. 네. 우리 당원 단계 보면 당협위원장 선출하는 방식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네 가지가 있는데 모든 게 당원 중심으로 모든 게 가는 게 맞냐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죠. 그러면요 정당은 당비로만 운영해야 됩니다.
1: 원론적으로
0: 그렇죠. 예. 더불어민주당 우리 당은 당비가 당 운영비에 얼마를 포션을 차지합니까?
1: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정당들이죠.
0: 얼마 안 됩니다. 네. 전부 국고보조로 오거든요. 네. 국고보조는 뭡니까? 세금입니다. 세금 누가 내면 국민이 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대표나 당대표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 국민의 여론을 듣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네.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도식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게 공정하고 그럴지 몰라도 네. 속사를 보면 그러지 않다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굳이 그거를 오해를 불러일으킬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그래서 이게 뭐 일부에서는 공천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말이 안 되고요.
1: 있죠.
0: 그건 뭐 네. 1년 6개월 남은 공천권을 지금 장 대표가 예를 들어 당협위원장을 만든다 치자. 그 사람 공천만 보장이 있습니까? 1년 6개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1: 그렇죠. 네.
0: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공모를 했다고 쳐요. 자 현역들이 그 공모에 응하지 않으면 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역들이 현역 지금 지역구 의원들이 있는데 네. 현역들은 공모를 응하지 않았어요.
1: 네.
0: 그럼 현역이 아닌 다른 사람 당협위원장 만들어서 그 당이 굴러가겠습니까? 네. 안 굴러가죠.
1: 당협이 분열될 거다.
0: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 당은 깨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명분은 옳고 어떤지 몰라도 뭐든지 저희가 옛날에 검사할 때 수사를 할 때 늘 후폭풍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네. 수사가 건드려야 되는지.
1: 네.
0: 안 건드려야 되는지 이걸 나쁜 놈을 처벌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1: 네.
0: 후폭풍이 셀 때는 참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1: 그 장 대표가 예. 조금 물러서야 된다 말씀이신 거죠?
0: 저는 대표께서 조금 숙고를 하실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여러 얘기를 들으실 것 같아요.
1: 그 최근에 장 대표가 이제 다선 중진들을 향해서 용퇴론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다선 중진들이 최근에 회동을 갖고 장 대표 체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비춰져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장 대표 체제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영남권의 이른바 뭐 친윤 다선 중진 이런 분들까지 다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제 장 대표하고 가깝다고 알려진 당의 젊은 말하자면 당직자 스피커들이 일제히 그 얘기를 받아서 중진들을 겨냥한 일종의 저격성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친한계하고 이 장동혁 대표 체제하고 갈등하고는 또 다른 갈등의 축인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세요?
0: 걱정스럽죠. 근데 뭐 당내 이제 비주류 주주가 늘 있어 왔고
1: 네.
0: 뭐 당권과 비당권파의 당권 싸움은 어느 정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요새 느끼는 게 이제 당에서 서로 싸울 때는 서로 검도가 있습니다.
1: 네.
0: 서로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1: 네네.
0: 근데 그 선을 가끔 넘어서는 게 있더라.
1: 네.
0: 그리고 그게 정오심 또 감정적인 대응 이게 참 걱정스러운데 저는 뭐 중진들은 다선이라고 중진을 호칭하는 것은 동의 안 합니다. 선수가 높으면 선수의 높은 역할을 하셔야 돼요.
1: 네.
0: 당이 어렵고 힘들 때 본인이 당의 혜택

0: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혜택을 받은 만큼 헌신과 희생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달콤한 거 다 받아먹고 선물 할 때는 뒷짐지고 있다. 이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1: 역할을 해야 중진이다.
0: 당연하죠. 네. 쓴소리 할 수 있어요. 당대표한테. 그리고 당대표도 길을 열고 들어야 되는데 정말로 필요할 때 하지 않고 나머지 뒷짐지고 있다. 뒤에서 얘기하는 거 저는 그 옳지 않다고 봐요. 네. 그 대표한테 이 방향이 틀렸고 그럼 우리가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 어떤 방향 한번 가자. 이렇게 건설적인 대안을 놓고 얘기하는 저는 맞다고 보죠.
1: 네.
0: 이제 그런 식이 아니면은 그쵸 선수 높다고 해서 대접해달라 누가 대접을 해줍니까?
1: 네.
0: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1: 그 얘기 나온 김에 징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0: 아, 예.
1: 그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예. 윤리위원회에서 4인에 대한 중징계. 그 중에 그 소범수 의원을 제외한 조경태, 예. 권영진, 그다음에 진종호 세 의원은 현 징계가 확정되면 다음 총선에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공천받기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0: 네.
1: 당사자들은 뭐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고 또 당 내부에서도 너무 징계 수위가 과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윤상현 그 의원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네.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0: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다 다르다고 봅니다.
1: 네.
0: 그 네 분에 대해서 사실 징계 강도도 저는 달라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윤리 이제 결정이 났고 윤리는 네. 독립 기관입니다.
1: 네.
0: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윤리 결정으로 그 당 징계는 확정이 된 겁니다.
1: 그렇죠. 네.
0: 다만 윤리 규정에 보면은
1: 네.
0: 당 대표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 의결을 거쳐서 징계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있어요.
1: 네.
0: 있고 당헌 당규에 보면은 그 제명했을 경우는 최근 의결을 거치고 의원일 경우 의원총회 3분의 1 찬성도 요 규정만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런 그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미 이제 이 결정은 확정됐다고 보는 거죠.
1: 네.
0: 그런데 그 네 분 중에서 제가 이제 두 분에 대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1: 네.
0: 뭐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도 있었어요.
1: 네.
0: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징계를 했을 때 그 징계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하고 이 징계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뭐 특정지어서 이분은 징계가 뭐 옳고 저분은 징계가 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1: 네네.
0: 징계 윤리 결정이 났기
1: 네.
0: 때문에 다만 그걸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조금 이렇게 그런 판단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오히려 저는 기강을 세울 때는 확실히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그게 어떤 사람을 선처를 할 때는 본인 정말 자수하고 반성하면 선처를 해야 됩니다.
1: 네.
0: 그렇지만 저희가 선을 넘은 행동이 있어요.
1: 네.
0: 그런 행동에서는 더 엄격해야 돼요. 그래야 당이 기강이 서는 겁니다.
1: 네.
0: 권위주의하고 권위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되게 아팠었어요. 마음이 개인적으로 뭐 좀 정말 편했던 분이 계셔서 그분을 제가 비판할 때 그 마음이 편해서 비판했겠습니다.
1: 네.
0: 뭐 저랑 지역과 겹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1: 네.
0: 일정이 겹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1: 네.
0: 제가 판단할 때
1: 네.
0: 국회가 민의 정당이지 않습니까?
1: 네.
0: 거기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봤던 거거든요.
1: 그리고 네.
0: 또 한 가지는 당에서 당론이라는 걸 너무 우습게 보는데 당론은 누가 정했었어요. 그럼 그 따른 게 당인으로서 마땅한 의무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비판했던 거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뭐 징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소신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1: 어떤
0: 봅니다.
1: 어떤 분을 의미하는지는 아마 뭐 우리 유 의원님 행간의 말씀으로 누군지 알 것 같고요.
0: 예, 예.
1: 한 30초 남았는데 간단히 요거
0: 예.
1: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0: 예, 예.
1: 이진숙 의원 최근에 5.18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0: 예, 예.
1: 당 내부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지역구도 같은 대구신데.
0: 저는 뭐 지역구를 떠나서 이준석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이제 토론회 주선을 했는데
1: 네.
0: 그 발제자들의 이제 발제 내용은 아마 확인을 안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었어요. 물론 뭐 그 오시는 분들을 비춰보면 이런 발언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 보지만 사실 저도 이제 토론회 주최하지만은
1: 네.
0: 그 발제문을 미리 받아보고 그러진 않거든요.
1: 네.
0: 그러면 뭐 제가 사전 검열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 이제 유감 표현은 뭐 그런 부분을 했다고 보고 있고 이거를 꼭 정치적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나 그런 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0: 예.
1: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셨습니다.
0: 예.
1: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예.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7: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8: 네, 제주 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속보 알려드리면서 본방 마치고 더 라커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판 승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연일 계속되는 폭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똑같이. 요즘 같은 날씨엔 중장년층의 주의가 더욱 필요한데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주세요. 외출 시에는 반드시 가족이나 이웃에게 출타를 알려주시고요. 에어컨 온도는 27도에서 28도에 맞춰주시고 얇은 겉옷을 준비해주세요. 발목을 찬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컨디션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 깃을 거의 수직으로 치켜듭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굴뚝새는 빽빽한 관목과 어두운 숲속처럼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노래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동료에게 알리기 어려운 것이죠. 이때 꼬리를 높이 치켜들면 노래와 함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손짓이나 표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굴뚝새도 노래와 꼬리깃을 함께 사용해 서로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양민의 잡지사 8월호 17번째 페이지. 그렇죠. 그렇죠. 천년도 더 된 종소리처럼 역사 이야기를 맑게 들려주는 분이죠. 광일레종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0: 네. 유행어입니다. 그렇죠.
1: 선생님. 그렇죠.
0: 자연스럽다. 예.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석굴암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이어서 신라 유산 시리즈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라 범종의 세계로 들어가 볼 텐데, 가장 널리 알려진 범종은 역시 이제 에밀레종으로 알려진 성덕대왕 신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얘기도 많이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범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1: 그러니까 범종의 범은 브라흐마, 그러니까 진리를 가리키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진리, 그래서 불교 절에서 쓰는 종을 범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이제 그 범종의 재료에 따라서 구리로 만들었으면 동종, 쇠로 만들었으면 철종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구리를 기반으로 물론 여러 가지 합금이 들어가지만 만들기 때문에 동종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0: 네. 그럼 우리나라 범종이 다른 나라 종과 구별되는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일단 서양종하고 동양종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서양종은 네. 노틀담의 꼽추 같은 거 보면 그 네. 안에 아무리 큰 종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있잖아요.
0: 그 추를 직접 사람이 움직여야 되죠.
1: 직접 움직여서 어쨌든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0: 과지모도 안을... 엄청 고생하잖아요.
1: 예, 그래서 안을 예. 치잖아요. 이렇게 예, 예. 안을 치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종이 땡땡땡 할 때도 역시 학교종이 땡땡땡.
0: 아, 그렇죠.
1: 이렇게 치는 예. 것들이 있는데 예. 동아시아의 종은 이제 중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게 탁이나 용종이라고 하는 악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기에서 시작을 할 때는 악기는 우리가 종묘제례학 할 때 보면은 편경도 있지만 편종이라는 악기가 있거든요. 아. 그럼 그거를 실로폰 같이 밖에서 통통통통 쳐요.
0: 아, 예, 예.
1: 그러니까 그게 확장된 개념이니까 동아시아 종은 보통은 밖에서 이렇게 덩
0: 타악기처럼
1: 하고 치는데 이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리는 저음이 되고 크게 울려 예, 퍼지니까 예. 이제 그런 종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0: 네.
1: 이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정한 모양과 그다음에 일정한 재료를 쓰면서 중국 종하고 일본 종하고도 좀 구분이 돼요.
0: 아,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끝이 이렇게 벌어졌다. 그다음에 재료가 쇠다.
0: 네.
1: 그다음에 무늬가 별로 없다.
0: 네.
1: 이건 그러면 중국 아니면 일본 겁니다.
0: 아.
1: 한국 거는 무늬도 많고 그다음에 네. 끝을 이렇게 살짝 오므리는 항아리 같은 느낌.
0: 아, 그렇죠. 예, 예,
1: 예. 이거 재료가 구리다.
0: 구리고 예.
1: 그런 것들이 있는데. 더 특별한 거는 이제 종을 이렇게 만들면 이걸 바닥에 놓고 칠 수는 없잖아요.
0: 아, 그렇죠.
1: 바닥에는 울리질 않으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위로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0: 네.
1: 그럼 들어 올리는 네, 고리를
0: 걸어야죠. 사람이 못 들죠.
1: 고리에 네. 걸어놓고 이제 네. 종각 같은 데 걸어놓잖아요.
0: 예, 예, 예.
1: 이제 걸어놓을 때 그 고리를 이제 용고리가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아. 용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0: 아, 예, 예, 예.
1: 그 용의 이제 가슴 부분이나 아니면 그 배 부분을 고리처럼 만들어서 그걸 겁니다.
0: 아, 용유, 저 용이 고리 부분이구나.
1: 예, 그래서 예. 유자가 꼭진 유자니까 네. 용으로 만든 고리 꼭지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고
0: 통이 진짜 있네요.
1: 근데 그 옆에 보면은 예. 대나무 문양에 통이 하나 꽂혀 있어요.
0: 예, 예.
1: 저 대나무 통이 용통 또는 음통이라고 하는 건데
0: 예.
1: 저거는 우리나라 에서만 만든.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저것 덕분에 한국의 종이 조금 더 소리가 예쁘다라는 연구도 있기도 하거든요.
0: 아, 저 통은 그러니까 조각 겸 어쩌면 소리를 더 예쁘게 하는 만들. 용도도 있다.
1: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범종의 원형은 신라에서 시작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0: 아, 네네.
1: 그러면 신라 사람들이 저걸 왜 저기다 꽂았을까?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네. 저게 대나무니까 대나무로 만들 수 있는 악기가 피리.
0: 피리.
1: 근데 피리 중에서 신라의 보물 만파식적.
0: 만파식적.
1: 그걸 꽂은 게 아닐까라는
0: 상징적으로
1: 주장도 있기도 한데
0: 네네네.
1: 이제 그걸 떠나서 제일 예뻐요. 그래서 신라종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에 몇 개, 그다음에 한국에 몇 개가 있는데 네. 한국에 한 3점 정도 남아 있고
0: 3점밖에 없어요?
1: 신라 때 거잖아요.
0: 귀한 거네.
1: 아주 귀합니다. 예. 그래서 상원사 동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주에서 이제 출토된 동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또 가장 널리 알려진 거는 네. 이제 경주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성덕대왕 신종 봉독사종 그렇죠. 또 일명 에밀레종이라고 부르는 이 종이 이제 유명한데요.
0: 네.
1: 이들 신라 범종은 또 굉장히 나중에 고려나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종보다 아름답거든요.
0: 네.
1: 그리고 아까 일본에도 몇 점의 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대 어느 시기에 넘어간 걸로 보여져요.
0: 일본으로요?
1: 네.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상원사 동종하고 성덕대왕 신종이

0: 가장 아름답고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국에 남아 있으니까 이 둘을 중심으로 예. 감상을 하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그럼 본격적으로 성덕대왕 신종 알아보기 전에 그 못지않게 아름답다고 하셨던 상원사 동종도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못지않다기보다는 상원사 네. 동종이 더 예쁩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좀 커요.
1: 성덕대왕이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0: 좀 섭섭해하셔도 좀 할 수가 없는데
1: 예쁘다 근데
0: 정말 예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을 이제 그 보면은 네. 위에 아까 용으로 만든 용유라고 하는 게 있고 음통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용 위에 보면은 상대라고 하는 고리가 그 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뭔가 위에도 묶고 아래도 묶고 했던 느낌으로 해서 지금 요 위에 거를 상대, 그다음에 밑에 거를 하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띠가 이제 크게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옛날 악기의 흔적이었던 그 유두라고 하는 것이 아홉 개씩 3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딱 칠 만한 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당좌라고 해서 연꽃 무늬로 밑에서 한 3분의 1 되는 지점이 있고 그 당좌가 양쪽에 있는데 그 사이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묘사해 놓은 비천상 그림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비천상 그림이 정말 예쁘고 화려합니다. 저게 저 비천의 얼굴이 손톱만한데 저 손톱만한 얼굴의 표정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예. 굉장히 화려하고 예. 이게 사진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저 상원사 동종을 가까이서 보면 아까 상대 그다음에 그 유두를 둘러싸고 있는 유곽 그다음에 하대가 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띠에 반원형 패턴이 있습니다. 예. 이 반원형 패턴은 신라 종에는 모두 나타나고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신라 종에 그러니까 저게 있으면 신라종입니다. 물론 신라종에 저게 없는 것도 있긴 한데.
1: 아, 네. 있으면 무조건 신라종.
0: 네. 예. 그래서 일본에서도 저 반원형 패턴을 통해서 저게 신라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아니, 저 세밀한 거를 또 어떻게 또 반원형 패턴을 만들었을까 볼 수가 있고, 예. 전체적인 윤곽도 항아리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굉장히 아름다워서, 네. 참고로 저 위에 있는 용유에 해당하는 용을 포뢰라고 하는 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1: 포뢰.
0: 네, 그러니까 이 용 가운데 이 용은 되게 겁이 많아서 잘 울어요.
1: 예.
0: 그런데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냐면은 예. 고래를 제일 무서워해요.
1: 아, 용인데 고래를 제일 무서워해요. 예,
0: 납득이 예.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1: 예, 우리가 붙는 걸 못 봤으니까.
0: 네,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범종을 치는 이렇게 당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1: 아, 예.
0: 이 나무가 나무. 언뜻 보면 고래의 전체 윤곽하고 비슷하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이게 고래가 와서 딱 하고 달려드니까 얘가 크게 울 거 아니에요. 무섭다고. 네, 네. 그래서 종소리가 크게 울리라는 뜻으로 포레라고 하는 용을 그 위에 올려놓았다라고 하는데.
1: 용의 소리를 듣는 거네.
0: 네. 그게 이제 처음부터일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명나라 때 진주선이라는 책에 보면 용 구자설 가운데 네. 저 포레라는 용 이름이 이제 그렇게 묘사가 되고 되어서 종 위에 있다. 이렇게 네.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1: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성덕대왕 신종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풀어주시죠. 예.
0: 네. 성덕대왕 신종은 아름다운 면에서는 상원사 동종에 살짝 미치지 못하지만 그 규모 그리고 그 내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역사 사실과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범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크기가 남다릅니다. 신라시대 만들었다고 하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크기이고
1: 상원사 동종보다 훨씬 큰가요?
0: 훨씬 큽니다.
1: 훨씬 커요?
0: 네. 예.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동아시아에 만든 그러니까 쇠종 빼고요.
1: 네.
0: 구리종으로는
1: 동종 중엔?
0: 저게 제일 큽니다.
1: 제일 커요?
0: 네. 그래서 얼마나 크냐면 예. 높이가 3.75m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입구 부분이 2.27m 그리고 무게가 18.9톤 그리고 상국유사 기록에 따르면은 또 저쪽에도 그 명문에도 남아 있는 기록에 따르면은 구리를 한 27톤을 썼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주조를 하는 기술자들이 말씀하시기를 한 19톤 정도의 종을 만들려면 25톤에 30톤의 구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하고도 일치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1: 그러네요.
0: 이제 문제는 이 이름이 성덕대왕 신종이니까 아들이었던 경도왕이 아버지 성덕대왕의 위협을 기리기 위해서 또는 명복을 빌기 위해서 만들었던 종인데 네. 이게 경도왕 때 완성을 못하고 또 그 아들인 해공왕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네. 대략 그 기간이 한 34년 정도 걸렸다는 점에서
1: 시기가 석굴암이랑 비슷하네요.
0: 비슷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을 걸로 보여지고요.
1: 예, 예, 예.
0: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저렇게 큰 종을 왜

0: 만들었으며 이제 어떻게 만들었으며 그리고 저게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전해졌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큰 종입니다.
1: 신라가 굉장히 신경을 썼던 종인 건 분명한데 저 종에 글자가 굉장히 많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삼국유사를 쓴 일현 스님의 기록을 보면 불국사나 석굴암은 약간 자신이 없어요. 이런 전설이 있다.
1: 삼국유사는 고려 후기 때 쓴 거니까.
0: 1200년대 쓴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되게 자신 있게 쓰셨어요.
1: 확실한가
0: 성덕대왕 신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 명문을 봤어요.
1: 정보, 출처 뭐 이런 게 확실해.
0: 명문하고 일치하거든요. 기록이.
1: 기록이 중요합니다. 네,
0: 그래서 종 표면에 1037자의 글자가 있는데 한 20여 자를 제외하고는 다 판독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그 글자를 통해서 이런 스님이 가만히 봐서 해갖고 그 내용을 일부를 그냥 적은
1: 술술 쓸 수 있어요.
0: 네. 그래서 771년 12월에 완성했다. 그 기록까지도 이제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천자가 넘는 명문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처음은 이제 종을 왜 만들었는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도광이 아버지 성덕대왕의 어떤
1: 업적을
0: 기리고 또 명복을 빌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관련된 불교 교리를 쭉 정리를 해서 이제 뭐 시처럼 이렇게 쭉 적어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명단이 수십 명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드는 사람 누구, 기술자 누구, 후원자 누구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1: 영화 엔딩 크레딧처럼.
0: 맞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1: 이름 올라가는 거죠.
0: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제 뭐 비석을 만들거나 무슨 큰 건축물을 만들면 그 옆에 보면 그 뒤에 그러니까 앞면은 무슨 비 하지만 뒷면에 보면은
1: 만든 이들
0: 쭉 이름 적혀 있는 것과 비슷해서 이게 이제 당대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1: 고맙네.
0: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새겨져 있어서 이 성덕대왕 신종의 내력은 다른 국가유산, 문화유산에 비해서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 저 명단에 좀 눈에 띄는 인물도 있습니까?
0: 네, 뭐 김양상이나 이런 어떤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도 있는데 눈에 띄는 인물은 만월태후가 될 것 같아요.
1: 만월태후.
0: 네, 이제 경덕왕의 왕비인데 당신은 그냥 태후라는 표현도 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월태후 또는 만월왕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해공왕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게 경도왕 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완성된 거는 해공왕 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완성의 막바지에 어쨌든 굉장히 힘든 작업을 이때 했을 거다. 왜냐하면 해공왕은 8살에 왕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를 주도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섭정이었던 어머니가 그 역할을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종이 경도왕이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종교적이었겠구나. 이렇게 보다가 아닌가 경도왕과 해공왕의 효도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만월태후의 이름이 주도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 정권의 주체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위해서.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봉독사도 성덕왕 경덕왕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절이거든요. 이 종을 만들어 걸었던 절.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게 이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편으로는 경덕왕의 전비 그러니까 왕비가 두 분이었나 봐요. 처음에 한 분이셨다가 이분이 이제 쫓겨나고 이제 다시 이분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분이 만들었던 게 이거보다 훨씬 더 컸던 황룡사의 대종이에요. 네 배 컸다고 합니다. 무게 기준으로.
1: 경도왕이 첫 번째 부인이 만든 게 네 배 컸고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을 올린 건 성덕대왕 신종이고.
0: 그러니까 막 약간의 경쟁심도 발동이 돼서 훨씬 더 잘 만들어야겠다. 이미 그거는 만들었으니까.
1: 네 배 컸지만 황룡사와 함께 소실됐겠죠?
0: 아니요. 중간에 뭔가 또 다른 이유로 사라진 걸로 보여요.
1: 다른 이유?
0: 네. 그래서 그게 종이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종과도 좀 비교를 하려고 했던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그렇다면 이제 다들 궁금해하실 에밀레종 설화. 그러니까 이제 종에서 소리가 잘 안 나니까 아이를 그 쇠물에 같이 녹여서 종을 만들면 소리가 날 것이다 해서 해봤더니 뭐 에밀레.
0: 그래서 어미일레 그래서 줄여서 에밀레.
1: 어미?
0: 어미, 엄마.
1: 아, 엄마라는 뜻이에요, 에밀레가?
0: 네. 엄마 이렇게 부르죠.
1: 아, 맞다. 그랬던 것 같다. 설화가. 네, 아이의 울음이죠.
0: 네, 아이의 울음이어서.
1: 좀 기괴합니다, 얘기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0: 기괴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1920년대 70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까지 동화책에 다 나왔어요.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그때는 네. 동화가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잔혹 동화들이
1: 많죠.
0: 많았었던 네. 거고. 그런데 이거는 좀 더 심각한 부분이죠. 어머니가 이제 시주를 해서

0: 아이가 들어가서 아들이 아이가 엄마를 울면서 찾았다.
1: 아,
0: 그러니까
1: 어머니가 시주를 한 거구나,
0: 근데
1: 아이를. 아,
0: 그러니까 이
1: 그렇구나.
0: 부분이 이제 역사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1: 예.
0: 일반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게 언제쯤이냐면 이제 막

0: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1: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건 사실이 아닐 거야. 를 이제 믿고 네.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네. 이제 몇 가지 근거를 이제 찾아내기도 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과학적으로 이 종 안에 성분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 사람 뼈에 인이라는 게 있는데 인 성분이 여기 나오겠느냐. 그런데 예. 거의 출토되지 않는다.
0: 아, 해본 거예요?
1: 네, 해봤어요.
0: 성분 분석을. 네.
1: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네. 이 사실은 에밀레 종이라고 부르는 전설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거다를 가능하면 믿고 싶어 하고 네. 그쪽으로 결론 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야기가 처음으로 정리된 게 네. 일제강점기 전후라는 점에서
0: 아, 그래요?
1: 그 전 예를 들어서 동경잡기라든지 신증동국여지 승남이라든지 이후에 네. 지리지에 에밀레 종 설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고려 조선 사람들 이런 내용 찾았으면 분명히 적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없고 삼국유사에도 이 내용이 없어요.
0: 그럼 구전도 안 됐단 안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1: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문제는 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돌출하는 건 좀 독특해요.
0: 그것 좀 이상하죠.
1: 왜냐하면 네. 이게 뭔가 창작을 했으면 처음에 그래서 창작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1920년대에 이 에밀레 종 관련된 전설을 여러 기록과 책으로 일본까지 전달을 합니다.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처음에는 창작설이 등장을 했어요.
0: 예, 예, 예.
1: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1910년에 영어로 기록된 문서들이 나온 거예요.
0: 에밀레 종 설화가.
1: 프레이스 알렌 이런 사람들이 네. 여러 지역을 답사를 하면서 네. 현지에서 또 민담을 체록을 한 거예요.
0: 그럼 에밀레 번역 뭐 마미로 하나요?
1: 그건 잘
0: 마미
1: 모르겠습니다.
0: 아, 궁금하네 그것도.
1: 그러니까 예. 1910년대의 영어 기록이 더 먼저인 거예요.
0: 어떻게 봐야 되죠?
1: 그러니까 이제 한글 기록은 네. 1935년에 송석하라는 분이 신화전설의 신라라는 데서 처음으로 한글 기록으로 등장을 하지만 네. 이미 1910년에 체록이 됐다는 얘기는 민간에서 전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우울해합니다. 이거 민담으로는 전해졌구나. 그러면은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네.
0: 저 끔찍한 이야기가.
1: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네. 아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하면서 또 다양한 연구가 이제 추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0: 네.
1: 이제 최근에 조금 흥미로운 연구가 나왔습니다.
0: 어떤 게 있습니까?
1: 바로 뭐냐면 이게 뭔가 이 전설이 네. 한국스럽지 않다라는 느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고
0: 네.
1: 그리고 보통의 민간 설화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웅녀와 같은 이야기들이 동아시아 전체에 퍼져 있던 전설이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단군 신화와 관련된 것들이. 그러면은 이게 혹시 다른 나라에 있는지 좀 찾아보자.
0: 비슷한 설화가
1: 있는지 찾아보자라는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0: 네.
1: 중국에 이와 비슷한 설화가 있다는 걸 찾아냈고 그것도 그 설화가 종과 관련됐다라는 설화를 찾아낸 겁니다.
0: 중국 어디요? 네.
1: 중국의 감숙성의 무이시라고 하는 곳에 대운사라는 절이 있는데
0: 예, 예, 예.
1: 여기에 대운사 대종과 관련된 설화가 이 성덕대왕 신종 설화 에밀레종 설화하고 네. 너무 비슷한 거예요.
0: 어떤 내용입니까?
1: 그래서 대운사에 네. 어떤 얘기가 전해지냐면은 네. 원래 이 절은 이제 그 절에 이제 그 중국의 당나라 때 황제입니다. 황제가 내 공이 크니까 전국의 절에서 큰 종을 만들어서 그 덕을 널리 펼쳐라
0: 예.
1: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감숙성의 무의시에 있었던 태수가
0: 예.
1: 잘 보이고 싶은 거 아니에요 황제한테.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그 수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0: 가장 멋지고 크게 만들고 소리도 크게 만들기 위해서.
1: 그렇게 하려면 예. 이제 돈을 많이 끌어모아야
0: 그렇죠.
1: 되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승려와 함께 관리들을 보내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시주를 강요하는 승려, 이제 시주를 받는 승려를 모연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연승이 가난한 집에 와서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으라고 거의 시주를 받는 거지만 약간 협박조로 했나 봐요.
0: 예.
1: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주인이 가뭄으로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가 시주할 게 뭐가 있느냐. 네. 있으면 하죠. 네. 없으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주승이 들어가서 막 이불도 뒤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럼 우리 애라도 줄까요?
0: 라고 했다는 거죠.
1: 했죠.
0: 예, 그랬더니 울분에 차서.
1: 울분에 차서. 예. 그랬더니 그 승려가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하고 그냥 사라졌어요.
0: 뭐가 좋은 생각이야? 아, 사라졌어. 그냥 사라졌어.
1: 네. 예. 그러더니 저녁 때 관리들하고 온 겁니다. 군인들하고.
0: 애기 데리러?
1: 애기 데리러. 당신이 애라도 바칠까요? 라고 했잖아요.
0: 야, 폭력적이네.
1: 굉장히 폭력적이죠.
0: 예.
1: 그러니까 실제로 관리들이 나타나서 강제로 이 아이를 뺏어가고요.
0: 예.
1: 그리고 나서 이제 태수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를 넣으면 더 종소리가 좋아질 거다.
0: 아, 얘기가 비슷하네요, 진짜.
1: 네, 승려가. 예, 여기서는 예. 이제 조금 내용들이 약간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거예요. 그랬더니 태수가, 그래, 아이 넣자. 라고 허락을 해서 예. 그 아이를 넣어서 큰 종을 만드니까.
0: 소리도 나나요?
1: 소리가 났는데 나중에 예.

0: 하고 소리 난답니다. 랑이 아이랑 자거든요.
1: 아이랑 자예요? 어. 어, 똑같네요. 그럼 아이고 이거 큰 줄기에서 비슷하네.
0: 네. 그러니까 아, 이 랑. 랑하고 소리가 난다는 거고 댕, 덩, 랑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1: 근데 큰 종소리가 랑은 좀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작은 네, 종이었나 봐요.
1: 고중이죠. 네. 랑 이런 느낌인데.
0: 그러니까 이제 랑이라는 네. 소리가 나서 그게 엄마를 부르는 또는 아이의 안타까운 어. 목소리다라는 게 이곳 감숙성 무위 시에 전해지고 대운사라는 절에 전해지고 있었던 건데.
1: 그럼 뭐 시기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이야기가 대운사 이야기가 성덕대왕 신종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도 있나요?
0: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 또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쪽에서 영향을 끼쳤을지 저쪽에서 그렇죠, 영향을 그렇죠. 끼쳤을지도 예, 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때 이제 대운사종을 만들도록 명령을 내린 게 전설에는 황제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게 무측천 시절이고요. 측천무 시절이고 예. 그리고 대체로 한 700년 전후로 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700년 전후. 네, 네, 네. 그런데 성덕대왕 신종이 771년 만들기 시작한 건 한 740년 50년경에 오호. 만들었으니까 이게 한 3, 40년 먼저고 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몇 번 뭐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 성덕왕 경덕왕 때 특히 경덕왕 때 한화 정책이라 그래서 예. 중국의 제도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지명도 다 바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1: 네, 네, 네. 한족할 때 한자죠.
0: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중국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네. 이제 그런 변화가 있었으니까 중국의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왔을 거고 예. 신라의 승려들이 가장 폭넓게 활동했던 시기도 요 700년부터 770년 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승려들이 가서 여러 절들을 봤을 텐데 네. 이 무의시의 대운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대운사도 갔었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전해져 오면서 그 얘기가 어느 정도 신라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1: 그렇죠. 맞네요.
0: 그러니까 실행 여부와 별개로 네.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1: 지금처럼 OTT 플랫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재밌는 콘텐츠 있으면 네. 직접 가서 듣고 온 사람들이 구전하는 방식인
0: 그렇죠.
1: 거죠.
0: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일정 부분 신라 사회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1: 오, 흥미로운 연구네요, 진짜. 아, 이런 역사 얘기를 듣다 보면 그 문화재를 빨리 좀 진작에 사실 맘만 먹으면 볼 수 있는 거였는데.
0: 그럼요.
1: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보고 싶어져요.
0: 국립경주박물관 가면은 언제든지.
1: 아, 지금 국립경주박물관에 있습니다.
0: 네, 들어가자마자 아. 입구에 들어가서 바로 오른쪽에 그러니까 큰 그 본관 보기 전에 바로 오른쪽에 있어서 저는 항상 가면은 이제 한 바퀴를 삥 돌고 본관을 들어가거든요. 원래 이제 그 봉덕사라는 절이 한 700년 정도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조선 초에 큰 홍수로 이제 절이 허물어지면서 종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게 됐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조 때 그 근처에 영묘사라는 절로 옮겼는데 그게 며칠 바로 또 얼마 뒤에 불에 타요. 네. 그래서 중종 때는 우리가 큰 무덤 봉황대라고 하는 무덤 앞에다가 종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무덤 앞에다가 종각을 짓고 네. 이제 경주 읍성문을 여닫는 시간을 알려주는 아, 역할을 하다가
1: 중종 때
0: 네 그러다가 이제 1915년에 이거는 국가유산인데 그렇게 막 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1: 그렇죠. 네. 많이 치면 저것도 안 됩니다.
0: 네.
1: 관리가.
0: 예. 그래서 이제 경주 고적 보존회로 옮겨가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그리고 1975년 이제 지금 경주박물관을 지으면서 네. 다시 원래 자리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다른 자리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었고요. 예. 지금은 이제 녹음 소리로 그 종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1: 그렇죠.
0: 한국 예. 범종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그 종소리도 함께 좀 시간이 지날 때마다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1: 대박입니다. 네. 국립경주박물관에 가시면 또 성덕대왕 신종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라 범종과 성덕대왕 신종 이야기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5: 삼익 가구.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기후보증재단.
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 아, 온라인에서 찾아보시면 물론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를 쉽게 들으실 수 있지만 직접 내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 특별할 텐데요. 1992년까지는 뭐 성덕대왕 신종 제야 타종을 정기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의 보존을 위해서 중단했고요. 이후로는 아주 간헐적으로만 가령 2025년 9월 24일에는 국민 771명을 초청해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12번 타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 측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2029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종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타음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뭐 국보의 보존이 물론 최우선이겠습니다만 뭐 이왕 타음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면 국민들이 직접 에밀레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종종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게 되네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8: CBS
9: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10: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1: 예술이 일상이 되고
12: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11: 우리의 일상이
12: 문화가 된다.
11: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12: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11: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12: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11: 공정하게
12: 함께
11: 새롭게
12: 마음껏 꿈꾸자
11: 경기도에서.
13: 꿈꾸자 경기도에서.
12: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14: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7: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6시쯤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부모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 등 총 4명에 대해 창원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당시 박지사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며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도록 캠프 관계자에게 지시하고 도청 내부 자료와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 수사가 11개월째 장기화하자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 달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수사팀에 지시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 사건 수사가 적법하게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 지시는 강제성은 없지만 그간 수사 지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만큼 이번 지시는 수사팀의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캐나다 사모펀드 소유의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공식 부인했지만 업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하며 원전 산업 재건에 시동을 건 상황과 맞물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캐나다 사모펀드 운용사 브룩필드와 우라늄 기업 카메코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10월 중 발사가 전망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5차 발사가 승인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오늘 제1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한국형 발사체 5호기 발사허가 심사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누리호 5차 발사는 안보와 재난 대응을 위한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적정 궤도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이 서로의 작은 차이를 넘어 국민이 맡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전력 질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민주당은 당정청이 하나라며 그중에 대통령은 민주당이 피워낸 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전력 용수 인프라 구축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한층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구름이 많겠고 저녁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8: CBS
18: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9: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8: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9: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8: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0: 꿈꾸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상은 우리를 꿈꾸게 할 뿐 아니라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것이어야 한다. 내일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윌키오의 마음의 길을 통하여 중 일부입니다.
21: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더 나은

우리로 사는 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다가오는 재앙, 바뀌면 막을 수 있습니다. 김종규 60Hz 대표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김종규 대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은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가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요.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 시대를 맞아 우리는 더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김종규 대표의 강연,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MG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현대 큐밍
3: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8: 안녕하세요. 식스테르츠 대표 김종규입니다. 네, 저는 오늘 에너지 전환을 위한 IT라는 주제로 15분 동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 혹은 전기 자동차 같은 소규모 분산 전원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생에너지를 쓰고자 하는 기업들이 편리하게 재생에너지를 쓰실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구독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도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규제개선분과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제가 기후, 환경, 에너지 분야에 굉장한 배경이 있을 것으로 상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학부에서 전산전자를 전공을 했고요. 생명과학을 복수 전공을 해서 대학원에서 바이오인포메틱스라는 것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요. 독일 베를린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그리고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살던 곳 근처에 있던 사진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베를린에서 이런 환경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력 전환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바로 코로나입니다. 제가 박사 학위를 하다가 귀국을 잠시 하였는데 코로나 사태가 심화되면서 유럽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편이 전부 다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유럽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불확실한 그런 상황들에 노출이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저는 집에서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무엇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두 가지 인생 결정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업을 한 것입니다. 창업을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5년 뒤에 죽더라도 정말 떳떳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게 뭘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우리 세대가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다. 이 말에 굉장히 마음이 움직여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겠다 생각을 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왜 해야 할까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분야가 에너지 분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 전환을 하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고요. 기후 위기 대응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전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재생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고요. 일본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중국보다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더욱더 많이 빨리 보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를 빨리 많이 보급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일단 가격을 낮춰야 되죠. 그런데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싸다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비싸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인허가 비용이 특히 비싼 국가입니다. 독일이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유명한 국가인데요.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인허가 절차 비용이 독일의 10배 정도 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분야에 개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작은 발전소를 많이 짓는 그런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발전소에서는 인허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을 때도 있거든요. 큰 발전소 하나를 짓는데 드는 비용과 작은 발전소를 하나 짓는데 드는 비용이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를 빨리 보급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기업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업이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을 해서 해결해야만 우리가 이 가격을 낮출 수 있고 빨리 많이 보급할 수 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면은 여러 가지 도전도 생깁니다.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끈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 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한번 짓고 나면은 연료비도 안 들고 온실가스 배출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굳이 끌까? 이유는 전력망 운영을 위해서 끄는 것인데요. 우리 전력망은 에너지 공급과 수요가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 상태가 깨지게 되면은 블랙아웃, 대규모 정전 같은 국가적인 재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공급이 초과하거나 아니면 수요가 초과하거나 그런 일이 생길 때 조치들이 취해지고 그래서 발전소가 꺼지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은 도전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면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날씨나 계절에 따라서 발전량이 달라지죠. 그래서 에너지 공급이랑 수요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가 당연히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석탄화력 같은 큰 발전소가 몇 개 있는 세상이 아니라 작은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많이 있는 세상이 되면 작은 발전소를 많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필요해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해도 됩니다. 제가 유럽에서 살 때 되게 재밌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일식입니다. 태양이 가려지는 일이잖아요. 무슨 얘기냐? 전국에 있는 모든 태양광 발전소가 동시에 꺼지는 거죠. 근데 동시에 꺼지는 것도 힘든데 다시 동시에 켜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전력망 운영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유럽에서 블랙아웃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신산업이 등장을 하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한 것인데 우리도 이제 이러한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산업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소식은 2035년 9월 2일에 한국에도 일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2035년이 되면 정부의 목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한국도 20%를 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일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안에 발생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또 재생에너지가 많이 보급이 되고 관리가 잘 된다. 그러면 이제 거래를 하는 것도 필요한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거래할 수 있을까? 전기는 무색 무취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휴대폰을 팔듯이 연필을 하나 건네주듯이 줄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거래할 수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재생에너지 전기 거래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다 설명은 못 드리고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매우 복잡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살때 저는 마우스 클릭을 세번 정도만 하면은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안 되지만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참여로, 해결을 위한 참여로 석탄화력을 쓰지 않고 재생에너지만 쓰고 싶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기 요금은 2만 원 올라가는데 행정비용으로 50만 원 내라. 그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못 하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서비스가 앞으로 많이 필요해지게 되고 여기에서도 역시 정부와 기업의 협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는 경기도 에너지 협동조합들과 함께 카카오의 재생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를 함께 한 일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쓸수 있는지 강연회 같은 것도 했는데, 당시에 코로나로 굉장히 움직이기가 어려운 시절이었는데도, 당시 온오프믹스에서 저희가 상당 기간 1위 하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수요는 이미 있습니다.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 방법, 서비스가 만들어지면은 우리나라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생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도 말씀드렸고, 관리를 위해 어떤 게 필요한지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거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얘기도 좀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IT가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많은 해결책을 제시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조사에 따르면은 에너지 분야는 IT 기술의 적용이 가장 뒤처진 분야 중 하나다. 이렇게 조사가 됩니다.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는 미디어. 미디어라고 하면은 잘 떠오르지 않으시지만 넷플릭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넷플릭스가 등장하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 유통하는 방식, 소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 바뀌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에너지 분야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저희 아버지 세대와 저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 소비하는 방식, 유통하는 방식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어쩌면 우리 할아버지랑 저랑 비교해도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지금부터 다양하게 펼쳐져야 됩니다. 따라서 IT 산업이 부흥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맥칼프의 법칙이라고 해서 네트워크의 가치는 참여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에너지 산업은 에너지 분야에 있는 분들만 하는 산업이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에너지 산업은 에너지 분야뿐만이 아니라 전기 자동차 회사, 통신회사, IT 기업들, 그리고 스마트 가전을 제조하는 회사들까지 다 들어와서 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또, 많은 눈이 지켜보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오픈소스를 이끄는 리눅스의 법칙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것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교훈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견고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여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이제는 에너지 산업에서도 차용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잡한

것을 만드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당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소수의 엘리트가 정보를 공유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죠. 두 번째 방식은 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참여자들이 들어와서 기여하도록 만드는 방식. 저희는 이제 시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경기도가 굉장히 용감한 선언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아리백 선언을 보시면 앞으로 9기가와트 규모의 막대한 양의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경기도에서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기관부터 재생에너지를 쓰겠다고 하는 공공 아리백, 그리고 경기도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 아리백, 그리고 도민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하고 추가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도민 아리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아리백,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경기 아리백 계획이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아리백 거래 플랫폼은 도민들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경기도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공 아리백, 기업 아리백, 도민 아리백, 그리고 산업 아리백을 아우르는 여러 가지 실증이 가능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독일에 처음 갔을 때 유럽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독일 베를린에 랜드마크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그 건물의 이름은 소니 센터입니다. 제가 처음 독일을 방문을 해서 소니 센터에 갔더니 이런 안내판이 있더라고요. 소니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 우리 아버지 세대는 광부로서, 간호사로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그런 세대로서 유럽에 가셨죠.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 들어가는 그런 세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작하면 저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같은 스타트업, 그리고 선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기도와 같은 지자체에 여러분 응원을 보내주시고 또 지지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더 나은 우리로 사는 길이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의 제목 다가오는 재앙 바뀌면 막을 수 있습니다. 김종규 60Hz 대표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다섯 손가락이 부른 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태연의 사계 감상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 우리가 나이를 먼저 먹고 후회하는 이유입니다. 윤영미 아나운서의 강연 준비했는데요. 윤영미 아나운서는 우리나라 중년 여성들의 인생을 글로 쓰면 자서전 한 권은 뚝딱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사리가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요. 언제 결혼하냐, 언제 아이 낳냐, 하나 낳으면 둘째는 안 낳냐, 시댁 남편 자식 문제까지 그때마다 뭔가 해야 되는, 꼭꼭 이렇게 해야 된다, 꼭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영미 아나운서는 삶은 등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득바득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나라 중년 여성의 뚝딱 자서전 이야기 들어보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여행 기획자, 상품 기획자,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그리고 우리나라 60대 중에서 가장 예쁘고 섹시한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60대 중에서 가장 예쁘고 섹시하다고 했는데 약간 비웃음? 공감의 웃음? 네. 네,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행 기획자라고 하니까 아나운서 윤영미인데 웬 여행 기획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예, 근데요, 제가 영미 투어라는 오프라인 여행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영국과 미국을 가나요? 이렇게 제가 영미잖아요. 그래서 영미 투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영미 투어라고 제가 한 3, 4년 전부터 하고 있고 벌써 10번을 했어요. 10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을 다니고 있고 일본도 다녀왔고 또 이제 11기 일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5초 만에 마감이 될 정도로 굉장한 인기입니다. 저를 만나는 분들이 어머 저 영미투어 떨어졌어요. 영미투어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중년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딱 10분만 모시고 아주 프라이빗한 그런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제주도에 이제 집을 마련했거든요. 그 집 뒷마당에서 멋진 디너를 합니다. 영화를 막 틀어놓고 음악 연주를 들으면서 집 뒤에 올레길을 같이 걷기도 하고 귤밭에서 바비큐를 합니다. 바닷가에서 음악을 틀고 막 춤을 추기도 합니다. 가장 백미는 뭐냐 하면 그 중년의 4, 5, 60대 여성들의 이 명치 끝에 우린 다 사리가 나올 것 같아요. 죽으면 뭔가가 억울하고 분하고 하지 못했던 것들, 갇혀있던 것들, 눈치 보고 허락받고 뭔가 핑계를 대야 하고 이리저리 쏠려서 살아왔던 그 삶의 이야기들을 제가 꺼내게 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어떤 맑은 날 빨랫줄에 나의 아픔을 걸어놓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흘이 지난 다음에 표정이 확 피는 거예요. 어떤 결단의 순간이 필요했는데 여기 와서 내가 결단을 하게 됐다.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나의 아픔과 나의 지난날, 남편과의 어떤 분란, 시댁과의 어떤 일들, 뭐 자녀의 문제들, 자기가 몸이 뭐 아파서 뭐 이때까지 병치레를 이렇게 했다라든가 뭐 정말 다들 자서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중년 여성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20대, 30대에는 결혼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아이를 낳아야 되고 하나 낳으면 또 왜 둘째 안 낳냐고 그러잖아요. 언제 직장 가냐, 언제 승진하느냐, 뭐 돈 벌어서 언제 집 사냐, 뭐 이런 어떤 그 꼭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꼭 스트레스. 딱 그때 뭔가 해야 되는 그런 꼭 스트레스. 우리 남편이 승진해야 될 때 승진해야 되고 옆집이 뭐를 자동차를 바꾸면 나도 바꿔야 되고 누가 백을 사면 나도 비슷한 거 사야 되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뭔가 그 나답 영롭지 않은 나대로 살지 못했던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영미토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들을 꺼내서 후련하게 날려보내고 새로운 것들을 채워가는 게 바로 내가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중년 여성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네 번째 책을 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북토크를 했는데 정말 예상외로 그 젊은 20대 대학생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와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저는 약간 그 중년의 삶에 대해서 제가 에세이를 썼는데 그들이 무엇을 보고 감동을 느꼈을까? 그들 역시도 꼭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대학을 가야 되고 어떤 대학을 가고 바로 또 취업을 해야 되고 뭐 언제 승진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한 그 압박감에 시달리더라고요. 제 그 책 하나의 챕터가 꼭이라는 챕터였어요. 꼭 등산할 때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꼭 뭐 얼마를 벌어서 집을 사야 되느냐, 뭐 꼭 이럴 때 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삶은 등산이 아니다. 그냥 광야일 뿐이다. 왜 꼭 올라가야 생각을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썼는데 그 단어를 보고 자기가 눈물을 흘렸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랬어요. 항상 미리 나이를 먹었더라고요. 20대 제가 24살에 이제 아나운서가 됐는데 아나운서로 들어가 보니까 최고참 아나운서가 28살이었어요. 근데 그 선배 아나운서를 보고 많은 그 방송국의 사람들이 언제 국수 먹여주냐, 언제 시집 갈 거냐, 노처녀 다 됐다, 똥차가 가야 뒤차가 간다. 아니 똥차는 누가 규정 짓는 거예요? 국수는 자기가 사 먹으면 되지. 아, 저는 서른이 되면 여자가 아니구나, 빨리 서른 되기 전에 결혼해야 되겠구나, 거기에 반발조차도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례 그래야 하는 줄만 저도 알았던 거죠. 그 저의 20대는 굉장히 늙은 청춘을 보냈던 것 같아요. 20대를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냥 두려웠고 무서웠고 서른이 된다는 게, 그렇게 20대를 보내게 됐고 서른이 됐습니다. 제가 지방 아나운서에서 SBS로 이직을 하게 됐고 35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정말 빚독촉 받는 것 같지, 저만 보면 언제 결혼할 거냐고, 이제 재취자리밖에 갈 데가 없다, 그 나이에 애를 낳으면 뭐 노산이다 부터 해서 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혼사와 출산에 관심이 많은지 정말 굉장한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연년생 아들을 낳게 됐고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이미 나이 먹은 어떤 소외된 아나운서로서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프로야구 캐스터로 당당하게 등극을 했는데 그냥 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진짜 잘릴 것 같았어요. 제가 잘리면 우리 식구는 길거리에 나앉는다.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프로야구 중계를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진짜 왜 선수들이 치고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는지를 몰랐었어요. 그 정도로 야구라는 거를 몰랐는데 정말 고시 공부를 그렇게 했더라면 제가 삼관왕이 됐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엄청나게 그 야구 공부를 하게 되면서 살이 10kg가 빠졌어요. 그때 쌍꺼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살이 갑자기 빠지게 되면서. 그렇게 30대는 결혼 스트레스를 받고 프로야구 중계를 하면서 또 아이를 낳고 방송국에 설 자리는 어딨냐. 이렇게 저의 30대는 그냥 후리릭 실종된 것 같은 그런 서른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흔이 됐죠. 여자 나이 마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이름이 없어요. 성도 없어. 그냥 아줌마가 된 것 같았어요. 몸은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몸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그 되더라고요. 더 이상 어떻게 방송사에서 버틸 수 있을까? 늘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위기감. 그런 위기감으로 연세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석사. 정말 공부 너무 죽기보다 하기 싫었어요. 근데 이것도 어떤 삶의 방편으로 제가 대학원을 한 3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니까 40대는 엄마로서 또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커리어 우먼으로서 정신이 없으면서 뭔가 내 위치는 어디인지 모를 그런 어떤 질풍노도 이런 걸 보통 10대, 20대에 겪지 않나요? 40대에 저는 불안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50이 코앞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50을 막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40도 이렇게 힘든데 여자 나이 50이 되면 뒷방 늙은이 되는 건데 나 금방 이제 몇 년 후면 50이야. 늘 40대인데 저는 50을 먹은 것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50에 딱 들어섰는데 50이 되니까요. 눈썹만 빼고 다 아프더라고요. 소위 갱년기 아시죠? 오늘 오신 분들은 갱년기 모르시는 그런 분들만 이렇게 오셨는데 눈에 실핏줄이 1년에 10번 터져서 눈이 시뻘겋게 하고 다녔습니다. 폐렴이 갑자기 와서 죽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50이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프리랜서의 길로 이미 제가 50에 들어섰기 때문에 삶의 어떤 무게는 굉장히 감당해야 될 것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해야 되고 몸은 점점 아팠고 뭔가 여자로서의 삶도 어떤 추락하는 것 같았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자리에 갔는데 제가 갔을 때 남자들이 우르르 일어나서 집에 가더라고요. 내가 늙고 나이 먹어서 가는구나. 내가 좀 젊고 예뻤더라면 저 남자들이 안 갈 텐데. 막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계속 저는 나이 50을 의식하면서 세상에 대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0년 동안을 50대를 보내게 되면서 또 60이 저는 두렵고 무서웠어요. 야, 50이 됐는데 이렇게 여성성을 잃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데 60이 되면 이건 진짜 할머니잖아요. 손주 볼 나이. 근데 60이 너무 이 코앞에 딱 다가왔는데 저는 50대가 아니라 이미 60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60이 됐잖아요. 지금 60이 넘었거든요. 좋습니다. 이런 리액션. 제가 50이 눈썹 빼고 다 아프다 그랬잖아요. 60대니까 눈썹도 아프더라고요. 저 방송할 때 눈썹 붙이잖아요. 속눈썹. 방송 끝나면 눈썹부터 떼요. 속눈썹이 무거워서. 그 정도로 뭔가 이렇게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다 관절 마디가 아프고 잠도 안 오고 아 진짜 60이란 나이가 이렇게 닥쳐왔는데 내 나이 60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처음 겪는 60이었죠. 근데 너무 여직 여자더라고요. 마음은 뜨거워요. 그래서 저희 엄마를 보더라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80이 지금 훨씬 넘으신 나이인데 엄마 70대에 제가 그랬어요. 엄마 그 혼자 사시니까 뒷 브라우스 단추를 못 잠그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가서 경비 아저씨한테 블라우스 단추 좀 채워달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유 어떻게 여자가 뒷목을 이렇게 보이면서 단추를 남자한테 해달라 그건 못해 이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70, 80이 돼도 너무 여자구나. 마음과 같이 몸이 같이 늙으면 좋을 텐데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송에 나가서 아 이제 제가 60이 넘어갔고요 이 나이에 뭐 나이가 너무 들었어요 막 나이 얘기를 막 하니까 저희 80 넘으신 후배의 어머니가 꼭 영미한테 가서 전해달라고 영미가 지금 얼마나 예쁜 나이인지 아냐고 영미가 그렇게 나이 들었다 나이 들었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지금을 좀 누리고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제가 70, 80이 됐을 때 지금의 나를 이렇게 상상으로 보니까 너무 예쁘고 찬란한 화양연화 전성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나이를 미리 먹지 말고 그냥 나대로 살자 이런 그 어떤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설날이었어요. 설날이고 시어머니 생신이고 남편 생일이고 너무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뭔가 보여야 되겠더라. 생각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 그때 제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이제 코로나 초창기여서 제주가 텅 비었어요. 억새만 막 흩날리는데 그 제주가 내 품 안에 탁 오게 됐습니다. 아 말로만 생각으로만 제주 살기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자. 그래서 경차, 중고차, 스파크를 48개월 할부로 덜컥 사버렸습니다. 집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또 집을 구하기 시작했죠. 아 숲속에 작은 집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동쪽의 세와리에 체리집이라고 이름을 붙인 체리브로썸 하우스. 그 집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살다가 이번에는 동네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해서 7년 연세로 제주도에 마당이 있고 돌창고가 있는 그런 집을 얻고 집을 무모한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삶 자체가 너무 무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제가 꾸미느라고 참 무리해서 돈을 많이 썼습니다. 저를 위해서 60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돈을 크게 써본 일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배치하고 조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탁자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걸 넣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영상으로 공개를 하고 뭐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 페북에 그걸 알리니까 왜 남의 집인데 남 좋은 일 하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영미 투어라는 것만 만든 게 아니라 또 다른 제가 제 안에 재능을 발견한 게 영미 상회라는 겁니다. 저는 한 20년 전부터 그런 SNS를 통해서 좋은 물건들, 먹을거리들을 그냥 무료로, 공짜로 소개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가 그런 어떤 물건이라든가 먹을거리들을 소개하고 권하면서 영미 상회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의 가게죠. 그런 거를 하게 되면서 영미란 이름이 촌스러워서 싫었는데 이렇게 쓰임새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을 글로 쓰다 보니까 놀 수 있을 때 놀고, 볼 수 있을 때 보고, 갈 수 있을 때 가고라는 최근에 네 번째 책을 쓰게 되면서 베스트셀러로 등극을 하게 됐고, 근데 우리가 그 나대로 사는 것을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눈치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계속 남의 눈치를 봐요. 내가 이혼한 거 알면 어떡하지? 우리 집 돈 얻는 거 알면 어떡하지? 우리 남편 실직한 거 알면 어떡하지? 뭐 우리 아이 공부 못하는 거 알면 어떡하지? 뭐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막 눈치 보는 거예요. 어려서 부모 눈치, 선생님 눈치, 남편 눈치, 시어머니 눈치, 남자들은 또 직장 상사 눈치, 이렇게 보면서 눈치를 보게 되고 꼭 허락을 맡아야 되는 어떤 그런 제가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남편한테 허락받아야 돼. 뭐 어머니가 가지 못하게 해서 우리 아이 중간고사여서 뭐 이러면서 영미투어를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핑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지 말아야 되고 허락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핑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삶을 기웃거리면서 어떤 나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온라인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SNS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남의 삶을 계속 기웃거리는 거예요. 남이 뭐 명품백을 들었나, 남이 어디서 성형수술했나, 나도 해야지. 남이 어디 여행 가면 나도 거기 가야지. 사진 한 장 찍어야지. 늘 남의 어떤 그 삶을 기웃거리게 되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남이 짜장면? 난 간짜장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도 이거 하지 말고. 복숭아를 깎으면서 예쁜 살은 가족들 주고 친구들 주고 씨앗에 붙은 거 나 이렇게 갉아먹고 있더라고요. 나 싱크대에서. 저는 내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나중은 없다고 생각해요.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에요. 지금 당장 나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들여다보고 지금 나의 그 심장이 향하는 쪽으로 나의 시선과 발걸음을 향하는 거. 여러분의 나대로 살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60대 중에 가장 예쁘고 섹시한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영미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더 나은 우리로 사는 길이라는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다가오는 재앙, 바뀌면 막을 수 있습니다. 김종규 대표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우리가 나이를 먼저 먹고 후회하는 이유, 윤영미 아나운서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바브라 스트라이젠드가 부른 Woman in Love, 제리 할리웨리 부른 It's Raining Man 보내드렸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영화 일 포스티노에서 루이스 바칼로프가 작곡한 Loved by Women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3: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2: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4: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5: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이 서로의 작은 차이를 넘어 국민이 맡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전력 질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극복해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주당은 당정청이 하나라며 그중에 대통령은 민주당이 피워낸 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에 일일이 더 걸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보 인선이 다소 지연돼 임명 요청 시점이 1일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특검이 특검보 후보 10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합니다. 실종사건을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경찰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6시쯤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부모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0: 내부 사유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현직 교사가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두 달 동안 영상 분석과 잠입 수사를 해온 경찰에 의해 지난달 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여권에서 조이대 대법원장을 조이대 씨라고 칭한 것을 두고 대법원장을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처장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법원장 호칭 공방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19일 대법원 후보 서면 제청 논란 이후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이대 씨라고 공개 비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캐나다 사모펀드 소유의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공식 부인했지만 업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하며 원전 산업 재건에 시동을 건 상황과 맞물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캐나다 사모펀드 운용사 브룩필드와 우라늄 기업 카메코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10월 중 발사가 전망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5차 발사가 승인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오늘 제1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한국형 발사체 5호기 발사허가 심사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누리호 5차 발사는 안보와 재난대응을 위한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적정 궤도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본 정부가 석유 수송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원유 조달 파이프라인의 건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니온게이자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9도, 습도는 69%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사람은 어떻게 해야 현명해질까요? 우리는 과거의 회상이 아닌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현명해지는 것이다. 책 속 이야기, 버나드 쇼의 말입니다.
1: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가수 허찬미 씨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떠나 세상을 삶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걸 어디서 구매하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또 제 핸드폰 메모장에 이제 저한테 피해 줬던 사람들 제 SNS 계정은 저밖에 로그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랑 가족도 비밀번호를 찾을 수가 없어서 네. 그곳에 올리면은

0: 아무도 삭제를 못 하겠다 해서 아. 제가 그 모든 거를 약간 유언이죠. 아, 그렇죠. 그거를 다 써놨었어요.
1: 유언이자 복수이자.
0: 네, 그래서 네. 그거를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이제 가야지. 세상을 떠나려고 네. 마음을 먹었었죠.
1: 네. 얼마나 그 비참했을까 싶고. 에휴, 왜냐면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때 뭐 부모 생각 안 나냐, 누구 생각, 자식 생각 안 나냐 하는데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0: 맞아요.
1: 이것만 아닌 세상이 있다면, 이 고통이 없는 세상이 있다면 그걸로 가고 싶잖아요.
0: 네, 근데 너무 힘들었던 건 제가 그렇게 악플이 달리는 거는 그래도 견디기 힘들지만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저 때문에 부모님하고 언니가
1: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제일 힘들죠.
0: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1: 그래서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기셨어요?
0: 그렇게 계속 이제 그런 생각에 결심을 가지고 계속 침대, 어차피 아무 빚도 없고 암전된 상태여서 아무도 보지 않는 침대에서 계속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그런 음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 실제로 소리가 들리는 것은 네. 아니지만 갑자기 그 마음이 들면서 확 뜨거워지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 건 너 왜 아직도 모르냐 라는 그런 감동이 막 몰려오면서 그냥 둘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눈물이 막 다 계속 흐르는 거예요. 제가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막 그렇게 눈물이 흐르고 나서 제가 그 은둔생활을 마치고 방에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 감동이 밀려오면서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무슨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 전 시간들이 저는 제 온전한 정신을 갖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5, 6개월 동안 제가 아니었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 생각이 들고 나서 아 내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었구나. 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려고 택했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이 세우심을 받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나를 계속 이 길로 보내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구나. 내가 만약에 그 시도를 했고 성공했다면 이 사탄 마귀들이 파티를 열었겠다.
1: 그렇죠, 그렇죠.
0: 잔치를 벌였겠다. 예.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예. 제가 딱 나오게 됐어요.
1: 부모님은 얼마나 다행이었겠네요.
0: 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그 기간 동안 부모님께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새벽 기도 하신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 아유, 왜냐면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부모 입장에서 내 딸이 뭐 가수든 뭐든 뭐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네. 그냥 내 딸이 건강하게만 생활 텐데 저렇게 방에 처박혀서 그 안에서 뭐 울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네. 그 자체로도 괴로우시잖아요.
0: 네.
1: 그냥 방에 처박혀서 안 나오고 있는 것 자체로도 얼마나 많이 속상하셨을까 싶은데 그 후에 이제 좀 정신 차리고
0: 네.
1: 이제 식사도 하기 시작했어요.
0: 아, 네. 이게 방에 나와서 이제 부모님 막 내 딸 막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거 또 약간 부담으로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제가 식탁으로 앉으니까 자연스럽게 밥 먹고 그렇게 다시 온전한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1: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엄청 웃을 거예요.
2: 아유, 그럼요.
0: 맞아요.
1: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 엄청 웃을 거예요.
2: 그렇게 다시 어쨌든 정말 일상에 이게 감사가 있구나, 그죠?
0: 네.
2: 그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아까도 얘기하시면서 그 메모장에
0: 네.
2: 결국 내 삶을 이렇게 만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그 미움과 원망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0: 네, 네.
2: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은 잘 해결이 되셨어요? 어떠셨어요?
0: 처음에는 정말 나쁜 기도를 많이 했죠. 하나님께 그들 벌해달라.
1: 복수해달라.
0: 그들 잘 안 되게 해달라. 행복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만 드렸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 신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죠. 저는 사람인데 저 원수 못 사랑합니다. 이렇게 화가 나고 나에게 힘들게 한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가 너가 아픈 게 싫어서 그래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너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할수록 너 마음이 힘드니까
1: 그렇죠.
0: 나는 내 딸이 아픈 게 싫어서

0: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지 미운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너가 행복하길 바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와닿는 거예요. 네. 또 그런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그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 왜 내가 자꾸 내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내 손에서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한 게 내가 정말 너무 믿음이 부족했다. 하나님을 네.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뭐 제가 나갔던 프로그램 PD님께서 또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약간
1: 학교
0: 문제가
1: 갔죠.
0: 네. 밝혀져가지고
1: 학교 갔어.
0: 네 그렇게 되시는 것도 보니까
1: 많이 받았더라고요.
0: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혹시 네.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내 딸 상처 주고 건드린 사람 알아서 이렇게 다 해주시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또 회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1: 네.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2: 진짜로 그럼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오늘도 이제 방송 보시면서 아 우리 찬미님이 참 힘든 시간을 보냈겠구나 그렇게 더 마음을 알아줄 텐데 이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상황을 계기로 분명히 하나님과의 더 진한 접점이 분명히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0: 네네.
2: 그 이후에 어떤 신앙적인 변화들 그런 건 어떠세요?
0: 그 뒤로는요 약간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제가 억울한 일, 힘든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그냥 그거를 진짜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고난의 축복이 이것이구나. 와, 이 다음에 나 어떤 축복이 있으려고?
2: 오히려.
0: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축복해 주려고요? 제가 흔들릴 줄 아시죠? 저 믿음으로 이겨낼 거예요. 약간 좀 단단해졌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야 마귀 역사한다 이러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이제 저는 아빠가 이제 개척하신 교회에 섬기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아빠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 하나도 놓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내가 다 남겨야겠다 하고 이제 매 설교 시간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것들이 지금 한 7권 정도가 돼요.
1: 아버지 성을 다 요약을 해서?
0: 네.
3: 그거 쉽지 않은데.
0: 그 당시에는 그냥 한 주 지나면은 지난주 설교 말씀 자꾸 까먹으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지금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이 뭐였죠? 이렇게 한 번씩 아빠가 이렇게 던지실 때가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1: 그건 유년주일 학교에서 그러는데
0: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2: 하지만 다 대부분
1: 다 기억을 못하죠. 하신 목사님들도 다 기억 못해요. 아, 지난주 자기가 뭐 했는지.
2: 그렇지. 내가 그 얘기를 했었나?
0: 된 거지. 근데 그때 뭔가 갑자기 찔리면서 아 이거 다 기억하고 적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적은 것들이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찬양 사역을 할 때 찬양만 하지 말고 그래도 너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뭐 준비된 거 없이 이렇게 막 자유롭게 말씀 전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좀 미리 적는 훈련을 시킨 게 아니신가 이건 저의 해석인데
1: 아니, 그래도
0: 왜 그런 것 같더라고요.
1: 도움이 되죠.
2: 아니 그래도 아버님이 너무 좋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 딸이 그래도 자신의 설교를 듣고 그럼요, 이렇게 은혜 받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0: 그래도 그게 있으니까 제가 지금 스케줄 다니면서 주일날 스케줄이 생기면은 이제 아침 예배를 갈 수 있는 스케줄이면 7시 예배를 참석을 하고 만약에 새벽에 출발해야 되는 3, 4시에 출발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그 책을 하나 들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차에서 그렇게 이렇게 비록 성전은 아니지만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 아니 유튜브 같은 걸로 박영 목사님 설교 좋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차에서 보고 하면 되죠. 네네네. 네.
0: 그한 목사님 아니, 설교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 했던 얘기 또
0: 제가 댓글 남길게요. 이거 했던 얘기 아니에요.
2: 그렇지.
1: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시고 이제 외로움을 박차고 일어나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어요.
0: 네.
1: 좀 용기가 필요했죠.
0: 아, 그럼요. 네? 이제 트로트가 너무 저한테는 생소하기도 했고 네. 사실 근데 그 프로그램에 나가게 된 거는 네. 제가 그동안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또 두 개를 했어가지고 그 전에 네. 정말 경연 프로그램을 다시는 안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아빠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이 막 한창 붐을 일으키고 인기가 많아지니까 아빠께서

0: 전에 음악하시던 그 여기 안에 남아 있던 그런 숨겨진 보석이 막 차오르셨나 봐요. 내가 더 나이 들어서 무대 서지 못할 것 같으니 마지막으로 저 무대 한번 나가고 싶다. 그래서 또 내가 알려지면은 내가 더 하는 게 찬양 사역을 할 수 있으니라 더 한번 도전해봐야겠다고 미스터 트로트를 엄청 열심히 미스터 트롯 첫 번째 시즌을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하셨어요. 정말 연습을 너무 많이 하시고 집에서 교회 가서 연습하시고
1: 아버님이?
0: 네.
1: 미스터 트롯 나오시겠다고?
0: 네.
1: 아버님이? 나이 제한도 있나?
0: 근데 그걸 몰랐어가지고 미스터 트롯 원만 이제 나오고 났으니까 그거 몰라서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지원자 모집을 해서 이제 딱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나이에 대상이 안 되시는 거예요.
1: 그걸 모르셨구나.
0: 네, 근데 그때 약간 너무 진지하게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 좌절하시는 모습이 제가
1: 아버님이 혹시 밤에 계속 문 닫고 계신 거 아니에요? 식음을 좀 피하고
0: 안
1: 아버지 밥 좀 먹어
2: 물만 먹으면 토하네.
0: 제가 그 옷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3: 그러셨구나.
0: 뭔가 갑자기 그때 든 생각이 부모님께서는 내가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해서 모든 거를 다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응원을 해 주셨는데 아빠는 가장으로서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뭔가 아빠는 하고자 하는 일도 포기하고 가정을 위해서 지금 계시는데 부모님께 지원을 받는 게 미안함이 들더라고요. 죄송스럽고. 그래서 아빠 그러면 아빠가 부르고 싶은 노래 내가 대신 부를게 해서 제가 이제 미스트롯2에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1: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경연에 대한 아픔이 있잖아요.
3: 그러니까 맞아.
1: 특히 이제 경연을 하면 할수록 목 상태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 과정을 뻔히 아셨을 텐데도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0: 사실 그 믹스나인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을 때 제가 프로듀스 101에 대한 너무 큰 아픔이 있다 보니까
1: 믹스나인도 나갔었구나.
0: 네, 그 세 개예요 총. 프로듀스 101, 믹스나인, 미스트롯. 근데 믹스나인 나가게 될 때 대표님께서 너 여기 나가라 라고 하셨는데 대신 너가 그 전에 아픔이 있으니 너의 선택을 존중해 주겠다 생각을 해보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그래서 저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기간이 정말 필요가 없어서 일주 뒤에 돌아가서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인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또 두려워하고 있구나. 뭐 그전에는 하나님한테 다 맡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늘 찬양하면서 왜 두려워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 할 수 있어. 또 악플이 달려도 상관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니까 내 모든 걸 아시는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믹스나인에 출연을 했죠. 그러고 나서 되게 즐겁게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가짐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무대에 설 때 이거를 내가 앞에 있는 심사위원과 관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무대가 아니라 내가 대중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다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 저 찬양 기뻐 받아주세요. 제가 하는 워십 이 안무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임하자 해서 그렇게 무대에 오르게 되다 보니까 무대 공포증 있었던 것도 없어지고 괜찮아져서 미스트롯2에서도 제가 했던 장르가 아니니까
1: 어렵잖아요.
0: 그러니까 뭔가 평가받는 것도 덜 하겠다. 원래 트로트 현역 가수분들보다는 저에 대한 선입견이 없을 거잖아요. 제가 트로트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제가 새롭게 도전하는 장르니까 못한다고 평가를 받아도 그것으로 내가 부족한 거를 채워나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편하게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했던 것 같아요.
1: 그래도 준결승까지 가셔서 미스트롯에서 준결승까지 출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트롯 가수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0: 네.
1: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예비하신

0: 거네요. 그런 생각 들어요?
1: 네, 저는 지금에 와서 너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는 게 결국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고 돌려서 보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 프로듀스 101 이후에 저를 너무 미워했던 분들, 뭐 악플을 다셨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 제 진짜 모습을 보셔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안하다는 메시지, 미워했었고 뭐 욕했었었는데, 싫어했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도전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배울 점이다, 오히려. 너무 고맙고 그래, 거쳐줘서 고맙고, 트로트가 너무 잘 어울리고 그 음색이 더 듣기, 옛날보다 더 듣기 좋다. 네.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제 마음도 이제 평안해지다 보니까 예비하신 게 아니신가.
0: 다행이네요. 아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잘 걷고 계신데 크리스찬 아티스트로서 이제 뭐 비전이 있다면 좀 나눠주세요.
1: 제가 이제 아빠께서 개척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 언니랑 같이 서원한 게 있어요.
0: 뭘 또 서원했어?
1: 이것도 이제 부모님께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된다고 많이 하셨는데.
0: 아, 함부로 서원 좀 안 했으면.
1: 제가 처음에 이 꿈을 어렸을 때 선택한 이유가 쉽게 빨리 돈을 번다고 생각했어요.
0: 네,
1: 어린애 초등학교 1학년 때. 아, 그래서 내가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뱉었으니까, 서원을 드렸으니까, 제가 저희 아빠같이 개척하시면서 좀 어려우신 목사님들 7개의 교회를, 그 성경에 완전한 숫자가 있죠. 7일을 저희 언니랑 저랑 또 정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뭐 크게 아니더라도 꼭 그거를 하자. 그래서 그 비전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제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자로 사용해 달라고 계속 네네. 기도를 하고 있어요.
0: 네, 꼭 그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1: 네.
0: 지금 뭐 이 트롯계에 목사님 딸 조정민 가수라고 있잖아요. 조정민 알죠?
1: 정민 언니 알아요.
0: 네, 정민이도 목사님 딸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고. 네. 제가 지금 계속 보내고 있어요. 새롭게 해서 나오라고.
1: 오늘 나오면 좋을 텐데.
0: 조만간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또 우리 허찬미 자매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 자녀들이 우리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응원해 주시고 노래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현일 자매, 아이돌 선배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2: 제가 선배가 아니에요.
0: 아니요? 네. 아, 비슷한가?
2: 네. 네. 저는 그 시편 말씀 생각났는데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말씀 있어요.
1: 네.
2: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겪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고, 너무 우여곡절이 너무 남들에 비해서 너무 많으셨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 하나님께 허락하신 게 이렇게 담대한 트로트 가수로서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고 세상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신앙 가지고 담대하게, 진짜 담력 가지고 크게 쓰임 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준비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아,
2: 그래서 아까 그 가지신 꿈도 너무나 귀한 꿈이고.
3: 근데 찬미 자매는 이름 자체도 그렇고 삶 자체가 그냥 찬미 찬양이잖아요.
1: 네네.
3: 그래서 아마 더 많이 공격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0: 네.
3: 그런데 이미 이 삶을 통해서도 악한 마귀는 우리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그 승리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이제 지금 필드에서 활동할 때도 내가 트로트를 부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그 위로와 사랑이 전해지더라고요.
1: 네.
3: 네, 그렇게 앞으로도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제가 작곡가로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1: 네.
0: 트롯은 그 메인 소스가 뭔지 아세요?
1: 메인 소스?
0: 한이에요, 한.
1: 아, 그쵸, 그쵸.
0: 이 한이 들어있지 않으면 트롯은 잘할 수가 없어요.
1: 맞아요.
0: 그걸 흑인 음악에서는 소울이라고 그래요.
1: 그렇죠. 네.
0: 별거 아닌 건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트롯 프로그램의 참가자들 보면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다 있잖아요.
1: 네.
0: 홀어머니 밑에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시고, 부모 없이 자라서 정말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참가자들이 많아요.
1: 네.
0: 그들이 그 한이 노래로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만약에 그 앞에 과정이 없었다면 그 소스가 맞아요. 생길 수가 없어요.
1: 그쵸.
0: 그런데 드디어 찬미라는 아티스트에게는 그 소스가 내가 겪었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 거예요.
1: 맞아요.

0: 많이 주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대신에 내가 채울 수 없었던 그 한이라는 소스를 내가 받은 상처를 통해서 생긴 거거든요. 전 찬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노래를 부를 때도 내가 살아온 하나님과의 모든 간증이 그 찬양에 섞이지 않으면 마음을 울릴 수가 없어요. 근데 비로소 내가 겪었던 하나님과의 많은 간증거리를 통해서 그 한과 울분과 그 상처와 또 치유와 이 모든 것들이 찬양이 더해질 때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노래를 할 수 있거든요.
1: 네.
0: 우리 허참이 자매는 이제 비로소 굉장히 아픈 시간이었지만 면역력을 키우셨고 어떻게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지 또 이겨낼 수 있는지 또 죽음과의 사투와 또 마귀의 유혹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경험하셨던 그 많은 것들을 소스처럼 만들어서 노래에 싣고 찬양도 노래도 불러주시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대중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1: 네,
0: 그래서
1: 감사합니다.
0: 더 힘있는 찬양 불러주시고 하나님 찬양하는 성도로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C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1: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5: 2006년에 이디오 크러쉬라는 영화가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설정이 독특합니다. 1년짜리 냉동인간 실험에 참여했던 고문관 병사가 실험에 문제가 생기면서 500년 뒤 2506년에 깨어납니다. 깨어보니 인류가 점점 퇴보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모두 바보들이 되어 있다는 설정입니다. 영화에서와 이유는 좀 다르지만 인류의 지능이 점점 퇴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미래 인류를 그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두뇌만 사용해서 머리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 반대입니다. AI를 의지하다 보니 점점 머리를 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디지털 치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을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다 보니 점점 기억 능력이나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들 대부분이 디지털 치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당장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아도 전화번호 외우고 있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스마트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이 인터넷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음악 시험 전에 슈베르트의 송어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작곡가의 이름과 곡의 제목이 똑같은 자음으로 시작을 한다고 열심히 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주관식으로 나왔는데 베토벤의 붕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시험에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점수 좀 깎이고 말지만 우리의 삶에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큰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적진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시험을 잘 보려면 공부를 해야 하듯이 신앙인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0: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는 영적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하여 길갈에서 12돌 기념비를 세웁니다. 길갈에 세워진 이 순종의 기념비는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 자체로 표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적으로 요단강이 마를 때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서 있던 그곳에서 가져온 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념비를 세우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분명하게 가르쳐 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요 승리의 길임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각자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0: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미국의 다니엘 휘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남북전쟁에 참여했으며 전쟁 중에 큰 부상을 입어서 오른팔을 절단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는 포로 수용소에 있는 병원에서 성경을 읽으며 극적인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는 전후 100편에 넘는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자신이 왜 구원을 받았는지 왜 이 믿음을 얻게 되었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만은 확신한다는 담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찬송과 가사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모를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셨지만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십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질문을 직접 제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은 왜 야곱을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 이 선택에 대하여 성경은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야곱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선한 것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기 전에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야곱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요소가 많지 않았습니다. 에서에게서처럼 야곱에게서도 하나님의 미움을 살 만한 요소가 오히려 더욱 많았습니다. 어쩌면 에서보다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를 보십시오. 그는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넘겨받았습니다. 형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 몹시 배고프고 기진하였을 때 형의 위기 상황과 절박함을 이용하여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지자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간 일하며 건강한 양과 염소는 모두 그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 나타나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이끌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전부 내가입니다. 하나님 문장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라고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네가 이 정도는 되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깬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하나님과 흥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시오면 하나님은 조건 없이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조건을 붙여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변화를 거듭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그에게 믿음이 들어차 있습니다. 그는 죽기 전 기도했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베델과 밧다나람과 얍복 강가를 거치며 그는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온 줄 알았으나 돌아보니 그의 전 인생은 신실하게 그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고백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은 형 에서의 추격과 삼촌 라반의 속임수 등 수많은 위기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건져내신 참 구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신약성경은 야곱의 일생 중 가장 빛나는 믿음의 순간을 그가 늙고 오히려 쇠약해진 몸으로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후손을 축복하는 그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 안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믿음의 사랑으로 바꾸었습니다. 가을 들녘에 추수하는 농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곡식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곡식을 거두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한 톨의 쌀이 여물기 위하여 밤과 낮에 교차가 있었고 맑은 공기의 순환이 있었고 빛과 바람의 조화가 있었고 흙과 물의 혼합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있어 오늘 비로소 곡식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 과정도 똑같습니다. 제 발로 걸어 나온 것 같으나 자신은 오랜 시간 걸쳐서 이끌려 나온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들이 내게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진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서를 미워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이유를 묻는다면 답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셨는지는 같은 방식으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 이유가 없지만 상실은 우리 안에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묻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의 에서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경은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권은 여러분 단순히 첫째 아들의 권리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하고 팥죽 한 그릇과 교환을 하였습니다. 값은 파는 자가 매기는 법입니다. 자, 그 순간 에서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더 컸습니다. 한순간 쾌락을 위하여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팔아넘겼습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얘는 모두에게 임하나 응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에서에게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가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장자권을 이루

말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 속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우주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말하는 사람들과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결국 너의 뜻대로 되었구나 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다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멸망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잃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날지어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이 자리 우리 모두에게 오늘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멸망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초래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바울을 보십시오.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동족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았고 돌을 맞았으며 죽음의 순간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동족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대신 죽어도 좋으니 저들만은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도 택함을 받았고 바울도 택함을 받았습니다. 소위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둘의 마음이 천양지차입니다. 유대인은 택함 받은 것을 교만히 여기고 이방인을 멸시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았고 저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성경은 은혜 받은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하여 그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도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저들을 다 없애고 너를 큰 민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주옵소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찌 이렇게 흡사합니까? 이 세 사람의 기도가 거의 유사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끊어져도

0: 그렇다고 했고 모세는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했으며 스데반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자신도 건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135년 전 1891년 어느 날 평양 큰 번화가에서 전도를 하던 마펫 선교사를 향하여 누군가 돌을 던졌습니다. 마펫 선교사가 훗날 직접 남긴 기록입니다. 이 기풍은 1891년 평양 거리에서 나에게 돌을 던지며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이 기풍은 청일 전쟁이 끝난 후 복음을 듣고 회개합니다. 마펫 선교사를 찾아서 지난날의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펫은 그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903년 마펫 선교사의 권유로 이기풍은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1907년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는 한국의 최초 7명의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으며 한국 교회가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주에서 선교 사역을 펼쳤습니다. 자, 돌을 던진 손이 복음을 든 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바뀌기까지 돌에 맞으면서 기도하던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도무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을 비웃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 안 되지. 저런 사람까지 천국에 있으면 곤란하지. 그 순간 우리는 바울 쪽이 아니라 유대인 편 쪽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받아들여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유대인과 같습니까? 바울과 같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찬양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을 것 같은 한 사람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을 떠올리시며 이 한 주 그를 위하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아시며 내가 주님을 거절하고 등을 돌렸을 때에도 나를 놓지 않으신 그 사랑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 주님 받은 은혜에 응답하며 살게 하소서 라고 이 한 주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의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촌 성결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캐나다 북부의 이누아트 원주민들은 이미 지나간 일, 즉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아요르나마, 즉 어쩔 수 없다 라고 말한다고 해요. 이것은 영화 라이온 킹에도 이런 뜻의 말이 나오죠.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고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할 때는 그 일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고요.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일 앞에서는 놓아 보낼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후회나 분노가 상황을 바꿔주지 못한다면 받아들이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겠죠. 바꿀 수 없는 어제는 조용히 내려놓고 주님이 열어주실 내일을 기쁨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하진의 오늘 하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지나간 일을 붙들고 아, 왜 그랬지?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열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루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중에 CCN 캠프가 여러분 곁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 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또 앞서 향기로운 나무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꿀잠 주무시라고 내일 일은 다 난 몰라요. 주님께 맡겨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 이런 고백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밤 10시 생방송 대박이라고 최토담님께서, 아니 생방송 그죠? 대박이죠? 밤 10시 18분 7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시간을 알려드리면 생방송 인증?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이렇게 시간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오랜만에 해보는 기쁨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침 방송이 또 오후에 다시 재방송되고 또 밤 12시에 다시 또 재방송돼 하루 세 번 방송되는 정말 훌륭한 너무 귀한 방송을 하지만 한편으로 아쉽게도 이게 시간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날씨 이야기를 좀 하기가 어렵고 그때그때 조금 약간의 그 바뀌는 그 묘한 분위기 있잖아요. 낮과 밤의 분위기가 다른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지금 그 어려운 일을 최정원 아나운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조이포유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또 제작 진행하는 많은 아나운서들이 또 있지요. 조금 전에 들으셨던 또 이명희 아나운서도 그렇고 송정원 아나운서를 비롯해서 최인영 목사님 들어와 들어와 크게 외쳐주시는데 조이포유 많은 DJ들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CCN 캠프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부하님도 생방송 인증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한이바람님, 아이고 눈이 시기님께서 좀 눈이 지금 아프신데 저도 좀 눈이 아플 것 같아요. 성령님 치료해 주셔서 깨끗하게 완치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 요셉과 다니엘님께서 CBS TV를 보시는군요. 잘하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오후 2시에 그 매일 2시에 하는 어떤가요 진행하는 송인찬 아나운서를 지금 많은 선배들이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이강민 아나운서가 1일 하루살이 DJ를 하고 오늘은 이지민 아나운서가 내일은 송정원 아나운서가 이렇게 선배들을 부려먹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살짝 들었는데 저는 TV 뉴스를 대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부장님께서 선배님 TV 뉴스를 해주세요 라고 하셔서 이 나이에도 TV 뉴스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TV 뉴스를 대타하고 있습니다. 보셨군요. 부끄럽습니다. 쑥스럽네요. 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얼굴 살 안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그렇지만 평소에는 또 우리 어여쁜 송인찬 아나운서의 잘생긴 얼굴로 CBS 교계 뉴스, TV 뉴스 보실 수 있으니까 밤 10시에 방송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저는 쑥스러우니까 얼른 신청곡으로 넘어갈게요. 조나단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남겨주셨는데 치유 앨범에서 함께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토닥토닥 해드리며 전해드린 최명자 주여 나의 병든 몸을 들어봤고요. 치유 앨범에서 전해드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하셨어요. 9057님께서요. 오랜 세월 혼자 지내오며 병원 주차 정산일을 3교대로 일하고 있는 친정 언니에게 CCN 캠프를 알려줬어요. 오늘 밤 근무여서 라디오로 청취 중일 텐데 은혜롭다고 너무 좋아하네요. 예람워십에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양도 신청해봅니다 하셨는데 우리 언니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언니분께서 직접 문자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유료 문자긴 한데요.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면 레스케미 화장품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9057님께서 대신 보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왕이면 제가 그 언니예요. 라고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레인보우 이제 가입하셔서 새싹으로 글 올리셔도 좋은데 그 비공개로 올리시는 방법도 한번 연습해 보시겠어요? 사연 쓰시고 아래쪽에 보면 비공개 선택하는 그 자그마한 버튼이 있어요. 톡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미연님께도 레스케미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힘든 일 있었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잘 견디며 지나간 것 같아요. 정말 힘든 날이었지만 기도와 찬송으로 시작하고 CCN 캠프로 마무리하는 하루 감사한 마음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는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셨어요. 김미연님 오늘 힘든 일 있었던 그런 하루지만 오히려 기도와 찬송으로 이겨내신 그 대단한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리며 대단한 용기상도 보내드릴게요. 바로 화장품 더 예뻐지시고 더 건강해지시라고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한 곡은 우리 그 이제 수험생 사연을 많이 우리 만나게 되잖아요. 수험생 사연 소개해 드릴 때마다 제가 이 곡을 종종 선곡하긴 하는데 그래서 또 준비했어요. 5681님께서 기도 제목 올해 고3 수험생 큰손녀 다음 달 수시 모집 응시한다고 하는데 원하는 대학 학과에 꼭 합격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유아 생일도 9월 3일이에요. 생일도 축하해 주세요. 신청곡도 남기셨는데 같이 들을게요. 정은의 너에게 이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곡은 이경환, 최소림, 양혜정, 조윤형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예람워십까지 함께 할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예라모십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또 이경환 최소림, 양혜정 조윤형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지 않으리 전해드렸고요. 정은의 너에게 들으니까 고 김상훈 목사님 생각이 나요. 이렇게 써주시는 분도 계시고, 수험생 사연에 바로 호두님께서도 우리 친척 동생도 다시 한번 수능을 준비하고 있어요. 또 한 번의 도전을 한 이쁜 동생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한 번 더 용기를 낸 동생의 꿈을 응원하고 꿈을 꾸는 동생이 있어 언제나 행복하다고 사랑해, 이런 귀한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선 그 힘을 정말 주님께서 그 손을 꼭 잡아주시기를 같이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찬양도 또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해도 농장님께서 폭염 속에서도 잘 자라는 들판의 초록뼈들이 이삭이 올라와 풍성한 가을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도 무더위가 위세를 부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이 없으시니 곧 아름다운 가을이 오겠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시며 써주신 곡이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지난번에 만나워십팀이 새 앨범 가지고 방문해 주셨잖아요. 그때 이 곡을 함께 했었는데 마침 보니까 지난번 음반 선물을 받으셔서 더 한 곡 한 곡 꼼꼼히 들으신 것 같아요. 만나워십 곡을 신청곡으로 남겨주셨어요. 우리 함께합니다. 만나워십 유은성입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만나월 12 운성의 음성으로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전해드렸고요. 젠 존슨의 주님의 선하심 굿니스 오브 갓을 일부 끝곡으로 전해드리는데요. 제롱이님께서 딸이 듣고 싶다고 기프티드 버전을 청하셨는데 오늘은 해외 CCM 원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우리 가족 야구 경기 보고 갑니다. 끝내기 말로 홈런 이어서 힐링하고 좋으시겠어요. 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되신 것 같습니다. 저는 2부에서 또 힐링 CCM으로 함께 할게요.

0: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기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교계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총연합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에게 국민을 위한 정치와 국민통합을 위해 정치권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교회협의회 박승열 총무는 오늘 신임 대표 취임 인사차 방문한 김민석 대표에게 우리 사회가 바르게 나아가고 평화에 대한 열망이 국정에 잘 반영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안심하고 미래를 꿈꾸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대표는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달라며 앞으로도 편하게 소통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 김정석 대표회장은 서민들의 삶이 어려운 시기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며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자살률이 줄고 출생률에서도 약간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건 교회의 노력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을 위해 필요한 지혜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최근 경남 거제 집중호우 피해 현장에서 이재민과 복구 인력, 자원봉사자를 위한 무료 급식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에는 지난 15일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산사태와 침수 등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구세군은 긴급구호 담당자와 경남 지역 관계자를 현장에 파견해 피해 상황과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식사 지원을 진행해 총 1,540식을 제공했습니다. 구세군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과 복구 현장에서 힘쓰는 분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전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재난 발생 시 현장의 필요를 신속히 파악해 긴급 구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진행되는 제37회 총회 감독선거의 유권자를 확정했습니다. 총 유권자 수는 17,552명으로 교역자가 8,838명, 평신도가 8,714명입니다. 다만 서울 남연회와 중부연회, 충북연회, 미주특별연회는 단독 출마로 이미 당선이 확정된 만큼 이들 연회를 제외하면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인원은 11,667명입니다. 투표는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회별 지정 장소에서 진행되며 해외 선거권자와 해외 선교사, 해외 교회 소속 선거권자, 연륙교가 없는 국내 도서지역의 선거권자의 경우 전자투표로 참여하게 됩니다. 다문화 지원 사업을 벌이는 글로벌 엘림재단이 오늘 18개 나라 32명의 유학생들에게 가을학기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 이사장 이용훈 목사는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각 국가 간 오랜 우정과 상호 이해를 확인하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다문화

0: 사회를 위한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장학금 전달 시기에는 페루와 케냐, 에콰도르, 스리랑카, 콩고 등 14개 나라 대사관 대표가 참석해 각국 유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글로벌 엘리임 재단은 지난 2022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후원으로 설립된 다문화 지원 재단입니다. 송주열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이삼열 밴드 박정아의 이유로 CCN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구름에 숨어있는 주님의 이유, 달의 움직임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이유. 오늘 하니바라님께서 장항선 타고 광천 군산 여행 끝내고 막차 타고 귀가하는데 휘영청 밝은 달이 까만 밤 차창 밖에서 나랑 숨바꼭질하네요. 이 짤막한 사연에 이 곡이 딱 떠올랐어요. 까만 밤 하늘 구름에 숨어있는 달의 움직임. 이삼열 밴드 박정아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죠. 이유 전해드렸고요. 책이고파님 생방을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황태규 아빠님도 토론토에서 또 손 흔들어 주셨어요. CCN캠프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비가일님 다음 주가 벌써 9월이라니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마하나임님과 신혜숙님의 신청곡 두 곡을 에이맨의 새 힘을 얻으리니 송정미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전해드렸습니다. 0687님께서요. 취업 후 첫 달 월급을 주님께 전부 드린 믿음의 아들이 1년 만에 회사를 퇴사할 처지가 되었어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아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시며 그날에를 신청곡으로 남겨주셔서 제이워십 진현선 그날에 찬양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날에라는 제목의 찬양곡이 여러 곡이 있어서 어떤 곡을 함께 할까 하다가 오늘은 제이워십 찬양으로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8019님께서 두통이 심해서 반차 내고 종일 누워있었는데 찬양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좀 안타까운 사연을 남기신 분이 또 계십니다. 1부에서도 살짝 그 눈과 관련해서 사연을 좀 소개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주연아의 병든 몸을 찬양 전해드렸는데 비공개로 글을 남기셨기 때문에 다 소개해드리진 않지만 깊이 같이 응원해드리며 그리고 그 좀 다양하게 여러 곳을 좀 검사를 위해서 다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 치료의 그 방법에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게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너무 절망 가운데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힘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주님 손 꼭 붙들고 잘 이겨내시길. 그리고 주변에 좀 가족분들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에게 한번 SOS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혜를 구하는 그런 나눔도 저는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꼭 힘내시기를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하하호호님께서는 오늘 딸 수아의 생일이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출석체크가 잘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급히 만나러 들어오셨다고 잘하셨습니다.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예수님 잘 믿는 좋은 크리스천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친구야 듣고 싶네요. 기프티드의 찬양 써주셨는데 마침 저희가 1부에서 기프티드 버전을 살짝 저희가 다른 곡으로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또 오늘은 기프티드를 들어야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찬양 준비했어요. 자, 제이워십 그날에 그리고 기프티드의 친구야에 이어서 장윤영 웰컴 스트레인저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웰컴 스트레인저 장윤영이었고요. 기프티드의 친구야 제이워십 진현선 보컬 그날에 함께 하셨어요. 아, 다 기도 제목 남기시면서 살짝 비공개로 쓰셔서 제가 이름 불러드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는 마음 있다는 거 시기님도 푸아님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 간절함을 우리뿐 아니라 주님께서 듣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준비한 곡은 우리의 이렇게 연약할 때 오히려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를 스티븐 님께서 신청하셔서 굉장히 큰 응원의 찬양이 될 것 같아요. 미니에 그리고 최지연이 함께하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이고요. 예소랑지기 님께서 좀 무리를 하셨나요? 허리가 뻐근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찬양 듣고 싶네요 하셨어요. 재롱이님께서는 아참 우리 가족 많이 많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겠노라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잘 전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미녜 최지연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김대환 조수진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김수지 아빠의 노래. 오늘 아버님들 사연에 왠지 또 울컥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자녀, 우리 모두 주님의 자녀로 우리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 손 꼭 붙들고 오늘 하루 마침표 잘 찍으시고, 내일은 또 물음표로 어떤 행복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곡은 조프 블럭의 Just Let Me Say,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신청곡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내일도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0: CBS 라디오.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0: 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문에 연재 소설이라는 게 있었죠. 라디오에는 성우들의 드라마가 있었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어제 그 얘기가 과연 오늘은 어떻게 펼쳐질까? 주인공들은 어떻게 됐을까? 신문을 펼치면 맨 먼저 그 페이지를 펴서 읽어보고요. 또 다 같이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던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얘기가 이어진다는 건 우리를 끈질기게 붙잡아두는 강한 이유였죠. 나의 오늘 하루도 그렇지 않을까요? 매일 반복되는 것 같아도 또 그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일들, 나를 설레게 또는 긴장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는 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오늘 얘기의 주인공이신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까? 오늘 오후에는 또 나에게 새로운 일이 어떤 것들이 펼쳐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길 원합니다. 루트워시 앨범에서 나의 하루를 맡기네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함께합니다. 은영님이 부지런히 오셨어요. 반갑고요. 오소량님. 화요일에 당양로, 말복도 처서도 다 지났으니까 분명 가을이어야 하는데 이 여름의 긴 꼬리. 그래도 우리 당양로에서 당황하지 말아요. 가을은 기어이 오고야 말 겁니다.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가을이 오리라는 거.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확신으로 오늘의 믿음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하호호님께서 시원해지는 찬양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글로리아 예수 찬양 선교단이 부르는 이 하루도라는 곡 이어져요.

0491번님 아시죠? 쉴 때는 충분하게 마음 편하게 불안해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쉬셔야 됩니다. 인내 신청하신 곡 축복의 사람 앨범에서 함께 들었어요. 이은주님 아유 어쩌다가요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셨대요. 다행히도 얼굴 조금 다치고 다리 조금 넘어졌어요. 아니 얼굴 조금 다치고 다리 조금 다치면 많이 다친 거 아닌가요? 조금 있어 보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시면 병원에 꼭 가시기 알았죠? 아이고 이 차만 위험한 게 아니라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이게 다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넘어져서 부딪혀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니스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다른 오늘을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파란 하늘님께서 오늘 목소리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감기 오래 갑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요한나님도 어제보단 나은 것 같은데 아직도 감기 기운이 있다고. 예, 코가 좀 맹맹하죠. 집에 있을 때는 아무리 땀을 흘려도 일단 에어컨, 선풍기 안 켜기 했더니 조금 몸이 나아지다가 이제 회사 오니까 아무래도 에어컨이 있으니까 다시 코가 좀 맹맹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걱정 안 하시게 빨리 낫겠습니다. 지니920님도 감사하고요. 행복한 요한나님의 신청곡 오라우리가 위러브 앨범에서 듣죠.

위러브의 곡을 두 곡 이어봤습니다. 오라우리가 그리고 날 살피시는 주 두 곡이었는데요. 항상 살피시고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멜리사님께서 신정산 둘레길에서 이렇게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셔서 함께 했습니다. 수연님 허리 협착증 수술합니다. 겁도 나고요.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주께서 이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시리라 믿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수술하시나요? 함께 기도할게요. 마야님 채팅 안 나타나도 늘 감사하게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요. 예. 오늘도 따뜻한 목소리 잘 들으면서 일합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더 크로스 앨범에서 같이 들을게요. 하루하루의 주의 선하심이.

하루하루의 주의 선하심이 당신에게 끊임없고 영원하기를, 주님의 날까지 당신 인격이 진실하여 허물없이 이르기를,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기를, 당신이 주님의 선대하심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 노랫말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축복송이지만 특별히 오늘 또 두 분에게 전하고 싶은 곡이기도 합니다. 먼저 천생연부님께서 작년 고난주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폐암수술하게 하시고 올해 추적검사 결과 이상 없는 아내 75번째 생일입니다. 축하하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가 우리 부부의 신앙 고백이 되길 기도하고 내 아내가 되어줘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라고 천생연부님께서 예, 아내분의 생일 축하사연 적으셨어요. 추적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이 기쁜 소식과 함께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행복하시고요. 주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삶, 또 내 안에 주님이 항상 계시는 그런 삶, 그래서 기쁨이 항상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길 또한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란다고 하시면서 신청하셨어요. 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웅재 목사의 목소리로 축하곡 전해드리고요. 애인이 김미라님께서 축하해 주세요. 8월 25일 오늘이 바로 우리 집의 영원한 공주 이 딸의 N번째 생일입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N번째라고 용산으로 영화 관람 왔고요. 오늘 하루도 당양로 찬양과 기도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은혜로 채워지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님의 N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매일매일 예뻐지고 주 안에서 아름다워지고 무엇보다 삶이 아름답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바라는 일 또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먼저 생일 축하곡 띄워드릴게요. 러빔 가득할 거야 그리고 한웅재 목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천생 연부님의 아내분 75번째 생신 축하하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한홍재 목사가 불렀고요. 애니 김미라님의 따님의 생일 축하하며 가득할 거야 러빔이 불렀습니다. 요셉과 다니엘님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김은혜님께서 정원님은 비트 있는 선곡도 굿인데 이거 좀 느낌을 살려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 정원님은 비트 있는 선곡도 굿인데 맞죠? 이 느낌이었죠. 감사합니다. 에스프레소님 감기 좀 어떠세요? 아, 이게 동병상련이라고 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 얘기 들으면 빨리 나으시길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들었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인데요. 함께 듣고 싶어요. 어노인팅 신청하셨어요. 송정미입니다.

마미님과 함께 시와 그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고요. 마하나임님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길 회복이 있길 바라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신청하신 박종호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1부 끝곡입니다.

0: S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제목이 진짜 길거든요. 천국보다 낯선 하루를 보내는 그대를 토닥여주는 노래가 여기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신청하려고 해도 정확한 제목을 적어서 신청하시기 어려울걸요. 이강훈, 민호기 그리고 김하은이 함께 부른 천국보다 낯선 하루를 보내는 그대를 토닥여주는 노래가 여기 있어요. 2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홍콩에 계시는 백합님, 아침에 정원님 목소리 들으니까 꿀맛이에요. 여행 3일째거든요. 여유 있는 시간이라 정원님 시간 함께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면서 와, 홍콩에서의 아침이라니 부럽습니다. 많이 보시고요. 많이 누리시고요. 또 주님 주신 또 다른 세계에서 그 행복을 만끽하고 많은 추억 쌓고 오세요. 0601번 쓰시는데요. 피아노 교실에서 요즘 연습하는 찬송입니다. 아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들려드릴 때 예, 이 곡 아직은 따듬따듬인데 언제쯤 능숙하게 칠까요? 힘내봅니다. 0601번님 곧 예, 곧 능숙하게 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하나하나 손가락에 담아드리는 찬양을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언젠가 연주하시는 것도 한번 들어보고도 싶고요. 빈센트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밤에만 듣다가 낮에 들으니까 더 좋네요 하셨어요. 가끔 시간 나실 때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7234번 쓰시는데 모든 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회복이 일어나는 오늘로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11일 된 아기 사진을 보내셨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7234번님 사진과 함께 축복의 얘기 감사하고요. 아기를 보니까 이 곡을 같이 듣고 싶어서 걸어놨습니다. 아가에게라는 곡이거든요. 김수지의 목소리로 같이 들을까요? 이 아가를 축복하며.

11일이라 너무 예쁘고 천사 같을 것 같아요. 허유미님, 진짜 그렇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와, 너무 예쁘다. 김수지 아가에게였고요. 안성진의 목소리로 DJ, 진 DJ, 예, 일하시는 나의 왕, 담대하라 태연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연님이 예쁜, 아바타라고 표현해야 되나? 저를 아주 예쁘게, 컴퓨터로 만들어주셨는데, 너무 예뻐서 제가 잘 저장을 해놨습니다. 감사하고요. 서미아님, 아니, 반가운 당향로를 이 시간에 청취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매해 4월에서 8월까지 공주에서 베리 수확 시기를 보내고요. 여수 본가로 귀가하고 여유롭게 또 쉼의 시간 가지면서 산책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시간이요. 서미아님, 저도 여유로운 시간에 미아님과 함께해서 너무 좋고요. 이제 종종 산책 시간에 동행할게요. 밝은 구슬님, 운동하러 나왔는데 보슬비가 잠깐 와서 공원에 나와 앉아있거든요. 비 그치기 기다렸다가 운동 다시 하려고 하는데 비가 금방 그칠지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있는 곳은 우르르쾅쾅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비가 오면 어쩌나 했는데 오전 되니까 개더라고요. 지금 계신 곳이 혹시 비가 오더라도 그렇게 잠깐 오고 그칠 비일 수 있는데 밝은 구슬님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오래 내리진 않겠죠. 써님삼이라는 아이디 쓰세요. 창 밖에서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창 밖에서? 창 밖에서 들으신다? 어디에 계신 거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이샬롬님, 주일은 못 듣는데요. 우리 가게에서 배경음악으로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주일은, 가게가 문을 닫으니까. 하지만 문이 열려있는 한, 예, 주일포유는 항상 흐른다. 감사해요. 코스모스님의 신청곡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아멘. 파도를 넘어 찐남매 워십이에요.

드디어 2학년 2학기가 시작됐어요. 4년 길지만 그래도 62세 나이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은혜요 또 기적입니다. 오늘도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듣고 싶어요 하신 추억님과 함께 오베드 앨범에서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함께 했고요. 어여쁜 자연님이 밀러의 찬송가 신청하셨어요. 날씨는 더워도 약간의 바람이 있어요. 예, 여름 사이에 가을이 조금씩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밀러의 찬송가입니다.

단톡방 걸으니까 땀이 비오듯 흐릅니다. 걷기 운동하면서 찬양 신청해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은영님과 같이 들었고요. 어여쁜 자녀님의 신청곡 밀러의 찬송가 나영환 오은이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조수아님이 제가 여러 상황들이 힘들어서 친정엄마한테 이런저런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갑자기 입에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양이 나오는 거 있죠. 이 찬양을 자주 불렀던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불평 없이 감사로 살아야 되는데 감사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입에 감사를 주셨네요.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잊지 마라 라는 그 찬양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고센마음님, 고센땅은 제법 초가을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예쁘죠? 초가을 느낌, 우리도 지금 기대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도 비가 온 다음에 좋은 건 하늘이 맑아요. 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일단 하늘은 가을 하늘. 곧 우리에게 부는 바람도 가을의 느낌이 예 우리라 믿고요. 마음의 합한자님이 저는 급하게 엄마와 볼 일이 있어서 친정으로 가는 길인데 정원님 풍기 아세요? 풍기? 친정이 풍기거든요. 알죠. 오랜만에 듣는 지역 이름이긴 한데 지리 시간이었나요? 그때 지역의 특산물 배우면서 풍기는 인견이 유명하다. 이렇게 외웠던 기억도 납니다. 어머니와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LAP님, 자전거 사고 정말이지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5월 중순쯤 남편이 동네길 걷다가 자전거가 와서 부딪혀서 넘어졌거든요. 자전거에 타고 있던 여자분과 남편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굴렀어요. 남편 왼팔과 다리에 피가 나서 왔더라고요. 작은 상처 아니겠나 싶어서 약 바르고 했는데 충격이 컸는지 아파서 병원에 여러 번 다녀오고요. 이제서야 나아지고 있습니다. 걷기 할 때도 주변을 살펴야겠구나 싶었어요. 우리 단양로 가족분들 늦더위도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하셨어요. 예. 자전거가 탄 사람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걷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나아지신다니 다행입니다. 주님의 숨님도 반갑고요. 홍삼명주님도 오랜만에 뵙네요. 시리방방님이 신청하신 나의 모든 행실을 지난 주일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 듣고 싶어요 하신 이 곡 최수진이 부릅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최소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노을가을님께서 남동생이신 박세환님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 한다고요. 동생 어렸을 때부터 제가 키워서요. 그 업어서 키운 동생 이거 옛날 얘기로만 알았는데 바로 노을가을님이 그러셨네요. 업어서 키운 내 동생 뭐랄까 감회가 새롭달까 뭔가 뿌듯하면서도 감동이 막 밀려올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결혼 축하드리면서 당양노가 드리는 노래 선물은 장종택이 부릅니다. 두 분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하시길, 인내하며 서로를 위하는 그런 사랑하시길 바라면서 박세아님의 결혼 축하고 함께 들었습니다. 최윤숙님, 예,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꾸준히 당양로를, 예, 따라오시고 또 애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죠? 기도 제목 나눕니다. 르호봇의 축복님께서 건강검진 후에 의심소견이 있어서 내일 정밀검사 한번 더 하고 9월 2일에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발 결과가 나쁘지 않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려요. 2주 동안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기다리고 또 결과가 어떨지 불안해하는 그 마음 있으시거든요. 위에서 평안을 주시길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결과가 잘 나오길, 내 몸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보살펴 보는 그런 기회가 되길, 무엇보다 결과가 안심하게 나와서, 안심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릴 수 있길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라일리 님이 다음 주에 새 학기 시작하려는데 개강 증후군이 있으시대요. 처음 맡은 과목 때문인지 이상하게 이번에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불안감, 가라앉는 기분 같은 거, 예, 그 기분이 빨리 사라지길, 오히려 기대감으로 회복되길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끝곡은 수아사랑 윤하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피아워십 나는 일어섭니다. 이 곡인데요. 수아사랑 윤하님 지난주 토요일이었나요? 생일이셨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입니다. 예배나 부흥집회 때 자주 불리는 이 찬송가 가사는 아일랜드 선교사업가인 퍼거슨 여사가 성령 체험을 한 후 쓴 것입니다. 퍼거슨 여사는 남편과 함께 선교단을 만들어 활동했으며 찬송 시집인 뷸라로부터 온 메아리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이 찬송의 성경적인 배경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으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랍니다. 성령의 속성을 쉽게 풀어쓴 이 찬송시에 마샬이 곡을 붙였고 제임스 커크가 찬송가로 편곡한 찬송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전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멍 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거 좋아하세요? 제주에는 패들보드 위에 가만히 누운 채로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는 멍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시바다 안성관 대표는 어느 날 바다 수영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났는데요.
1: 다리에 쥐가 나서 제가 패들보드에 누워서 모터보트가 저를 끌고 간 적이 있었는데 누워서 바라보는 그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고 손끝에 젖어드는 바다의 수온도 너무 좋았고 미세한 요동? 그런 것도 너무 좋아서
0: 멍해의 패들보드 위에는 커다란 남방 큰 돌고래 인형이 있는데요. 해녀들의 버려진 해녀복을 한땀한땀 바느질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1: 태어나서 이런 감정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내가 힘들 때 바다에 이렇게 떠있는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힐링을 하지만 멍해라는 행사를 마무리를 할 때 남방큰 돌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바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것이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까지 저는 다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0: 사랑한다면 구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환호성을 질러라. 보라, 너희 왕께서 너희에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선지자 스가랴의 말입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완전한 길 열어주셨습니다. 아, 자,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기뻐 뛰면서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26일 수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태어날 때 품었던 그 고요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려 나를 잃지 않게 하시고, 남의 삶을 부러워하며 나를 초라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나답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타자를 존중하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을 말하기 전에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외치기 전에 불의에 눈 감지 않으며, 평화를 기도하기 전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힘 있는 나라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힘 없는 나라도 평안하게 하시고, 가진 사람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존엄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누구도 억울함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을 허락하옵소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말이 아니라 삶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시작이 오늘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새 아침의 기도, 서울시 송파구 낮은 자리 교회 김은등 목사였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8월 26일 수요일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지은 그룹이 부르는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김수진의 찬양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한웅재가 부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71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71편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시니 나를 도우시고 건져주십시오. 나에게로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은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주시고 나를 잔인한 폭력배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주님,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나를 받아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었으나 주님만은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온종일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가 쇠약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헐뜯고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이 나를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그를 건져줄 사람이 없으니 쫓아가서 사로잡자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서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음해하는 자들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행적을 종일 알리렵니다. 주님, 내가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렵니다. 주님께서 홀로 보여주신 주님의 의로우신 행적을 널리 알리렵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이 저 하늘 높은 곳까지 미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 어느 누구를 주님과 견주어 보겠습니까?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검은 고를 타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 내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노래를 불러 올리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입술은 흥겨운 노래로 가득 차고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나의 영혼이 흥겨워할 것입니다. 내 혀도 온종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말할 것입니다. 나를 음해하려던 자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낭독 시편 71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크룩스의 찬양입니다. 회복시키소서 클래식 과이어가 부릅니다. 이어서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브라운 월십이 부릅니다.

0: 새 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1: 하나님께 살아가신 새날 새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9절 본문으로 나를 사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글프고도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착각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 같고 뭐든지 계획대로 다 해낼 것 같은 자신감 넘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망망대의 중심으로 돌아가 거친 파도를 맞고 치명적 실수와 책망, 끊임없이 남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경쟁 사회 속에서 찬란했던 내 자신감은 이내 곤두박질 칩니다. 아, 내가 참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깊은 좌절와 혐오의 늪에 빠져듭니다. 이처럼 인생은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던 교만의 시기부터 스스로를 먼지 취급하는 시기까지 나의 자존감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끝없이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물론 이런 낮은 자존감의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나 내가 참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쪽으로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깨지고 망가진 채 바라보는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하는 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심리학에서 우리에게 주는 좋은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처럼 요동치는 낮은 자존감 대신 자기 자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크리스틴 네프 교수가 제안한 자기 자비란 내가 실패했을 때 스스로 가혹하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마치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위로하듯이 나에게 자비, 즉 따뜻함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 고통을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실패와 고통은 나만 겪는 특별한 저주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겪는 당연한 삶의 일부야라고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나를 비난해온 생각의 습관, 어쩌면 뇌에 새겨진 생각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치열한 훈련이 요구됩니다. 크리스틴 네프 교수의 제안이 유익하긴 하나 더 깊이 생각할 것은 낮은 자존감은 단순히 심리적 습관만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진짜 내가 나를 존귀 여기지 못하는 낮은 자존감의 더 근본적인 뿌리는 사실 인간 내면의 죄성입니다. 물론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깊이 단절되고 소외된 인간은 훨씬 더 강력한 죄성 때문에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양심과 도덕보다는 여전히 이기심, 위선, 정욕, 교만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내 안 밑바닥에 흐르는 죄성과 자기 중심적 삶을 뻔히 보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사랑스러워 라고 자기 체면을 걸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창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센 척하며 자기를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곪아들어갑니다. 내 안에는 결코 나를 사랑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철저한 절망, 이것이 바로 성경이 진단하는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언제 어떻게 나 자신을 참으로 귀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때론 밖에서 찾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감격할 때 비로소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0: 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참 사랑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로 얼룩져서 내 스스로도 사랑할 수 없던 형편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자기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세상이 매기는 연봉이나 학벌, 우리의 도덕성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거대한 사랑 안에서 내 초라한 존재를 재해석하게 됩니다. 성경과 교회사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나만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교만을 떨다가 어린 여종 앞에서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했습니다. 내가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비겁한 놈이구나. 그는 철저한 자기 비하와 실패감에 빠져 디베랴 바닷가로 도망쳐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정죄하고 징계하신 대신 밤새 춥고 배고팠을 배신자를 위해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 먹이십니다. 그리곤 책망 대신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그 변함없는 아가페 사랑이 그의 수치심을 덮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늪에서 빠져나와 위대한 사도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우울증이나 자기 비하가 아니었습니다. 내 죄가 이토록 흉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깨달은 자만이 터뜨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위대한 자존감의 고백이었습니다. 성 어거스틴 역시 쾌락과 교만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수십 년 만에 회심한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 안에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내 영혼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내게는 결코 평안이 없었나이다. 19절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기에,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을 공급받아서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 같은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를 감히 내가 함부로 미워하고 포기할 수 없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죄성을 직면하고 철저히 절망하는 시간, 그리고 나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내 이성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그 사랑의 바다에 깊이 잠길 때,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내면에 가득할 때 모든 두려움과 자기 비하를 영원히 내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 새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 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 옹기장의 찬양, 찬송가 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챔버 코랄의 찬송가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들으면서 8월 26일 수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KBS
1: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총연합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에게 국민을 위한 정치와 국민통합을 위해 정치권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교회협의회 박승열 총무는 어제 신임 대표 취임 인사차 방문한 김민석 대표에게 우리 사회가 바르게 나아가고 평화에 대한 열망이 국정에 잘 반영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안심하고 미래를 꿈꾸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대표는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달라며 앞으로도 편하게 소통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 김정석 대표회장은 서민들의 삶이 어려운 시기,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며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자살률이 줄고 출생률에서도 약간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건 교회의 노력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을 위해 필요한 지혜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최근 경남 거제 집중호우 피해 현장에서 이재민과 복구인력,

0: 자원봉사자를 위한 무료 급식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은 긴급구호 담당자와 경남 지역 관계자를 현장에 파견해 피해 상황과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식사 지원을 진행해 총 1,540식을 제공했습니다. 구세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난 발생 시 현장의 필요를 신속히 파악해 긴급 구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진행되는 제37회 총회 감독선거의 유권자를 확정했습니다. 총 유권자 수는 17,552명으로 교육자가 8,838명, 평신도가 8,714명입니다. 투표는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회별 지정 장소에서 진행되며 해외 선거권자와 해외 선교사, 해외 교회 소속 선거권자, 연륙교가 없는 국내 도서지역의 선거권자의 경우 전자투표로 참여하게 됩니다. 다문화 지원 사업을 벌이는 글로벌 엘림재단이 어제 18개 나라 32명의 유학생들에게 가을학기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 이사장 이용훈 목사는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다문화 사회를 위한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교계뉴스 송주열이었습니다.
1: CBS

0: CBS 라디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새 은혜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1: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여야만 삶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발걸음을 그곳으로 향하는 것을 믿음의 발걸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보는 것처럼 믿고 행하는 거죠. 최근에 어느 도시에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날에 완전한 개기일식을 보지 못했지만 한 도시에 온전한 개기일식이 있었다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그것을 보기 위하여 그 먼 땅까지 갔다네요. 근데 개기일식이 뭔가 우리 예전에 과학 시간에 배웠지만 잘 몰라서 그냥 대략 알아서 찾아봤죠. 근데 이 개자가 모두 혹은 다 개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릴 때 상 받은 것 중에 개근상 받으셨습니까? 그게 다 출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근상 그러잖아요. 그게 다 개자예요.

개기일식인데 기자는 이미 기자입니다. 기왕에 이렇게 된 바에야 기자가 이미 기자입니다. 기왕에 됐다는 얘기는 이미 되었다. 그래서 다 할 기자라고도 읽습니다. 그러니까 다 했다 그런 거죠. 일식은 뭐냐면 날 일자를 쓰고 식자는 좀 먹을 식자입니다. 그래서 부식했다 혹은 침식했다, 뭐를 잠식했다, 그때 그 식자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자면 날 혹은 태양이 다 좀 먹어 없어져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이 보이잖아요. 근데 눈이 부셔서 잘 못 보지만 아무튼 이렇게 태양이 보이는데 그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는 달이 정중앙에 딱 차지하면 태양이 가려집니다. 완전히 가려집니다. 다 가려집니다. 다 잠식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개기일식이라 그런다. 부분적으로 그러면 부분일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태양과 달, 지구 요래서 딱 가려지면 태양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깜깜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태양을 가렸으니까요. 그러면 서로 태양도 돌고 달도 돌고 그러잖아요. 돌다가 이게 딱 맞아서 똑같이 이렇게 되면 다 가려져서 깜깜해진다는 거죠. 이번 8월 12일 날 개기일식이 일어난 그 도시에 104초 동안 깜깜해졌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깜깜해지면 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낮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태양이 비춰서 낮인데요, 달이 딱 가리는 바람에 뭐요? 깜깜해진 겁니다. 곳이 이렇게 비껴가면 다시 밝아지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깜깜하면 무조건 밤입니까? 아닙니다. 낮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깜깜하면 어두움이라 말합니다. 깜깜하면 밤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깜깜하지만 그것은 낮일 수 있다는 것, 과학도 알려주지만 믿음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깜깜한 어둠인데 그럼에도 이것이 낮일 수 있다, 밝음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과학자들은요, 이 개기일식이 참 중요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밝잖아요. 밝아서 너무 밝으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잘 안 보인답니다. 그렇죠? 왜? 눈이 밝아 부시면 뭐요?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근데 그때 딱 가려져서 깜깜해지면 그 주변에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는, 천문학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아인슈타인은요, 이 태양의 질량과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주변을 지나가는 것들은 휘어진답니다. 이렇게 연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개기일식 때 깜깜해지고 나서 그 주변에 깜깜함 때문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맞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발견이었다 그럽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과학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은 어둠이라고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절망이라고 절망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안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보는 것처럼 행하는 거라고요. 오늘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기 위하여 너 가야지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입도 뻣뻣하고요, 혀도 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내지 마시고 다른 사람 좀 보내시죠. 그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뭔 소리야, 너 갈 수 있어. 누가 입을 만들었

하는데 입을 만들었다면 말할 수 있게 하지 않겠어? 귀를 만드셨는데 들을 수 있게 하지 않겠어? 그게 내가 한 일이야. 그러니까 너 가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읽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한 가지 들여다보게 됐어요. 저와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세 번째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죠?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고 할 때 너를 따르지 않거나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물으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줘 그러면서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기적을 믿지 않거든 두 번째 기적 보여주면 믿게 될 거야. 그런데도 믿지 않으면 내가 세 번째 기적을 보여줄 텐데 그게 나일 강물에서 떠온 물이 피가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무슨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읽는데 번뜩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끊임없는 능력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능력. 이 능력을 보여줬는데 안 믿는다? 저 능력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저 능력도 안 믿는다? 그러면 또 다른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능력이 안 된다면 또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이게 제가 느낀 하나님입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출애굽의 열 가지 재앙은 재앙의 얘기가 아니라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애굽 사람을 치기 위하여,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야기가 열 가지 재앙이지 재앙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지 재앙을 통하여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한 가지가 안 되면 두 가지, 두 가지가 안 되면 세 가지, 세 가지가 안 되면 다섯 가지, 다섯 가지가 안 되면 여덟 가지, 여덟 가지가 안 되면 아홉 가지, 그 어둠까지도 해결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마지막 열 가지 장자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능력을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능력. 성경은 사실 모두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주 언급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함성을 지른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어찌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깨트리며 소리 지른다고 미디안 군대가 무너져요? 여러분 어떻게 요단강 물에 몇 번 몸 담그고 났더니 나병이, 이제껏 낫지 않았던 나병이 낫나요? 어떻게 나뭇가지 몇 개만 떨어뜨리면 가라앉은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나요? 어떻게 기름병 붓기 시작하면 그릇이 모자라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그런 일이 되나요? 어떻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눈이 멀게 됨으로 인하여 적진인 사마리아 성으로 그냥 들어오게 되냐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끊임없는 능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보내는 거야 가 그러시거든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능력을 계속 보여주실 수 있고 그 능력을 지난주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절망의 희생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만 보거든요. 자기 능력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만나면 이거 안 돼! 절망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력이 무한하신 그분 바라보고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팡이를 뱀이 되기도 하십니다. 그 뱀이 된 지팡이를 다시 딱딱한 나무 지팡이로 되돌리실 수 있습니다. 강물을 떠왔는데 핏물이 되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함성만 지르면 성이 무너집니다. 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들여다봅니다. 맞습니다. 모든 철학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더욱더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여러분, 성경이요, 그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한다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창세기 1장 1절은 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창조라는 단어는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엇이 생겨나는 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입니다. 사람들은 없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없으니 당연히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데서 내가 만드는 거야. 그게 창조야. 입을 만들고 단지 단순히 정자와 난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입을 만들고 귀를 만들고 우리의 눈을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이게 이걸 믿으라고, 이런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야 너 가 괜찮아 내가 모든 것 창조했으니 너 갈 수 있어. 네가 말 못한다니 내가 내 입을 가르쳐서 잘 말하게 해줄게. 그거예요. 신앙생활 대충하지 마셔요. 이 하나님 진짜 믿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내려 주실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능력이 끊임이 없어서 이 끊임없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걱정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입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눈도 만들었으니까 말도 잘할 수 있게 해줄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관원들에게 붙잡혀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 그 사람들에게 잡혀갈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누가복음 12장 12절에는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너희에게 그 순간에 가르쳐줄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너무 걱정하지 말자. 우리 지금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떻게 말하면 될까? 모르는 거예요. 일이 닥치면 무슨 말을 해도 오해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게 하나님께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야 너 미디안으로부터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너 백성을 건져내봐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요 가장 미약한 집안 가문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런 담대한 말씀을 심어줘요. 사사기 6장 16절이에요. 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0만 대군이 넘는 미디안 백성들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야 너 저 사람들 한 사람 치듯 다 칠 수 있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게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너무 걱정 말아요. 자식 때문에 너무 걱정 말아요.

하나님께서 무한 권세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이루어져요. 이걸 믿는 거거든요. 믿는 거. 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을 거예요.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가슴에 심어봐요. 누구 말대로 가슴에 한번 새겨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서 언제인가 도저히 절망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수 있을 거예요. 41장 10절 여러분과 함께 읽어봅니다. 잘하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12절 11절이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하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벌레에 불과한, 사실은 아무 능력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내 나름대로 잘한다고 해봤는데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요 밟고 지나가면 죽어버리고 마는 벌레 같은 존재 아닌가요? 휴지로 몇 번 꽉 찌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우리들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입도 지었고 귀도 지었고 그리고 눈도 지었잖아. 그게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 아니야? 라고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진짜 하나님이 그러신, 그걸 붙잡고 우린 가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4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은 적들이에요, 적들. 적이라는 것은 뭐 사람도 적일 수 있고 하여간 환경도 적일 수 있고 뭐 안 되는 상황도 적일 수 있고 딱 모든 거 그렇잖아요. 그 적들을 까부른 즉, 막 까부른단 말이죠.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대. 나는 여러분 하잖아요. 여러분이 까불어 보셨어요? 저는 까불어 봤거든요. 이렇게 까불어 봤어. 까불면 뭐가 날려요? 바람이 날려. 내가 이걸 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거 위로만 왔다 갔다 하면요 바람이 샥 불어가지고 죽정이들은 다 날려버려. 그거요, 여러분. 내가 까부른다고요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까부르면 뭐요?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없애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하나님 아는 것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 좀 똑똑해서 잘 알아듣고 그런 게 아니야. 진짜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한 능력으로 나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험한 풍랑조차 내 삶 속에서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막 믿으면,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한 글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무언가를 이루려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맞죠? 뭐 그럼요. 무언가를 이루려면 열심히 노력해야죠. 근데 그 책에서 열심이라는 단어와 노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국어사전에 의하면 부사인 열심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두 번째, 노력.

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이렇게 돼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다하여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대량 믿지 말라고요. 진짜 내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도 정성과 마음과 생각을 다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를 이룬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는 이 일에 진짜 정성과 영혼과 고백을 다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려버리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죠. 저는 그런 복 우리 성도들과 제가, 우리 교회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것들 참 많죠. 저도 알아요. 그거 모르는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성을 쏟으면 그렇게 된다, 그런 은혜 꼭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 권세 능력 무한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대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였습니다.
1: CBS
2: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4: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 자리한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 순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알고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됩니다. 그 뜻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자기 목적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많은 기도문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던 방식과 다릅니다. 우리는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 안에는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고, 둘째, 자기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고, 셋째로 자기 영혼을 위한 기도하고, 넷째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본문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 속에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문의 뜻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능력 책에 제가 해석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기도와 능력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또 기도 훈련집은 예수님이 가르쳐 놓은 이 기도 순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사업을 위한 기도, 뭐 자녀를 위한 기도, 회개 기도, 이런 질병 치료를 위한 기도 등 예를 들어서 많이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집으로 기도하시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내 영혼이 살아나요.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응답이 많이 나타나요.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삶 속에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너희는 무슨 기도를 하든 첫째, 네 뜻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 삼아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시편에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아멘. 구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이 그 자녀니까 아버지, 사랑이 많은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고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주겠다. 친아버지처럼 너를 그렇게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성령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권세는 높은 위치죠. 옛날에 왕이 있고 왕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하들이 있어요. 신하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정승이잖아요. 정승. 그래서 삼정승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이 정승이 제일 높은데 정승이 권세가 높지만 왕의 자녀가 딱 왕자가 나타나면 왕자마마, 공주마마 이러잖아요. 꼼짝을 못하잖아요. 왜? 왕의 자녀가 권세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다고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 사는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든 그 수많은 종들이 구원받은 사람을 섬긴다고 성경에 기록해놨다고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받겠다고요? 아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면은 그걸 안 받을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됩니까? 될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겠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 영과 하나가 돼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아,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 믿음이 생겨요. 근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이 안 생겨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령 받으신 분은 아, 내가 저렇게 큰 구원을 받다니 하고 믿음이 딱 생겨서 믿어지는데, 그리고 아까 봤던 그런 영상이 다 믿어져요, 천국이. 성령 안 받으신 분은 안 믿어져요. 에이, 저거 다 사람이 만든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기 써놨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은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이름을 거룩히 받도록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말을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을 베드로가 또 받아가지고 베드로전서에 기록해놨어요. 기록되었을 때, 구약성경에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시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무엇에?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항상 의의를 행하고 선을 행해야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나는 거룩하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도 거룩하라. 행실로 거룩한 자가 되라. 말로만 돼서 아무 소용없다. 이 말씀이에요. 대선교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뜻이 계시는데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그럼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의의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악을 행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안 되는 거죠. 어기면 다 그게 악이 되니까. 그러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 음란은 뭐예요? 악이죠.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악을 행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고 있으면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악을 행하고 있다, 음란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자녀가 못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절대 안 하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냐? 디모데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면 네가 거룩해지는 거야. 어? 그 다음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계명을 다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행하게 해주세요. 악을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야 네가 거룩해지지. 또 회개 기도도 하고 잘못했으면. 그래야 거룩해지지. 네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대로도 안 살면 교회는 나간다? 무슨 소용이냐? 불신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님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도가 더럽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돼요. 제4계명에

예, 출애굽기 20장 7절 너희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인가? 어려워 이거. 근데 쉬워요.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런다는 게 무슨 뜻이야? 막 욕하는 건가? 하나님을 막 흉보는 건가?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욕하고 흉봐도. 그런데 사무엘상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한테 가르쳐요.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어? 사울왕이 뭘 망령되게 행하소?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이런 세상에서의 고달픈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네게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내 소원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죠. 우주에서는 하나님 뜻이요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져요. 지구에도 말씀한 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방해꾼이 하나 있는데 마귀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마귀가 못하게 다 중간에서 막아버리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게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만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뭘까? 죄질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재림이 올 때 세상에 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영벌받는 곳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려고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고 오시는데 심판하지 않고 더디 오시고 더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확대하면 십계명, 이걸 지켜라. 십계명은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을 안 주겠다고 그래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켜야 돼. 교회 나오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을 받으니까 당연히 구원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내 믿음을 뭘로 증명해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걸 딱 줄여갖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 계속 섬겨야 되는데, 이웃 부부간에도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부모는 또 자녀를 섬기고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이런 걸 다 해야 돼. 성도는 성도를 섬기고 다 해야 되는데 안 해.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똑같아야죠. 다 잘해야지.
그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 그런 엉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일 거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은 주님 오실 때 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당장 고치셔야 돼요. 오늘부터 즉시 고치셔야 돼요. 아, 나 고치자. 안 고치면 망하는 겁니다. 대성에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잖아요. 또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환경을 주든 감사하는 것. 가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또 부유하게도 감사하고, 높은 자리에 주어도 감사하고, 낮은 자리에 주어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질병을 주어도 감사하고, 오늘 죽어도 감사하고. 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사, 감사를 배워라. 그거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집도 없어요. 새들도 집도 없어요. 비 오면 비 다 맞아요. 폭풍 지나가면 그 바람 다 맞아요. 그래도 불만 불평을 안 해요. 감사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교회 나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감사로. 뭐든지 입에서 감사가 붙어 있어야 돼요. 아유, 이런 권한을 주신 것도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죠.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고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질병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내가 모르는 거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고난을 주신 이유를, 질병 주신 이유를 가르쳐 주면 거기서 또 배워요. 성장해요.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도 못 깨달아요. 성장하지도 않아요. 성질이 더 더러워져요. 더 악을 행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자기 뜻 하나도 안 내놓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고, 가정도 그냥 자기 뜻대로 막 폭군이 돼가지고 부인과 아내들을 막 그냥, 아니, 부인과 아내가 똑같은 거지. 네. 부인이나 자녀들을 갖다가 막 쥐잡듯이 막 잡고 말 안 들으면 쥐어패버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 내려놓고 이제 나를 바꿔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하나님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뜻을 이루는 기도가 있어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는 기도죠. 육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일용할 양식이죠. 제일 사람들에게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먹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고 써놨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할렐루야.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성령 안 받으면 이게 안 믿어져요. 성령 받으면 이게 믿어져요. 마귀가 시험해가지고 싹 없앴어요. 재산은 없애고, 열자녀 싹 없애고, 부인도 도망가 버리고, 온몸에 악창이 들었는데 의사들도 전혀 고칠 수가 없어요.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야. 그때 뭘 깨달았겠어요? 내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과거에 누렸던 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린 거예요. 그때 그걸 잘 몰랐지. 죽을 환경에 빠지니까 그때서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욥이 욥기에 읽어보면 나는 벌레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벌레 같은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요. 하나님, 제가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육체의 고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깨달아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합격!
믿음 테스트에서 합격하니까

다시 두 배의 복을 주었다고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 그 외에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또 남편의 사업을 또 자기 직장을 놓고 또 자기 여러 가지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것,

0: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너 죄 사함 하나님께 더 받지 못하면 너 구원 못 받아. 이건 성경 전편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 죄 사함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 첫째,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돼. 둘째,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세 번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너 죄 사함 받는 거야. 그냥 입만 나불나불 된다고 죄 사함 받는 게 아니야. 반드시 남의 죄를 용서해 줘야 돼. 용서도, 내가 남의 죄를 용서 안 해주고 내 죄만 용서해 달라고 하면 절대 하나님이 그런 회개 기도는 안 들으신다고 써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899-9185-6번입니다.

CBS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애청자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읽다 보면 마음이 멈추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날 밤 늦도록 수많은 병자를 고치느라 애를 쓰셨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고 밤이 깊어서야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은 조용히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잠시 후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말합니다. 주여,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참 익숙한 말이지요. 우리도 매일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 되풀이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연락해야 할 사람이 많아서, 밀린 일정이 많아서 오늘은 기도를 미루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바쁜 순간에도 기도를 가장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기도는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여름은 어떠했습니까? 휴가와 여행으로 일상이 바뀌면서 기도의 자리도 함께 흐트러지지는 않았습니까? 예배를 건너뛰고 말씀을 읽지 못하고 기도가 점점 짧아지고 형식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새벽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까?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출근 전 잠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의 하루는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그 조용한 자리를 회복해 보십시오.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0: CBS
1: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CBS 라디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맑은 하늘만 보고 집을 나섰다가도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좀 그랬죠. 우산을 준비하지 못하면 건물 입구나 몸을 피할 곳에 머물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립니다. 다행히 소나기는 잠시 지나가는 비. 뜨겁게 달아오른 길을 식힌 다음 미련 없이 가버리죠.

살다 보면 인생길 위에서도 예고 없이 쏟아지는 비처럼 갑작스러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 역시 소나기다. 오래 머물지 않고 곧 지나갈 거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 비가 그칠 때까지 서로의 작은 처마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Tell me the story of Jesus, 구원으로 인도하는 Oh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예, 만 입이 내게 있으면은 박운성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어제 이 시간에는 천둥번개에 거센 비 지나는 곳이 많았는데 오늘은 어제에 비하니 많이 고요한 아침이죠. 덥지만 편안한 아침입니다. 어휴, 쿠쿠크림님은 부지런히 움직이셨네요. 문화센터 신청하느라 6시가 안 돼 나와 신청.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항상 침대에 누워 미나님 방송 들으면서 하루 시작하는데 오늘은 공원 쪽을 거닐면서 들으니까 더 반갑게 느껴지네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등록 성공하신 거죠? 어떤 수업일까 궁금해요. 물론 요새는 온라인 수업으로 접수가 이루어지지만 인기가 많은 등록 경쟁이 치열한 수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와서 등록하게 하는 경우도 많고 온라인 접수에 어려운 분들도 계시니까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접수를 좀 남겨두기도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받습니다. 인터넷 라디오죠.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오세요.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릴리 오브 더 밸리, 주는 저산 밑에 백합.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in the sweet by and by,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김숙희님은 새벽 예배 마치고 걸어오면서 불렀던 찬송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이었는데 오늘 방송의 첫 곡으로 나왔네요. 그럼 내 주를 가까이를 신청합니다. 예, 우리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는 이제 평소에 많이 부르고 듣는 곡들 위주로 선곡하니까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가셨을 때 그리고 새벽 예배 가셨을 때 불렀던 찬송들이 많이 나옵니다.

김숙희님 말고 오늘 새벽 예배 다녀오셨던 분들 성도님들과 어떤 곡 함께 합창하셨나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앤 머레이 목소리로 Nearer My God 내 주를 가까이 함께하죠.

faint and weary. Help me, I pray. Power, all power.

눈 일상 속 말을 줄이고 내면을 가다듬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고요한 평안과 채움이 차오릅니다. 누군가와 더불어 사는 기쁨도 크지만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고독함 속에서 차오르는 은혜란 더욱 깊습니다.

고독함, 즉 홀로 있다는 건 심리적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외로움은 곁에 사람이 있어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찾아오지만 홀로 있는 고독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성찰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쁜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그 순간 비로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분 앞에서 부풀려진 자아는 사라지고 세상의 기대에 맞춰 사느라 무너졌던 참된 정체성과 소명이 회복되죠. 홀로 마주함이란 남의 삶을 탐내는 어리석음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소란한 세상 속에서 필요한 건 외로움을 피하는 기술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마주하는 견고한 고독입니다. 영혼을 정비하는 홀로 있음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새벽 예배 다녀오신 분들 오늘 어떤 곡 부르셨나요? 저의 질문에 마라나타님 오늘 새벽 기도의 찬송은 내 주의 보혈은이었습니다. I hear thy welcome voice. 먼저 흐른 곡이죠.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Glorious Things of the Earth Spoken, 시온성과 같은 교회, 어여쁜 자여님 오늘 아침 부르신 곡. 네, 어여쁜 자여님 덕에 저도 이 노래 오랜만에 들었네요. 힐4C5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은 친구의 소개로 처음 이 프로그램을 접하며 애청자가 됐어요. 참여는 처음입니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듣게 돼 감사합니다. 오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노을님은 동네 한 바퀴 슬로우 러닝 30분 하고 나니까 땀은 나는데 시원하네요. 언덕 위에 새하얀 백합화가 너무 예뻤습니다. 땀은 나는데 시원하다. 우리가 왜 매운탕을 한 입 맛보면서 아 얼큰하고 시원하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뜨거운 온천탕에 몸을 담그면서 아유 시원하다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까요? 건강하고 건전한 아침의 시작이네요. 노을님의 신청곡입니다. Sunshine in my soul.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0: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휴대전화 뒷자리 1543. 오늘

1543님의 귀가 쫑긋 하겠죠? 이 곡 꼭 좀 들려달라 하셨어요. 보니엠 리버스 오브 바빌론 1부 마치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

0: 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 깃을 거의 수직으로 치켜듭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굴뚝새는 빽빽한 관목과 어두운 숲속처럼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노래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동료에게 알리기 어려운 것이죠. 이때 꼬리를 높이 치켜들면 노래와 함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손짓이나 표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굴뚝새도 노래와 꼬리깃을 함께 사용해 서로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박성태의 뉴스 쇼.
8: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 쇼 박성태입니다. 장민환 씨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 역량 그리고 수사 권한 확대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개혁 기구 구성을 국무회의에 주문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찰 개혁 방안 잠시 후 뉴스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해 봅니다. 네, 정부가 현재 육해공 사관학교를 4년제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죠. 정부는 미래전을 대비하고 합동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는데요. 반면에 각 군의 전문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 공청회를 여는데요. 저희 뉴스쇼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는 찬반 패널 인터뷰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양쪽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시고 어떤 방향이 우리 국방에 도움이 될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6일 수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하은기 더불어민주당 전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오늘까지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세요.
5: 오늘까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그 주제를 다루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히는 오늘 오전까지죠.
7: 아, 정확하게는 그렇지는 않고요. 아, 예. 이제 당대표와 임기를 똑같이 하는 건 아닌데, 저도 이제 곧 거취를 밝혀야 되겠고, 차기 이제 지도부 당대표가 이제 설 때까지는 예. 제 직을 다 하다가 예. 새로운 신임 지도부가 꾸려지면
5: 예.
7: 그때 이제 저희
5: 제가 알겠습니다.

0: 아니 여기 사무총장인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소개 좀 길었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예, 예. 저희가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아 그냥 먼저 지금 말 나온 김에 네. 할까요?
1: 네.
0: 일단 어떻게 된 겁니까? 이준석 당대표는 오늘 오전에 사퇴 기자회견을 열죠.
1: 네. 오늘 9시에 기자회견 하기로 했고요.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의 기자회견인지는 어제 밝히지 않았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단독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알게 되신 것 같고
0: 예.
1: 그 사퇴 의사는 지난 일요일 저녁 때 먼저 밝혔고요. 네. 그리고 공개적으로 지도부 앞에서 밝힌 것은 월요일 최고위가 끝나고 비공개 최고위 때 지도부 이제 한테 사퇴하겠다라고 밝혔고 이제 그 이유는 뭐 기사 내용이 전부 다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0: 예.
1: 저희가 지방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성과 성의를 들였는데 결과가 좀 뼈 아프지 않았습니까? 한 석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도한 것들은 되게 많았고요.
0: 예.
1: 근데 그 패배가 굉장히 당 지도부에게 뼈 아팠고 또 그에 따라서 동력을 또 잃은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당 대표에게 크게 작용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당 쇄신안까지는 아닙니다만 당의 어떤 진로와 방향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긴 한데 그게 이제 갈등 정도는 아니고
0: 예.
1: 그걸 이제 수렴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다들 의혹이 없었던지라 당 대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사퇴하는 것으로
0: 예.
1: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특히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의 자작극. 테러 자작극 이 부분도 이제 여기에 대한 책임론 또 이걸 얘기하면서 내부 갈등이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1: 그러니까 정의한 사태 때문에 갈등이 있지는 않고요. 예, 이게 뭐 우리의 책임이냐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0: 예.
1: 이건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당이 진짜 휩쓸려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요. 이제 저희가 어떻게 결백을 얘기해도 저희 당의 공천이었고 저희 당의 책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뭔가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당대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당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는 아니고 천안함 의원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거죠?
1: 예, 저희가 국민의힘 그 비상대책위원회의 그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처음 당을 만들 때 비대위 규정 자체를 사실 넣지 않았습니다.
0: 아.
1: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천안함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을 것 같고요. 이제 당 구성원들의 어떤 중지를 모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좀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새로운 전당대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0: 말 나온 김에 네. 또 이제 평을 하면서.
2: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0: 예.
2: 그 정의한 사태는 좀 예전에 벌어졌잖아요. 근데 왜 지금 시점에 사태인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제 정의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 곧바로 사퇴하는 게 과연 모양새가 좋을까. 그게 이제 막 꼬리를 자른다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사실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당내에서 조사기구를 꾸린 다음에 또 지금 또 조강특위까지 하는데 어느 정도 구속기소가 되고 당에 대해서 뭔가 당도 연관이 없었지만 그래도 반성하고 있다라는 그 수습 국면으로 간다고 이제 판단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당대표 개인으로서는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좀 해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김지혜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3: 애증의 개혁신당인데요.
0: 예. 예.
3: 그러니까 뭐 애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관되게 좀 대한민국이 3정당, 4정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왔고 많이 뭐 지지도 하고 격려도 했는데 이제 좀 아쉬웠던 거는 이 정의한 사태도 나고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가 사실상 참패였거든요. 기초의원 한 명도 말씀하셨지만은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한 명 됐습니다. 이제 정의당도 6명이 되고 진보당은 한 40명 됐어요.
0: 예.
3: 그러니까 당선자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쨌든 원내 의석이 있는 정당으로서 굉장히 참패면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제가 다른 방송이나 뭐 여기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무리 소수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는 결국 이거는 끊임없이 이제 성찰이 없고 패배 수렁 구렁텅이로 이제 수렁으로 빠지는 일이다라고 비판해 왔는데 막상 또 이준석 대표가 사퇴한다니까 좀 마음이 좀 안 좋네요.
0: 예. 예.
3: 그런데 이 개혁신당이 지금 저는 굉장한 위기라고 보고 이미 위기는 이제 시작이 됐고 소위 말하는 청년 정치나 이런 것들이 노선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잖아요. 예,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는 개혁이라는 거를 내세웠지만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많은 구성원들이 이탈을 했어요.
0: 예.
3: 뭐 자기 자리를

0: 이익을 찾아가신 분도 있지만은 당의 운영 방식이 예를 들면은 특정인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된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김두수 개혁 원장 뭐 이런 분들,
1: 예.
0: 개혁 연구 원장 이런 분들도 원래 민주당에 있다가 이준석과 한번 정치를 해보겠다고 하다가 아 여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나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총선이 2년 남았지만은 자강의 길로 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보수 대통합의 그 물결이 휩쓸려서 같이 이제 흡수 아니면 이제 합당할 거냐 이런 기로에 좀 정당이 쓴 게 아닌가. 근데 만약에 합당을 하더라도 몸값을 올려놓지 않으면은 예. 이거는 의미가 없다.
1: 몸값이라는 게 이제 그만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0: 저는 네. 개별 의원들은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천하람은 제가 천하람 의원은 항상 제가 그러니까 진짜 웬만한 의원
1: 예.
0: 100명보다 낫다 이 정도로 제가 칭찬도 많이 하고 뭐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1: 예.
0: 이주영 의원도 뭐 보건 복지 이쪽의 의사로서는 굉장히 탁월한데 정당으로서는 그러면은 이게 존재감이 있느냐는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1: 예.
0: 그런 것들
1: 물론 좀 뭐 현역 의원 아니지만 거기 사무총장도 괜찮고요.
0: 아 이계인 사무총장은 개혁신당의 장자방입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더 크게 쓰여야 돼서 차기 당 대표를 개혁신당 당 대표를 이계인 총장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예. 하원기 대변인님도 한 말씀.
2: 네, 뭐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 잘 지내는 사람들인데. 뭐 저희 당은 싸우느라고 난리지 않습니까?
1: 예.
2: 안정적이고 이제 견제와 경쟁이 없는 일극 체제도 꼭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정당에서 뭐 선거가 끝난 이후에 문제가 불거졌으면 진작 저는 물러났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예.
2: 뭐 사실은 근데 자원이 좀 부족한 정당이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뤄진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이라도 좀 쇄신을 하고 혁신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 취재하다 보면은 좀 아까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되게 정말 그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대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많이 느끼는 거는 이 지방선거 전에는 그 보수 진영 내에서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이 보수 진영 내에서 활용이 있는 사람이다.
1: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연대 또는 합병을 해야 될 필수적 존재였다.
3: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도 배제할 수는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선 이후부터는 많이 듣는 표현이 뭐 고사를 시킬 수가 있다. 고사가 예. 될 거다. 총선까지 갈 때 꼭 끌어안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4: 저희도 고민했던 게 그 의원 3명 개인의 역량이 어떤 당의 지지율로 연동이 되지 못해서 그 부분들이 사실 방식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구현에는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이준석 대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대한민국 정치권 특히 보수정에서 필요한 뭐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앞으로 어쨌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퇴라는 결정도 하고 당 지도부도 아마 이제 거취를 저희가 발표할 텐데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2: 너무 의기소침해 있으니까 놀리질 못하겠네.
1: 너무 의기소침해 계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3당의 개혁보수의 기치를 걸고 나왔는데 당의 중심인 이준석 대표가 사퇴한다니까 이기인 사무총장이 조금만 더 얘기하면 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힘을 주는 의미에서 오늘 발언권을 남들보다 20% 정도 제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고맙습니다.
1: 사회자가 할 수 있는 게 뭐 이 정도밖에 네. 없기 때문에
4: 고맙습니다.
1: 커피 부족하면 말씀하시고요.
4: 네, 잘 마시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박수문 기자 두 번째 뉴스 볼까요?
3: 경찰개혁기구 주문한 이 대통령.
1: 예,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개혁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이 장미란 씨 실종 사건 이에 대한 정말 기괴한 경찰의 처리 이거겠죠?
3: 네. 한성숙 총리한테 지시를 했는데 이 발언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5: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3: 요약하면은 그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 또 치안 사건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다. 이건 말씀하신 장미란 씨 실종 허위 종결 사건 얘기를 하는 거고요.
1: 예.
3: 또 그 전에 장윤기 사건도 있었잖아요. 같이 통칭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경찰이 큰 권력 행사하는데 국민들 걱정 우려가 크다. 그러니까 총리가 의견 수렴해서 어떻게 경찰을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를 구상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정이 같이 움직이는 그림이었거든요.
1: 예.
3: 공회

0: 이가 어제 오전 10시였고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경찰개혁 주문을 하고 그 발언을 마친 게 10시 20분쯤이었는데 오전 11시 10분쯤에 민주당에서 공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경찰개혁 추진단 단장으로 김남희 의원을 임명했다 이 공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차원에서도 경찰개혁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고 시점도 대충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예.
0: 위원은 10명 전후로 구성이 되고 외부위원, 내부위원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외부위원은 전문가하고 시민사회 인사 피해자 대표 이렇게 넣기로 했습니다. 내부위원 구성은 아직 안 됐는데 경찰 출신 의원들 있잖아요. 자문위원으로 역할을 하기로 했고 시 소속한 시일 안에 개혁안을 만들어가지고 도출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김남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꾸준히 이 피해자 보호 위한 방안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의원입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이 부분 패널들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보안수사권,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최종 책임을 지게 되겠는데 여러 사건들, 최근의 사건들을 보면 과연 경찰이 그럴 수 있느냐 이 우려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2: 일단 좀 논의를 좁혀서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 이 관련해서 후폭풍을 얘기를 하면은 경찰 조직이 이제 거의 14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1: 예.
2: 그래서 그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균질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많고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사고는 저도 이제 뭐 예전에 경찰청 기자 생활할 때 경찰청도 한 2년 출입하고 뭐 경찰에 예. 대해서 좀 아는데 사고는 맨날 터집니다 사실은
1: 사실 숫자가 많으니까 네. 확률상 건수로 보면 매일 터질 수 있는 사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일단은
2: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권력을 핸들링 다루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모두가 좀 균질하게 교육을 받고
1: 예.
2: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일단 정치적인 후폭풍은 뭐가 됐든 맨날 사고가 경찰에서 터지고 그러면 그게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1: 예.
2: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거다. 민주당이 불섭을 지고 예, 그러니까 저기 짚을 지고 불섭으로 불로 들어가는 거다.
1: 예.
2: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딱 재현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보안수사권하고 그 이번에 제주 실종 장민환 씨 사건하고는 직접 관련이
1: 직접
2: 없어요.
1: 관련은 없죠. 예.
2: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건 개인의 이탈이다 민주당에서 얘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어쨌든 보안 수사권이 지금 있는데도
1: 예.
2: 이렇게 사고가 나는데 없어지면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그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 개혁이 길이 이제 기치를 올렸는데 험난할 거다 제가 보기에는
1: 예.
2: 굉장히 험난할 거 봅니다. 예.
1: 황기 대변인님.
3: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긴 한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이건 검찰 개혁하면서 패키지로 했었어야 되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김진일 평론가께서 잘 얘기해 주셨지만 이 뭐 제주 실종 사건 자체가 보안 수사권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유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 경고는 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면은 검찰 개혁을 하면서 이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게 될 텐데. 패키지로 이 장치를 마련하면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1: 예.
3: 지금 하는 게 뭐 늦었지만 하는 게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라는 점이 하나고 두 번째는 뭐 대통령께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경찰청장이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있어요.
1: 예.
3: 근데 경찰에서 터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뭔가 뭐 최종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개선을 하거나 운영을 고치거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진두지휘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3: 누가 하고 있냐는 얘기죠 지금.
1: 예.
3: 그 가끔 뭐 지난번에 광주에서 생긴 장윤기 사건도 그렇지만은 그거 뭐 광주 경찰서 찾아가가지고 뭐 항의하고 이러면 끝인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사정이야 있겠지만 어쨌든 빨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문제가 생겼으면 그 안에서 운영을 고치고 필요하면은 구조와 법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1: 예.
3: 지금 그런 부분들이 너무 구멍이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서 좀 서둘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4: 저도 이게 되게 그 약간 후진적 국가에서 일어날 법한 엽기적인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저도 두 분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이라는 그 존재 자체로 경찰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긴 한데 이 장미란 씨 사건만 똑 떼서 이 대안의 어떤 핵심의 무게중심 보안수사권 폐지로만 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조금 좀 찾아보니까 이 18세 미만의 아동 내지는 장애인들, 노약자들이
1: 예.
4: 실종됐을 때는 이게 뭔가 바로 수색팀을 꾸리거나 형사사건화되는데 저희 같은 성인들이 실종됐을 땐 그때 가출로 분류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형사 사건화되는 것이 아니라

0: 어떤 행정조사 목적의 신고조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행정과 형사사법 사이의 어느 중간쯤에 있는 사각지대라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보안수사권이 있었어도 그 어떤 손길과 영향이 미치지 못했던 사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꼭 그냥 보안수사권 폐지만이 답이다라고 외치는 것은 전 답이 아닐 것 같고 이렇게 유사한 사각지대를 찾는 것. 그러니까 그 경장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종결 처리한 것도 문제지만 그 보안수사권의 범주에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의 어떤 사건들을 유사한 사례들을 찾는 것이
1: 예.
0: 전 그게 진짜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똑같이 드릴 말씀이었는데 2024년부터 지금 경찰청장도 공석인데다가 제주경찰청의 차장도 지금 공석이랍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뭔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좀 무관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1: 예.
0: 좀 그런 부분들이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일단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성인 실종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 공백 또는 뭐 전문성을 기르거나 이런 부분들 공백이 있었다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개별 사건에서 경찰이 신뢰를 주지 못하는데 이렇게 뭐 각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럼 이런 경찰에게 최종 수사의 책임을 다 맡겨놓을 수 있느냐 이 불안이 또 한 가닥이 있어요. 관련돼서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금 장민환 씨 사건은 보안 수사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별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예.
2: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안 수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면은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에 대한 불안에 대한
1: 예.
2: 그 답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려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거는 설득력 있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비판을 좀 하자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게
1: 예.
2: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죠. 본격적으로 뭐 검찰 개혁은 옛날부터 막 해야 된다 막 오랫동안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때 이제 국정원, 경찰, 검찰 이렇게 3대 기관 그때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가지고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점점 나빠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1: 예.
2: 점점 나빠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예를 들면은 그때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 빼가지고 이제 경찰에 주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뭐 그 방향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경찰은 점점점 비대해지기만 했습니다.
1: 예.
2: 그러면 그 비대해지는 것만큼의 견제와 책임 그리고 그 투명성이 갖춰졌느냐 지금까지 그게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1: 예.
2: 계속 경찰은 그때는 이제 그때 2018년에 나왔던 거는 이제 그거를 자치경찰하고 수사경찰하고 나눠가지고 그때 이제 국수본이 탄생하고 뭐 그랬는데 국수본의 효능감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1: 예.
2: 전문성을 수사 전문성 역량을 키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국수본 놔두고 맨날 민주당은 특검하고 앉아있고 또 특검 뭐 어제 서용조 소장은 또 특검해야 된다 이런
1: 예.
2: 얘기해서 지겹다 내가 특검 좀 그만해라 진짜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개혁해놓고 본인들이 이 시스템을 믿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민주당은 지금 하고 있고
1: 예.
2: 더더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도경장이라는 사람이
1: 부경장,
2: 혼자
1: 예.
2: 예, 받아 A경장이라는 사람이 혼자 신고받아가지고 혼자 종결 처리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투명하게 어떤 신고가 들어왔는지 그거를 위에서도 볼 수 있게
1: 예.
2: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군대에서도 똑같아요. 밑에 사람이 사고 치면은요 은폐하기 바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가 이 사람이 사고 친 게 알려지면은 징계 받는데
1: 예.
2: 그러면 이제 사단장 날라가고 막 이렇게 연대장 날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부터 좀 투명하게 외부에서 볼 수 있게 그리고 실종 사건이 이런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으면은 전문가들이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가출이다 아니면 이거는
1: 예.
2: 매우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의 외부의 어떤 개입이나 감시가 있을 정도 이런 것까지 좀 같이 해야 된다. 저 뭐 너무 말이 길어지는데
1: 예.
2: 그러니까 뭐 했냐 민주당은 지금까지.
1: 예. 말이 길어진 예. 건 그만큼 화가 났다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우리 애 아빠가 화가 났어요 지금.
3: 저는 우리 타당한
1: 김진일 평론가가 네. 화가 났어요.
0: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이 지금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다. 보안 수사권이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이라 없어져도 문제가 없을 거다가 아니라 보안수사권이 있을 때도 이 정도인데 없으면 얼마나 심각해지고
1: 예.
0: 사건의 암장이 횡행해질까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그 이미 종결한 그 직급의 경찰이 경장이라는데 그건 사실 군대로 따지면 중사 정도 급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1: 예.
0: 중사 정도 급인데도 본인의 권한으로 200건 넘게 이미 종결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뭐 진영 논리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논의가 돼왔던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검수완박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실종 성인 사건에 대해서 이미 종결 그 핀셋으로 다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1: 예.
0: 국회 회의

0: 을 찾아봐도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성 메시지가 먼저여야지 뭔가 보안수사권 폐지돼도 괜찮다라고 뭔가 진영의 논리를 앞세우는 것이 맞느냐라고 비판하고 싶은데요.
1: 네. 좀 민주당 내 묘한 기류가 있는 게 어제 이제 김남희 의원이 단장되고 해서 왜 이런 거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친명계 쪽 인사였는데 김남희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가 그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작용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니까 좌표 찍어가지고 폐지 반대론자로 몰았던 사람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 1년 동안 경찰만 수사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도 1년이 허비됐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방법 찾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거든요.
2: 그렇게 그러니까 경찰개혁추진단이지만 경찰개혁한다고 경찰의 수사권을 없앨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뭐 보통 이럴 때 나오는 게 심의기구를 자꾸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심의기구나 이런 게 없어서 문제냐? 사실 제가 봐도 뾰족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좀 그 어렵다는 표현들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14만 명, 10만 명이 넘는 조직인데 예. 물론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통지장치가 좀 더 실종사건 같은 경우에 있으면은 가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개인이 일탈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치는 경우에 이거 통제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 표현들 쓰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래서 계속 좀 못 믿었기 때문에 보안수사권 얘기도 꾸준히 해왔던 건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경찰 쪽에 물어보니까 물론 지금 이제 경찰 입장을 막 해명할 그럴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예. 좀 억울해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번 문제는 당연히 뭐 범죄고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계속 권한이 넘어올 때 돈이랑 인력은 안 넘어왔다는 점을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2: 일만 시키고 사람이 네. 없더라.
1: 계속 그 조직의 어떤 수사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들은 커졌는데 예. 실제로 예를 들어 대공수사권이 넘어올 때 국정원이 갖고 있던 뭐 비용이라든가 인력 추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오고 권한은 많아졌는데 분할은 또 안 돼 있고 이래가지고 예. 뭐 경찰관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공영 경찰이 된 건 맞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촉수까지 어차피 영향이 미치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장 하나를 예를 들면 뭐 경찰청장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 쓴다고 해서 그게 미치겠느냐 그런 것들이
2: 예.
1: 이젠 좀 쪼개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내부에서 들리더라고요.
3: 세 분 뭐 비판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뭐 하나하나 다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박은정 의원 얘기만 조금 보론을 하자면 이건 이제 전문용어로 논리적 야바위인 거죠.
2: 예.
3: 뭐 무슨 성인 실종 사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를테면 살인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들이 있고 그게 지금 경찰에서 뭐 수사 개시권과 불송치 뭐 종결권 이런 걸 줬을 때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2: 예.
3: 혹은 사건을 암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실종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실종 사건 한으로 축소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2: 예.
3: 야바위 야바위.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박은정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아 그거 다 킥스에 올린다. 형사사법 체계 포털에 다 올리는 거 아니냐.
2: 보안수사권이 없어서 암장을 하게 되면 어떡하냐 경찰이. 이때 대안이었죠.
3: 보안수사권이 있어도 지금 킥스에 안 올라와서 생긴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답을 해야죠. 본인이 내놨던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에선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어떻게 개선할지 말하는 게 우선이지 본인이 주장했던 어떤 그 문장이라든가 논리라든가 이거 안 흔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막 비틀어서 얘기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일단 뭐 한 명 경찰의 일탈 가지고 네. 전체 조직을 얘기할 수는 없고 또 모든 조직에 비리가 있거나 일탈을 하는 또는 범죄를 하는 조직원들은 어느 조직이나 통계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최근 경찰 사건들 보면 과연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최종 책임을 질 만한 신뢰를 받을 수가 있겠냐. 이 의문이 이제 장윤기 씨 사건부터 계속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권한과 돈이 안 넘어왔다라고 이제 그 어떤 구조를 탓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건 비겁한 변명이라고 보는 게 실종을 종결한 상태에서 2차, 3차 새로 신고를 했을 때 유가족들이 그때 이제 수색팀을 꾸리겠다고 하위 직원들이 서장한테 보고를 했지만 서장이 휴가 중이어서 그걸 보고받지 못했고 결제하지 못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2: 예.
0: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권한과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기강회의라고 언급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 전반적인 좀 그 어떤 의지의 어떤 어떤 국민의 안전과 삶을 책임지는 그 의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때지 굳이 뭔가 구조적으로 탓할 것은 아니라고 좀 봅니다.
1: 그게 민주당 전체적으로 앞으로 좀 힘들어질 거라고 보이는 게 예. 물론 이런 사건이 더 있으면 안 되겠지만

0: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언론사들이 검찰 출입 기자들이 사회부 구성에서 이제 많이 빠지게 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청의 역할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면 이제 보통 경찰 출입으로 아마 통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1: 중수청 출입 기자들이 또 생길 수가 맞습니다. 있고 이제 경찰 기자도 늘어나고.
0: 예, 그래서 그런 언론사들이 많아서 그러면 이제 이쪽 기자들이 많아지면 결국 또 이런 사건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경찰이 어떻게 수사하는지를 더 많이 지켜보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부터 해서 민주당의 책임론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1: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 어제 수사심의가 열려서 수사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해서 한 달 내 처리하라 했는데 이렇게 권력자 수사는 너무 더디고 너무 신중하고 그리고 서민 수사는 너무 대충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경찰이 지금 수사기관으로서 더 책임이 막강한데 신뢰를 못 받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생각을 곱씹으면서 광고를 듣고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예, 박수문 기자 두 번째 뉴스 볼까요?
0: 김민석의 입단속.
1: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0: 그제 밤에 그 텔레그램 의원들 단체방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면 공개적으로 경고하겠다. 개인의 발언도 선거 시기의 기준에 준해 판단해 달라. 예. 말을 좀 조심하라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의원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답변 글 같은 거 있었냐 텔레그램이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도 답변하는 글을 쓴 사람은 없었다고 하고요. 대신에 뭐 좋아요 아니면 이제 읽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체크하는 표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한 게 한 7명 정도 그런 표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별 반응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흐름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표현 유사한 표현이 또 있었던 게 지난 19일 그때가 취임하고 첫 최고위였거든요. 예. 지난주 수요일이었는데. 그때 최고위를 공개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논의하는 사안은 유출하면 안 된다. 만약에 유출시키면은 회의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고요.
1: 예.
0: 이외에도 그 다음 날에 김남준 홍보위원장한테는 회의 컨셉, 구성원 복장 이런 것까지 다시 혁신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지 좀 안을 마련해 봐라 이런 얘기들도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1: 예. 이 부분도 보죠. 국회 운영위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 주도로 일단 통과시켰습니다.
0: 네. 국민의힘은 빠지고 여권 주도로 처리가 됐는데요. 그럼 이제 본회의를 남겨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게 된 거는 이제 5.18 민주화운동 폄훼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다만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제명 촉구 결의안이에요.
1: 예. 그러니까
0: 제명안은 아닙니다.
1: 아, 제명 촉구 결의안.
0: 그래서 이제 실효성에 대해서는 더 봐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제명을 하려면 국회 윤리특위를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의원 전체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예. 이 부분을 패널들과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가 최근 내놓는 발언 등을 보면 흔히 우리 말로는 그립감이 상당히 센 것 같아요. 원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면 뭐 카리스마 김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카리스마 뿜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4: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신임 당대표 뭐 전 총리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예. 총리할 때도 본인이 막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뭐 좀 통합하고 조율하고 뭐 이런 모습. 근데 이제 당대표의 자리는 지금 또 이 좀 당이 위기인 상황에서는 정부도 그렇고 좀 더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좀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있고
1: 예.
4: 그리고 지금 막 4분 5열된 상황에서는 좀 그 리더십이 좀 통합으로 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가 있어서 최근에 보면은 그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거 발언하면은 이거 외부에 유출하면 퇴출시켜버리겠다. 그 퇴출이 예. 가능한지 뭐 그거는 모르겠으나 그런 발언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이게 태도 뭐 이런 것부터 다 이제 변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0: 뭐 이런 게 일련의 흐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 뭐 이게 발언 문제도 그래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하게 옥죄면은 이제 뭐 공산당이냐 예를 들면은 말도 예. 못하게 하냐 하는 거고 너무 다 발언하면은 이제
1: 공숭아학당 얘기가
0: 공숭아학당 얘기 나오고 그래서 그 밸런스를 잘 찾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는 어쨌든 여러 발언들이 조금 언론에 좋게 보도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한 것 같은데
1: 예.
0: 결국은 이거는 뭐 발언의 문제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얼마나 실력이 있게 이거를 보여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사를 90도로 하는지 45도로 하는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인사 90도로 처음에 했다가 의원들 의원총회에서 예. 그 사진이 나왔는데 기괴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기괴한지를 본인들도 인식하니까 이제 김남준 의원이 45도로 하자라고 바꾼 거거든요.
1: 예.
0: 조폭인 줄 알았어요, 저는. 90도로.
1: 90도 잘 안 네. 하잖아요.
0: 그러니까 다들 90도로 쫙 이렇게 쫙 인사하고 있는 게
1: 예.
0: 이거 과공미래다.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그분들도 받았겠죠.
1: 예.
0: 뭐 하여간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저는 결국은 이제 실력으로 보여줘야 된다. 앞에 얘기했던 그런 거 처리 못하면은 뭐 민주당 TV를 하든 뭐 김어준의 대체를 하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생각이 들어요.
1: 알겠습니다. 하은기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당 너무 느슨해진 거 아니냐. 기강 한번 잡자 이런 것 같아요. 뭐 정치는 말로 하는 거고 그래서 말실수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는데 이렇든 펫버스 이런 것들 나오면은 이 개별 의원의 얘기라도 민주당 혹은 정부 전체의 타격으로 돌아오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비공개 회의에서 있었던 일 혹은 텔레그램에서 있었던 일 이 유출해가지고 언론 플레이하고 이러면은 또 당이 안 좋아지니까
1: 예.
2: 그런 거 기강 좀 잡는 게 좋겠다 느슨해지지 말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요. 근데 보통 이게 말실수나 이런 게 터지는 데는 이제 개별 의원이 아니라 지도부 아니면 상임이거든요.
1: 예.
2: 지도부가 본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해 보이고 이제 일주일, 2주차 이제 접어드는데 이게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건 다 형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뭐 90도로 인사하고 45도로 인사하고 뭐 국민들 보기에 뭐 인사 각도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실은 일만 똑바로 하고 뭐 실제로 국민들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 가지고 뭐 드라이브 걸고 이러면은 인사 각도 같은 건 아무래도 좋겠죠. 지금 지지율, 국정 지지율 떨어지는 건 크게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찝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문제가 있을 거고
1: 예.
2: 두 번째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개인들이 자산을 많이 잃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아까 일부에서 다뤘지만 보안수사권 제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정치 행태 이런 것들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결국은 이 대마에 해당하는 것들을 쳐야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3: 저는 두 가지로 정장님? 보는데요. 그 기강을 잡는 건 기강을 잡는 건데 누구의 기강을 잡느냐. 저는 친청계 입 조심해라라고 좀 해석을 했어요.
1: 예.
3: 김어준 방송 나가서 뭐 선호투표제가 아니었다면 정청래가 됐을 거다라든지 아니면 최민희 수석이 당신이 민심을 견제한 선거라고 했다든지 그 분란을 일으키는 발언에 대해서 입 조심해라 지금 국정지지율도 안 좋은데 라고 좀 해석을 했고요. 두 번째는 국정지지율 하락 속도가 굉장히 좀 빠릅니다.
1: 예.
3: 지난 방송에서 김준희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48%인가 그랬었어요.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 때는 똑같은 2년 차 그리고 1년 2개월 때 뭐 68% 이렇게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었거든요.
1: 예.
3: 근데 윤석열 정부 때가 아마 38, 39 리얼미터랑 갤럽 조사가 기준이 그럴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하락 속도랑 지금 매우 흡사하게 국정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당이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니까 전체적인 기강을 잡고 좀 뭔가 컨설팅적으로 발언 조심하자라는 것 같은데 제가 야당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당대표부터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임 일성이 사실 민생 문제가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쫓아내기였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제주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지금까지의 검찰개혁이나 검수완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복잡한 정치 문제로 치부했었지만
1: 예.
3: 이제는 내 주변의 위협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나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그 실체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국정지지율과 좀 연동되어서 하락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유체이탈 화법식으로 지금 계속 내일이 아닌 것처럼 남일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3: 일단 당대표부터 어떤 당의 어떤 운영 기조를 똑바로 잡는 것부터가 저는 시작이어야 될 거다라고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4: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그 민주당에서 지금 요 긍정평가랑 부정평가가 딱 엇갈리더라고요. 김민석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1: 김민석 대표. 대표의 어떤 태도, 행보, 메시지 네. 이런 데 대해서
4: 일단 말씀하신 걸 민주당의 제가 보기엔 친명계에 가까운 의원인데 뭐라고

0: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중요한 건 부동산하고 민생 문제인데 자꾸 다른 걸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게 좀 어색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정청래 대표 때랑 뭐가 다른 거냐. 그러니까 예. 그때는 이제 검찰개혁 얘기를 내세웠지만 지금 뭐 다른 걸 너무 강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의원들 이게 뭐 전체 기류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금 의원들이 남 탓한다고 좀 불만인 의원들이 꽤 많다. 그리고 예. DJ 시절에 총재 정치를 배워가지고 너무 권위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좀 이렇게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뭐 이렇게 지시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의원들이 좀 기분 나빠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고요.
1: 예를 들어 뭐 비공개회의 유치라면 퇴출 이렇게 말고 비공개회의 때 바로 나온 얘기는 좀 밖에다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0: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 같은 경우에 비판하는 게 그러니까 남 탓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 지지율이 빠진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민주당 지지율 빠진 거는 지도부의 갈등이라고 보더라고요. 이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나 그러니까 친청계 쪽에 조금만 배려를 해줬으면 별로 안 나왔을 수 있는 불만인데
1: 예.
0: 그게 좀 터져나온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남 탓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로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인사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김민석 대표가 이런 당무에는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총선 때도 뭐 말실수 나오고 이러면은 제재하고 이런 역할을 주로 했었다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이번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해 준 게 뭐냐면 그 최재성 전 의원을 특보단장을 시켰거든요.
1: 당대표 특보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0: 근데 이게 최민희 최고위원이 청년 최고위원 뭐 선출대회에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가 반발을 안 했는데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 지역구를 좀 나눠서 그때 당선이 됐던 지역구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역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데
1: 예.
0: 그러니까 남양주에서 이 사람 살아 돌아올 수 있어 이런 신호를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이라는 게 아마 이런 식으로 굉장히 행동으로 보여주고 대표 권위에 도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의 이 행보들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최민희 의원이 남양주 갑 지역구인데 최재성 전 의원이 남양주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이전에 국회의원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게 당대표 특보단장으로 되면 다음 총선 공천이 위협적이다 지금 이 얘기인 거죠?
0: 그리고 4월 달에 그 남양주시장 경선할 때 아예 공개적으로 한번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시장 후보를 내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은 아직 살아있는 상태예요.
2: 보완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이게 민주당 혹은 민주 진영에서 정치인들이 일 잘한다라고 할 때 보통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을 떠올리거든요.
1: 예.
2: 국무회의 딱 공개하면서 실무 내용 디테일까지 장악하고 있고, 근데 그게 행정부에선 되는데 당회나 국회에선 잘 안 돼요. 다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최고위 딱 열어놓고 당 기강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되고 오히려 권위적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행정부라든가 지방정부에서는 8대2 싸움, 뭐 7대3 싸움 이런 게 많아요.
1: 예.
2: 국회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 5대5거나 6대4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대로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소통하고 조율해가지고 통합하는 그런 리더십을 조금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 예. 또 이제 김민석 대표가 얘기한 게 당 대통합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김민석 대표가 중도 보수까지 모든 스펙트럼에서 인재를 대대적으로 영입하겠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도 연대를 강화하고 또 중도 보수까지도 스펙트럼을 다 넓혀서 인재 영입의 초점입니다. 예, 일단 영입되진 않겠지만 인재인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3: 예, 저는 뭐 모두 까기 인재이기 때문에 네. 모두 까기 깔 테고요. 이건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죠. 그 방향성이 똑같고 그걸 당에서도 이제 구현하겠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지금은 뭐 선거가 딱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게 막 엄청나게 파괴력이 있진 않겠지만은 아마 상당히 뒤통수가 간지러운 분들이 있을 거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최재성 전 정무수석 남양주에서 예. 오랜 정치를 하신 분이면은 최민희 의원이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상당히 그럴 거다. 그래서 당의 체질을 좀 많이 바꾸겠다. 그리고 인적 구성을 그러니까 당대표 중심으로 좀 많이 바꾸겠다 뭐 예. 이런 거 같아요.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전 뭐 이걸 뭐 비관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새로 영입된 인재들, 예전에는 선거 국면에서 전략 공천을 하고 자리를 주고 이런 거였는데 예. 당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그분들한테 지금 권한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외부 인사가 갑자기 와가지고 뭐 중요한 자리를 맡으면은 내부에서 따를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빌드업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0: 그런 생각을 해요.
1: 이기인 총장님.
2: 저는 뉴 이재명이라는 조언은 이제 그 개념은 끝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진보와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인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다른 생각까지 품어 안을 자신이 있느냐. 그것부터 답을 해야죠.
1: 예를 들면 다른
2: 예를 들면 뭐 5.18 광주 제1고 관련해서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던 이병태 교수 그 다른 생각을 품어 안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생방송 도중에 대통령이 국민의 어떤 통합을 저해하니까 탈당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밝힌
1: 이석연.
2: 뭐 이석연 MB 때 법제처장 그리고 국민통합위원장이 그 생각까지 품어 안을 수 있습니까? 당 분위기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했고 또 청와대의 반응은 아 김민석 대표가 그랬죠. 이거 헌법에 무지한 생각이다라고. 아니 다른 생각을 품어 안지 못하는데 그 소속과 정만 다른 사람을 끌어안는 게 어떻게 그게 외연 확장인가요? 전 그게 그냥 위장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그러니까
2: 말은 좋은데 그들의 다른 생각과 그런 것까지 품어 안는 게 저는 그게 외연 확장이고 뭐 중도에 소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이 범위가 좁아지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것부터 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3: 주제가 아니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병태 교수나 이석연 처장이나 저는 그건 다른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냥 오류라고 생각해요.
1: 예.
3: 팩트에 문제가 있었거나 뭐 이런 경우까지 어떻게 뭐 수용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석연 처장 뭐 나가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진영에서. 예. 그래서 품어 안는다라는 표현이 저는 별로 적절해 보이진 않는데 다른 생각들이 있다고 해서 그냥 다 그게 다 수용돼야 되는 건 아니고 거기서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인재 영입하고 확장하고 이런 거는 저는 늘 옳다고 생각하는데 방향을 잘 잡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인재를 영입하더라도 저는 이해훈 뭐 전 의원이나 이렇게까지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1: 예.
3: 일종의 울타리를 쳐놓고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뭐 진보든 보수든 여기서 통합 기조로 간다 이런 것들이 먼저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3: 하겠습니다.
1: 예. 이분은 데려갈 수 있느냐 이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
3: 아 네.
2: 아 구체적인 인사를 거명하면서요.
3: 뭔가 논란이 있는 인물인가 보죠.
1: 아닙니다, 없습니다. 네. 아니 그냥 얘기하면 예. 지금 뭐 개혁신당 하는 손을 잡을 수 있는가 예를 들면.
3: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아, 한기 대변인 개인 입장이긴 하지만 있다.
3: 그러니까 헌정질서의 테두리에 있는 분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예. 이제 논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본인들이 불편한 사람은 안 되고 본인들한테 우호적인 사람은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1: 예. 네. 큰 틀의 방향 신념 이게 비슷하면 손잡고 갈 수 있다는 얘기군요.
3: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지지자들은 그럴 겁니다.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다.
2: 수박이다.
3: 이걸 꼭 먼저
1: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것 같아서 안 물으려고 했는데 궁금해하시는 정치자분들 계실 것 같아서
3: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박수문 기자 세 번째 뉴스 볼까요?
4: 오세훈 한동훈의 악수.
1: 예, 어제 김기현 의원이 한 포럼을 열었는데 여기에서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만나서 악수까지 했습니다. 분위기를 좀 볼까요?
4: 네. 악수해서 분위기는 두 사람 사이 좋았고 이게 김기현 의원 공부 모임이잖아요. 주도하는. 그래서 이제 각자 토론에 마친 다음에 소위 백브리핑이라고 해가지고 입장을 얘기했는데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결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1: 예. 그러니까
4: 오세훈 시장은 지금 장대표가 추진하는 게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지금 당의 총력을 모아가지고 통합의 정책을 해서 에너지를 끌어모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뺄셈의 정치, 나눌셈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래서 대신에 덧셈의 정치, 곱셈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4: 그리고 지금 비당권파 의원 4명 징계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 중에 제일 최하위의 정치다. 그리고 야당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도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 추진에 대해서 중요한 건 의도인데 이렇게 사당화의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1: 예,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된다가 이제 오세훈 한동훈 두 사람의 주장이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의 이 방향은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인 것 같습니다.
4: 네.
1: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났었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명박 대통령도 곧 만난다고요?
4: 지난주 수요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내일이 국민의힘의 의원 연찬의 날이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1박 2일로요. 이날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정식 원내대표가 가서 만나서 요청을 해가지고 오기로 한 거고요.
1: 예.
4: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31일에는 정정식 원내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1: 예, 이 부분 네 분 패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일 평.

0: 전문가님, 오세훈, 한동훈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뭐 악수를 하고 여러 메시지를 했는데 일단 메시지의 방향은 비슷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뭐 반장동혁 연대인데 사실 뭐 이런 비슷한 게 여러 번 나왔잖아요. 뭐 이제 둘이 직접 만나지는 않더라도 손 잡나 뭐 그런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뭐가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다른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의원들이나 뭐 정치인들이 움직일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0: 예.
1: 이분들이 뭐 장동혁에 대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교체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미 알려진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이제 그런 게 두 사람이 약간 팽팽했더라면은 오세훈 시장이 약간 더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대의 가능성이 오히려 좀 더 높아졌다라는 거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예.
1: 오세훈 시장이 이제 이런 불투명한 상황이니까 연대를 해서 한동훈의 입당을 오히려 돕고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재기를 모색하는 아직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아니지만 뭐 이런 가능성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걸로 이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0: 예.
1: 연찬에는 보니까 뭐 언론 보도 보니까 한국일보가 보니까 불참하는 의원들이 되게 많아졌다고 가면 뭐하냐 전직 대통령 가서 얘기 들으면 뭐 장동혁하고는 불편해서 같이 연찬에 못하겠다 뭐 이런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0: 예.
1: 잘 될지 뭐 좀 궁금하긴 합니다.
0: 참석 인원도 좀 봐야 되겠군요. 현재 국민의힘이 109명인데 어느 정도 올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이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입니다. 당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몇 가지 이제 당원 주권 강화 여기에 초점을 둔 쇄신안이 될 것 같아요. 좀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2: 얘기 어제 좀 들어봤는데 당권파 쪽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게 나오느냐 이게 좀 기자들의 관심사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 안을 포함해가지고 이런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거냐 이게 관심사였는데 일단 당대표가 아주 구체적인 안을 얘기하진 않을 거라고 하고요. 흐름은 지난 1년간의 소회를 쭉 얘기를 할 건데 그 1년의 과정이 당원 중심 정당을 위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당원 중심 정당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대여 투쟁을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꽤 많다 그러고
0: 예.
2: 질문은 좀 짧게 받을 거라고 합니다.
0: 하원기 대변인님.
3: 정치를 옛날에 비교해 보면 참 단선적으로 단순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왜 국민의힘 처음 만들어질 때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가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기려면 20, 30대 새로운 지지층을 유입하고 그게 지금 전통적 지지층인 60, 70세대랑 손을 잡아서 뭐 40, 50대 민주당 지지층 고립시켜야 이긴다. 뭐 세대포이론이다.
0: 예.
3: 그거 하려면은 당신들이 지금 잡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거 놔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뭐 정당했다.
0: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된다.
3: 이런 식의 어떤 집권 전략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야당은 그게 없는 거죠. 뭐 옛날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전혀 성질이 다른 두 집단끼리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분당해 버릴 거다 이래요. 너네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 한 20, 30명 데리고 나가 버릴 거야. 그럼 너네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막 협박도 하고 협상도 하고 실제로 당 깨고 나가서 창당도 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뭐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의원 얘기하는 게 뭐 덧셈의 정치? 덧셈의 정치가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0: 예.
3: 그러니까 설거지를 다 해놓고 깨끗한 접시에 덧셈을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막 짬 옛날 음식물 쓰레기 묻어있는데 덧셈하면 같이 음식물 쓰레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뺄 건 빼고 나눌 건 나누고 더할 건 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뭐 그냥 다 묻고 가자라고 한마디 했다가 또 자기 불리할 때는 물러나라 했다가 진짜 정치를 좀 단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난 1년간 계속 반복일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0: 정치를 단선적으로 하지 않아서 일단 창당에 나섰던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죠?
4: 민주당이 연찬회나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부르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계엄, 그러니까 계엄은 아니지만 탄핵도 됐고 감옥도 다녀왔는데도 여전히 현재 정치의 전직 대통령을 소비한다라는 것은 이게 뭔가 뭐 흐름상 적절치 않다고 저는 일단 평가하고 싶고요. 그리고 연찬회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2차 종합특검 이제 종결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규탄 대회를 국민의힘이 열었습니다.
0: 예.
4: 근데 106명 중에 35명밖에 안 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지 뭔가 당내 구성원들의 어떤 사분오열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 이 쇄신안 같은 경우에도 지난 1월 달에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 한번 먼저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0: 예.
4: 혹시 그 내용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기억 못하실 거예요.
5: 당원이 주인입니다.
0: 길었어요. 아무튼 회신하는.
4: 그때 청년 많았어요. 전문 정당, 네트워크 전문가 정당, 그리고 국민연대 뭐 이런 거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남지 않습니까? 이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뼈를 분쇄해서 가루로 만든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럼 고통을 수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당정 대표가 내놓은 쇄신안이라고 하는 건 그냥 쇄신이 아니라 방향성 정도만 그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지난 7월 28일 날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 임명장 수여식하면서
0: 예.
4: 장동혁 대표가 살짝 네 이렇게 좀 그 예고를 한 게 있는데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번째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네, 이번에는 국군사관학교 통합 문제 그리고 뉴스 디테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2: CBS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대한민국 가굴번지 인천. 인천에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 가구박람회. 가구, 소파, 테이블과 다양한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 9월 3일부터 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본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5: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6: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9: 당연하죠.
8: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9: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0: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11: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0: 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0: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정부가 육해 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죠. 통합안을 두고 찬반이 팽팽합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오늘 공청회를 했는데요. 오늘 뉴스쇼 2부 첫 번째 시간에는 이번 공청회에 참석하는 찬성 그리고 반대 패널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 청취자 여러분도 귀 기울이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요일의 코너죠. 뉴스 디테일 이어집니다. 오늘도 시사인 김은지 기자,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한국일보 이서희 기자와 함께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 김민석 지도부로부터 그리고 취임 1주년을 맞는 장동혁 대표까지 여야 지도부의 오늘 숨은 뒷이야기를 디테일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샵 1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1: 맡았으.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맡았으.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쇼
2: 예, 지금부터는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해 대전에 4년제 국군 사관학교를 세우겠다. 이게 이제 국방부 방침인데요. 찬반이 팽팽합니다. 찬성 그리고 추진하는 쪽 입장에서는 지금 전투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각 군을 통합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맞다라는 의견인 반면 반대쪽 입장에서는 전문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계속 분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차례로 입장을 들어볼 텐데 먼저 찬성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예비역 육군 중령인 두진호 한국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세요.
2: 예, 일단 센터장님은 통합에 그러니까 육사, 공사, 해사를 국군사관학교 하나로 통합하는 건데 찬성하는 입장이시죠? 이유는 뭡니까?
3: 네, 먼저 찬성의 입장을 밝히기 전에 이 예. 시간에도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각군사관학교 훈육 요원들, 교수진 우리 생도들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의 마음을 보내고 싶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0: 제가 이 사관학교 통합을 찬성하는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는 현행 사관학교 교육 체계를 유지할 경우에 가까운 미래에 사관학교 중에 어느 곳은 자연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협에 대비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 예.
0: 저희들이 뭐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군 관련 사안은 늘 보안의 이유로 외부에 잘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사관학교 교육 체계는 기밀의 영역이 아닌데도 잘 외부에 이렇게 좀 공개가 되지를 않고 국민들의 관심 속에는 이 사관생들은 늘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그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잘 성장하고 우리
1: 예.
0: 국방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할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안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우리 사관학교는 이미 여러 요소에서 실전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 예.
0: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생도를 이렇게 지원했던 시기, 또 앵커님께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과거의 이 육해공 군 3군 사관학교의 경쟁력이
1: 예.
0: 약 100이었다면 지금의 그 경쟁력은 50이 됐고, 앞으로 급격한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 50이라고 하는 마지노선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 예.
0: 5년간 우리 각군사관학교의 평균 지원 경쟁률은 대략 한 25대 1 정도를 이렇게 유지해 왔습니다.
1: 예.
0: 다만 이제 사관학교의 특성상 일반 4년제 대학의 수시, 정시 지원 제한과 별개이므로 일반대 지원을 포기하지 않고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1: 예.
0: 이런 입시 전형 특성 때문에 통상 이제 여름에 치는 1차 합격 시험 평가 이후에 2차 시험이 응시하지 않거나 또 최종 합격 뒤에 일반대 진학을 택하는 이탈이 적지 않았던 평가입니다. 즉
1: 예.
0: 25대 1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경쟁력 지수에는 상당한 호수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호수는 앞으로 더 커지게 된다는 의미고요.
1: 예.
0: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또 과거와 달리 사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그런 시대별 입시생들의 지원 동기에도 정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예.
0: 어떤 때는 투철한 사명감과 군인 정신을 함양한 이런 정예 장교가 되는 것이 주된 사관학교 지원 동기였다면 지금도 그런 어떤 전통과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이런 것 외에도 이른바 MZ세대라고 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자기 어떤 성장과 개발에 대한 욕구, 그리고
1: 예.
0: 공정성과 워라벨, 또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주된 유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관학교의 교육 체계와 문화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어떤 세대의 그런 욕구들과 자기 발전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을
1: 예.
0: 폭넓게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 센터장님, 제가 좀 몇 가지를 말씀하신 내용 중에 끊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맨 처음에 센터장님 말씀하신 게 이대로 가면 사관학교 중에 어떤 곳은 학생을 모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어떤 사관학교는 묻지 않겠지만 지금 응시생들이 그렇게 적습니까?
0: 일단 3군 사관학교 자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신입생들이 들어오는 게 100%가 되지 못하고요.
1: 예.
0: 그리고 또 어떤 사관학교는 이미 정원에 입학생 기준으로 80% 수준까지 이르는 사관학교도 있습니다. 그만큼
1: 예.
0: 현행 제도로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우수한 인력을 또 야전에 혹은 국방 조직 곳곳에 보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도전이 구조적 위협으로 심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지금 제가 보니까 6사, 공사, 해사가 각 정원을 합하면 700명이 조금 넘는데, 현재 병력 자원이 계속 감소하고 우리가 앞서 말씀하신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사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면 그냥 통합해서 오히려 규모를 키우고 더 안정되게 교육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0: 네,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1: 예, 그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관학교가 명맥을 유지하려면 통합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0: 네, 이제 아까 앞서서 좀 설명을 드리다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1: 예.
0: 그럼 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사관학교의 어떤 경쟁력이 낮아지고 왜 과거와 달리 입시생들은 사관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지 않고
1: 예.
0: 사관학교에 자발적 지원 동기를 가지고 입교를 했다 하더라도

0: 최근에 중도 이탈률이 한때 24%가 넘을 정도로 육사의 경우에는 이럴까. 앞서 말씀드린 세태가 바뀌었는데요.
1: 예.
0: 우리 국방의 문화, 사관학교의 교과 체계와 어떤 교육의 문화가 그런 변화하는 젊은 세대의 그런 특성들을 잘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1: 예.
0: 사관학교 자체로 또 각군이 주도하는 교육 혁신과 개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고 늘 과거에도 그런 교육 혁신과 개혁을 추진을 했지만
1: 예.
0: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러 구조적인 요인이 있겠죠.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각군 사관학교는
1: 죄송한데 시간이 제한적이어서요. 네. 저희 교육 혁신 문제로 쭉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 좀 끊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0: 네. 괜찮습니다.
1: 예.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자 지금 사관학교가 계속 존립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을 얘기하시는데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은 자 그렇다고 통합하자니 전문성이 다 떨어지게 된다. 회사, 공사 이런 부분이 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0: 사실 저는 정부가 내세우는 합동성 강화 그리고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전문성 약화 그
1: 예.
0: 모든 전제가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사관학교는 일반 그냥 대학으로 치면 일반 대학과 유사합니다. 그냥 학교에서는 일부 소양과 제한된 수준의 전문성을 배양하고 함양을 하는 것이고요.
1: 예.
0: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각각의 진로에 따라서 누군가는 대학의 전문성, 기초 소양을 바탕으로 유사한 직종을 선택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전문성을 쌓아가고 또 석박사 학위를 통해서 관련 분야에서의 일반 전문성을 쌓아갑니다. 저 또한 사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생도 때 너무 생활이 굉장히 바쁘고 타이트했습니다. 그렇다
1: 예.
0: 보니까 어떤 전문성을 쌓았을까? 군인 정신은 쌓았구나. 그런데 다른 정말 군인으로서 필요한 군사 전문성과 또 민간과 경쟁해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일반 전문성을 쌓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이 있고요.
1: 예.
0: 제가 주장하는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은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합동 정체성을 키우기 위한 기초 소양을 다지고 그와 동시에 앞으로 이들이 3개 군종 나아가 해병대에 가야 되기 때문에
1: 예.
0: 또 일정 학년이 되면 각 군종에 적합한 특성화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 소양을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걸
1: 예.
0: 바탕으로 야전에 나가서 정책 부서에 나가서 실무를 통해서 그 군사 전문성을 계속 이렇게 강화를 시켜나가고 또 민간 대학, 국방대학이나 이런 군기관을 통해서 지식과 또 경험을 계속적으로 축적을 해 나가는 거죠.
1: 예, 센터장님 말씀은 그러면 전문성은 각 현업 군에서 갖추는 거고 사관학교의 임무는 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소양만 키우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더 중점이 되기 때문에 통합이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0: 그렇습니다.
1: 예, 이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사관학교 생도들 응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통합해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게 센터장님 말씀이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 되겠느냐. 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장교로 간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처우 문제 여러 가지 전망 비전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데 교육 혁신만으로 그게 가능하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0: 네. 좋은 질문을 주셨고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1: 예.
0: 저는 이렇게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돼서 정쟁으로 흐르고 있고 이념 대립이 되어버렸는데요.
1: 예.
0: 국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각군사관학교에 좀 방문해서 현장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0: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교육체계를 통합하고 이 시설을 통합하는 것만으로 어떤 장교 양성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에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1: 예.
0: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번 장교 양성체계의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통한 장교 양성체계의 이 혁신의 출발점은 어떤 향후에 이 졸업생들 장교단에 대한 복무 그리고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까지
1: 예.
0: 통합적으로 설정하는 그 첫 단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그래서 첫 단추라고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0: 네, 네,
1: 첫 단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전 자운대로 자운대가 이제 지명인데요. 여기로 통합하면 비용도 3조 원 이상 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우선순위는 말씀하신 대로 현역에 들어갔을 때 이 처우 문제랄지 이런 게 더 먼저 되지 않나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0: 사실 장교단에 대한 처우 문제에 앞서서 생도들에 대한 어떤 복무

0: 조건 그리고 예. 처우 개선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졸업해 나가서 또 야전에서 근무할 때 또 그들에 대한 복무 요건들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는 선순환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사실 생도들의 학습 요건, 복무 요건도 사실은 이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사관학교 건물들 일부 건물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40년, 50년 되어버렸고
1: 예.
0: 그곳에 소액의 어떤 이 자원과 역량을 투입해서 정말 첨단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설을 만드는 것도 이제는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을 했기 때문에
1: 예.
0: 말씀하신 3조 플러스가 조금 들더라도 앞으로 이제 뭐 통합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지원 인력들 지금 생도 정원이 예. 2,900명인데 국방부에서는 지원 인력을 한 3,000명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물론 예. 이 과정 이제 구조조정이 일부 발생을 할 거고
1: 알겠습니다.
0: 유사 중 투자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나간다면 투자 대비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진호 한국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계속해서 지금부터는 반대되는 입장, 그러니까 각군 사관학교의 통합을 반대하시는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역 육군 소령인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총장님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십니까? 김세진입니다.
1: 예, 총장님은 각군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신 입장인데 일단 반대하시는 예.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 방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이 문제의 진단과 상황 예.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상적인 정책이라면 문제가 뭔지 진단을 하고 그것에 목표를 세우고 그를 위한 대안들을 도출한 다음에 비교해서 검증하고
1: 예.
2: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는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1: 예.
2: 그 결론에 온갖 이유를 다 끌어가다 같이 붙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들으셨겠지만 결국 나온 것이 뭐 건물이 40년, 50년 오래됐다 이런 명분까지 나온 걸 보면은
1: 예.
2: 이게 진짜 이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사관학교 교육 자체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국방부 업무 보고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치적인 보복 차원에서 그냥 밀어붙이고 예. 있는 것이다.
1: 예.
2: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국가 안보에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뭐랄까 국방에 아주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면은 총장님은 지금 정부가 사관학교를 통합하려는 건 순전히 육사 중심에서 몇 번의 쿠데타가 났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청와대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2: 핵심적인 거를 그렇게 그 정치적 보복은 연자제 징벌이다라고 예. 대통령께서 스스로 증명을 하셨죠.
1: 물론 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과연 핵심적인 거냐 거기까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여당 의원에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국방부에서도 지금 전투 환경이 변하고 있다. 육해
2: 네.
1: 공 곳곳에서 통합적인 뭐 다 관련된 전투가 나고 네. 있는데 왜 따로 가르치느냐 이게 국방부의 논리였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2: 그게 정말 호도한다는 것이라고 보는데
1: 예.
2: 합동성이라는 것은 지금 전 세계에서 합동작전을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 예.
2: 하나로 반죽을 해가지고 육해공군 해병대를 반죽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1: 예.
2: 우리 교향악단처럼 각각의 악기를 잘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이 있을 때 오케스트라가 가장 연주를 잘하지 않습니까?
1: 예.
2: 합동성이란 건 그런 겁니다. 각각의 전문성과 그 기능들을 잘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했을 때 하나의 전장 영역에서 잘 싸울 수 있는 것이지
1: 예.
2: 육해공군을 다 합쳐가지고 뭐 한다 이거는 완전히 그 전장의 기본과 현대전 그리고 미래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그 주장입니다.
1: 예.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합참에서 각 육군, 해군, 공군의 전투 능력 또 환경에서의 기능들을
2: 네.
1: 아주 세밀히 조율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2: 그리고 이미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을 위해서
1: 예.
2: 영관장교 때 육군대학, 공군대학, 해군대학 그리고 합동대학교까지 교육과정이 이미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1: 예.
2: 그리고 이렇게 합동성 우리나라 군 자체가 합동군 체제이기 때문에 합참 의장이 있는 것이고요.
1: 예.
2: 자 이런 군 구조를 전혀 무시한 채 맨 밑에 그냥 장교 양성하는 4년의 사관학교들 그거 중에서도 우리나라 한해 인구한 인원의 16%도 안 되는
1: 예.
2: 비중을 차지하는 사관학교만 합동성을 위해서 통합하겠다. 이거는 일반적인 국민이 봐도.

0: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특히 군대를 복무하고 오신 모든 분들께서 보셔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인 겁니다.
1: 예. 네, 예를 들어 주도권 얘기로 한다면 조금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합참 의장이 뭐 공사 출신이냐 또는 뭐 육군 출신이냐 이런 부분들이 인사 때마다 기사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통합해서 국군 사관학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라인이나 주도권 갈등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군별로 지금 통합사관학교 안을 봐도 육군학부, 해군학부, 공군학부 결국 나눠서 갑니다.
1: 예.
0: 지금하고 별로 다른 체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군 자체가 거대한 조직이고
1: 예.
0: 기능별로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뭐랄까 현실에 대해서 약간 너무 진단을 좀 잘못하는 부분 아닌가. 그리고
1: 예.
0: 장군이 되면은 우리는 장군을 제네럴이라고 부릅니다. 육해, 공군, 해병대 장군들은
1: 예.
0: 각 다른 군에 대한 역량과 또 각종 합동 보직에서 복무를 한 인원들이 진급이 되기 때문에
1: 예.
0: 내가 공군 출신 장군인데 다른 군에 대한 예가도가 낮다. 그래서 임무수행이 안 된다. 그러면 장군이 돼선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1: 예.
0: 이건 인사제도의 문제인 것이지 사관학교 양성 교육기관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1: 예. 이 부분 앞서 이제 뭐 세계에서 제일 군대를 강하게 하고 있는 미국을 아마 예로 드실 것 같은데 미국과 우리는 좀 환경이 다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병력 규모로만 봐도 미국은
0: 예.
1: 3배가 넘고요. 전 세계에 지금 산재돼 있어서 실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통합하기에는 너무 규모나 이런 부분이 부담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0: 네.
1: 지역적으로도 우리 군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0: 우리 군과 비슷한 규모의 상비군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1: 예. 예를
0: 약
1: 들면요.
0: 40에서 50만 정도를 가진 8개국이 있는데,
1: 예.
0: 그중에서 사관학교는 대부분 지금처럼 우리처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예.
0: 에티오피아하고 인도 두 곳만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나라들의 군사력과 전투력이 어떤지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1: 예.
0: 예.
1: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인터뷰를 연결했던 두진호 유라시아 센터장 같은 경우는 보다
0: 네.
1: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어요. 지금 각 사관학교에 학생 수를 모집하기도 힘들다. 이럴 바에 통합해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서 모집하는 게 일단 맞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제가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
1: 예.
0: 육해 공군사관학교의 지난 5개년 입시 경쟁률은 그 논리에 따르면 떨어졌어야 되지
1: 예.
0: 않습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대세 상승 추세입니다.
1: 예.
0: 코로나 시기와 그군 간부 처우 문제가 많이 불거졌던 2021년, 22년을 정점으로
1: 예.
0: 그 이후로 처우 개선도 조금씩 많이 되고, 조금씩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확 올라오고 있습니다.
1: 예. 앞서 이제
0: 그
1: 두진호
0: 주장은
1: 센터장님은 그
0: 네,
1: 부분에 대해서
0: 팩트가
1: 이렇게
0: 아닙니다.
1: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수능에서 육사를 지원하는 건, 예를 들어 가나다로 선택해서 이렇게 가나다에 하나씩 뭐 대학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육사나 회사 공사는 여기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허수의 경쟁률만 높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는 응시생이 적고 그다음에 사관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중도 포기 확률이 많으면 20%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 부분
0: 그
1: 어떻게 보시겠어요?
0: 20%는 그한 번, 그 코로나를 들어갈 때부터 직격으로 맞았던
1: 예.
0: 그 기수에서 한번 이렇게 통계적으로 튄 거고, 체교율은 기존 과거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 예.
0: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저기서 밝히긴 힘들지만,
1: 예.
0: 직접 확인한 데이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게 학교를 선택할 수 없,
1: 예.
0: 다른 대학교 학생들이 허수 지원자가 많다 이건데, 그거는 예전에도 똑같았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허수 지원자들이 있건 없건 그거에 상관없이 생도들이 또 진학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경쟁력 있는 학생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지금 생도들의 수준 뭐 낮다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SCI급 논문도 내는 생도들도 많고, 예전보다 훨씬 더 우수한 어학 능력도 뛰어나고 이 사고 능력도 뛰어난 생도들이 지금 생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지금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물론
0: 네.
1: 그런 우수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0: 네.
1: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 입시생들의 그냥 성적 순으로만 놓고 보면요. 그게 다는
0: 네.
1: 아니겠지만, 지금 커트라인이 한 7, 8년 전에 비해서 뭐한 15%에서 20% 정도 떨어졌다는 통계 수치가 있더라고요. 이건
0: 예.
1: 물론 이제,

0: 군에 대한 전망도 있겠지만 학교 자체가 이 교육 환경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 1차 시험 성적 기준인데 1차 시험 난이도 자체가 매년 좀 강화가 됐습니다.
0: 예.
1: 그래서 커트라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0: 예.
1: 거기에 더해서 사관학교 입시가 예전에는 수능으로 결정을 해서 좀 다른 대학교와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했습니다.
0: 예.
1: 그런데 지금은 전체 100이라면 약 80%의 학생을 수능을 보지 않고 뽑습니다.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학과 뭐 차이가 뭐 어떻게 직접적인 비교가 제한되는 게 현실이고.
0: 예.
1: 각 학생들의 뭐 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이거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지금 생도들 들으면 이거 가슴 찢어질 얘기입니다.
0: 예.
1: 예.
0: 알겠습니다. 일단 점수가 제가 구체적인 점수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1: 네.
0: 좀 떨어졌다는 통계 수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1: 예, 이게 그 사관학교 1차 시험 보시면은 예. 1차 시험은 국영수 시험을 보는데
0: 예.
1: 그 시험의 난이도가 수능보다 높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매년 지금 난이도가 강화되는 추세예요.
0: 예.
1: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당연히 점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0: 예. 예. 일단 사관학교 통합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육사 중심으로 지금 반대 여론이 많은데 이는 서울에 있는 예. 육사가 대전에 가야 되니까 이걸 싫어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육사가 군을 주도했는데 통합하면 아무래도 그게 떨어진다는 주장이 하나입니다.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1: 아니 사관학교가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인사 제도의 문제입니다.
0: 예.
1: 그리고 육사 출신이 만약에 이거 육사 직책이라면은 왜 오늘 나온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0: 예.
1: 다수의 그 국민들께서 반대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관학교를 나오지 않은 장교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1: 예. 이것은 총체적으로 보면 사관학교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안보 문제에 대한 인식, 우려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뜻하고
0: 예.
1: 그중에서도 국방의 근간이자 뿌리인 장교 양성 제도를 너무나 성급하게 손을 예. 대려고 하고 완전히 와해시키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보여서
0: 예.
1: 사관학교 출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우려하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각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한 찬성과 예. 반대 의견을 들어봤고요. 지금은 반대 주장을 가진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4: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3: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5: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3: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네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7: 기자들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현장 뒷이야기 뉴스 디테일.
0: 예, 발로 뛰는 기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뉴스 디테일 합니다. 오늘 시사인 김은지 기자,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한국일보 이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0: 예, 오늘 김환 기자는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고요. 김환 기자 역할이 필요할 때는 제가 가끔 가서
8: 든든합니다.
0: 그 역할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신 취재한 게 없어요.
8: 예. 아, 일상이 취재이지 않습니까?
0: 아닙니다. 예. 없고 그냥 취재 공기만 이렇게 쓱 어떤 분위기인가라고 공기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오늘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김민석 대표의 발언, 대통합 추진단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인데 그것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9: 메가텐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통합 추진단 회의를 1차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때 쭉 말씀드렸는데 대통합의 원칙은 이기는 대통합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대통합입니다. 우리 당의 내부 결속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세력 간 또는 개인의 영입 이것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저는 당이 단단해진다고 봅니다.
0: 예, 김민석 당대표가 이제 취임한 뒤에 상당히 일들이 많습니다. 많이 벌리고 있어요. 당의 혁신을 목표로 한 10개의 특별기구 메가텐을 가동시켰는데 대표 취임 이후에 만들어진 TF만 20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합도 강조하는데 한국일보에서 이제 이서희 기자가 여당 반장을 맡고 있잖아요.
10: 네.
0: 아니 뭐 좀 쑥스럽거나 그렇습니까?
10: 아니 그 지난주에 저한테 혹시 강등된 거 아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0: 아 제가요?
10: 예.
8: 기억만 하시는데요.
10: 아직 반장하고 계시죠? 혹시 강등된 건 아니시죠? 라고 해가지고 그게 네. 저희 이제 국회 동료 기자들 사이에서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0: 아니 왜 여당 반장 맞죠?
10: 예, 아직 하고 있습니다.
0: 저도 예전에 여당 반장을 했었는데 여당 반장은 여당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당 반장이에요. 모든 정보를 취합하잖아요. 예, 김희석 대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10: 그 지금 오늘로 딱 열흘 됐거든요. 지금 그 대표가 된 지. 근데 TF가 제가 개수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20개가 넘을 거예요, 지금. 예. 어제 10개를 한꺼번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TF라는 거는 원래 설치되어 있는 기구가 아니라 좀 현안이 있을 때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좀 약간 그 스타트업처럼 그 예. 예, 좀 신설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열흘 만에 20개 넘는 TF를 꾸리는 게 되게 이례적이고 속도도 되게 빠르거든요.
0: 예.
10: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김민석 대표는 이미 그 우리 민주당은 18일부터 총선 체제다. 근데 총선에서 이기려면 일하는 민주당이 돼야 되고 성과를 내서 그래서 총선 승리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 이거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일하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들을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시키는 가장 좋은 방식은 자리를 주는 거다. 그리고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는 거다.
0: TF를 통해서.
10: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기세 들어오면 정말로 그 160개 넘게 만들어서 그 160명, 지금 아마 162명일 텐데 예. 그 의원들한테 하나하나 역할을 줄 것 같고요.
0: TF장들을.
10: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이 의원들 반응은 바로 얘기할까요?
0: 예.
10: 의원들은.
0: 바로 얘기하세요. 제가 꼭 원고대로 가는 게 아니라서요. 그냥 쭉 흐름대로 이서희 반장님이 얘기하시면 됩니다.
10: 근데 의원들 반응이 지금 상당히 애매합니다.
0: 예.
10: 예. 지금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사실 저 일반적이지 않은 초식이잖아요. 이렇게 모든 의원들한테 자리를 준다는 것 자체가.
0: 예.
10: 근데 왜 이렇게까지 굳이 하시지? 약간 이런 반응이고. 그 사실 의원들도 사무총장이나 정책의장 같이 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고 싶지.
0: 예.
10: 이렇게 TF는 그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과를 못 내면 욕먹기 좋은 자리거든요.
0: 아, 그러네요.
10: 예.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찰개혁, 어제 경찰개혁 추진단도 발표를 했지만 경찰개혁 그 성과가 없으면은 바로 그거에 책임론이 불거지기 때문에
0: 예.
10: 그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지 이렇게 TF장을 맡고 싶진 않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좀 불만을 표출하는 의원은 아직까지는 없는 이유가 그래도 김민석 대표가 여태까지 아, 당을 좀 잘 굴리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은 보인다.
0: 예.
10: 열심히 하려고는 한다.
0: 의지에 대한 평가.
10: 네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좀 따라가고 맞춰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0: 예.
10: 다만 이제 그 결국에는 지지율이 지금 문제가 될 텐데 당 지지율이 한 달 내에 좀 반등을 안 하면 좀 그래 좀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라는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0: 별거 없네.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조태임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분위기에.
8: 저는 이제 의원실 보좌관 어제 통화를 해봤는데 보좌관들은 당장 이게 의원 본인보다 본인들이 할 일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0: 그러네요. TF를 맡게 되면 실무는 사실 다 해당 의원 보좌관이니까.
8: 뭐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뭐 실무자들 면담한다든가 이런 과정들 이제 보좌관들이 이제 하는 것들이 많은데 당장 이제 보좌관들이 할 일들이 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0: 예.
8: 거기다 이제 국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도 지금 법무부 장관의 특별감찰관에 주르륵 있다는 거예요.
0: 예.
8: 그래서 보좌관들은 당장 이제 할 일이 너무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어제 그 발표한 걸 보면서 정당개혁 추진단, 뭐 개헌 추진단 이렇게 정치개혁 부분, 그다음에 당내 개혁 부분. 근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불금 정치 골목 민생단,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0: 단장이 박지원 의원이죠.
8: 맞습니다. 예. 근데 박지원 의원 하면은 금기 원래라고 예. 금요일에는 이제 지역구 가서 챙기고 월요일에 서울 온다 이걸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거의 매주 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0: 해남안도 진도를 매주 가세요.
8: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단장을 박지원 의원 앉히면서 불금이라는 얘기를 붙이고서 예. 이거 조금 재밌다 하면서도 어쨌든 민생도 챙기고 정당 개혁도 챙기고 하면서 이게 지금 다 총선을 준비하겠다는 이 의지로 읽힌다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점에서 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대표되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주려는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예, 네. 김민지 기자님.
11: 그러니까 사실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아이디어가 많기로 유명한 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 당에서 수석을 맡고 있을 때나 혹은 뭐 총리가 됐을 때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는 큰 구상을 던져서 이렇게 실무자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스타일로 유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이제 다만 이제 모두에게 당직을 주게 될 경우에 모두의 일은 사실 누구의 일도 아니게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모두에게 당직을 주는 것이 얼마나 실효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어제 나온 그런 이제 명단이 워낙 모두가 어딘가 가입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힘 있는 힘 혹은 힘 있어 보이는 TF에 어떤 사람이 가는지 결국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제 우르르 발표된 그 당직에서 소위 말하는 친청계로 꼽히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 어디에 갔냐 딱 그걸 서로 보면서 여기서 지금 명단에 좀 눈에 띄는 사람 누구야 오히려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예. 그런 차원에서 좀 고루 탕평을 했는지 그리고는 그 힘 있는 그 당대표의 가장 관심사와 의중이 들어가 있는 TF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이걸 좀 중심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0: 예.
10: 아직까지 친청계 인사 중에 그 TF 맡은 분이 없거든요.
11: 그러니까 뭐 사실 완전 친청계라 할 수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소위 예. 말한 친명계로 꼽히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정당개혁 추진 단장의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그 게다가
0: 이건
11: 수기
0: 무슨 신호냐 이렇게 예. 해석한다는
11: 그렇게
0: 거죠.
11: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0: 제일 관심이 있는 건 앞서도 저희가 뉴스연구소도 얘기했는데 최재성 특보단장 뭐 이런 분들이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최민희 의원 지역구에서 경쟁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고의 좀 있는 것 같고요. 경찰개혁 추진단 이것도 이제 김남희 의원이 단장을 맡았는데 지금 뭐 준비는 잘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사회 반장님?
10: 어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발표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원래 경찰개혁 TF를 준비를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 목적은 그 10월에 이제 검찰청이 폐지가 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잖아요.
0: 예.
10: 그래서 그 권력을 어떻게 견제해야 될지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경찰개혁 그 TF를 원내에서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 사실 그 제주 실종 사건 때문에
0: 예.
10: 그 경찰에 대해서 지금 불만 그러니까 국민의 그 불신이 커진 상태여서 어제 김민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거거든요.
0: 예.
10: 그래서 위원 명단도 없었고 단장만 발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김남희 의원이었는데 그러면 시점이나 그 김남희 의원을 인선한 거나 이거는 사실 여론을 굉장히 의식한 걸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김남희 의원이 그 보안수사권 폐지 그 국면에서 남겨둬야 된다. 예.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그래도 존치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되게 그 전면에서 하셨던 분인데 이분한테 그리고 초선이잖아요. 근데 초선한테 사실 TF장을 맡기는 게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0: 예.
10: 근데 이걸 맡기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그 뭐 당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김민석 대표가 김남희 의원한테 직접 제안을 한 거다.
0: 예.
10: 김남희 의원도 거의 발표 몇 시간 전에 좀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0: 예.
10: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보안수사권을 폐지시켜가지고 경찰을 더 비대해지게 만들었다.
0: 예.
10: 그러니까 뭐 이미 못 믿을 경찰인데 너무 많은 권력을 줘버렸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0: 예.
10: 그래서 사실 이 사건 자체랑 보안사건은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역풍을 세게 맞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예. 고려해서 보안사건 존치를 전면에서 주장을 했었던 김 의원한테 이걸 맡긴 걸로 보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힘을 실어준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장인수 기자 이제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여러 메시지를 내놨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여당 당대표를 대통령이 픽했다. 이건 왕정 아니면 귀족정이다. 그리고 오만한 권력자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다음에 90도 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한 조폭 문화다. 인간사회에서 침팬지 사회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 지지 세력을 집권 기반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극적 결과를 맞이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일단 지지 기반을 해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파장이 좀 큽니다. 일단 이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11: 사실 이제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했던 발언들을 이 가지는 영향력과 그리고는 그 의미 혹은 그 이후에 향후적인 파장까지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예. 있는데 지금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제 한동안은 김민석 이제 당대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 발언의 여파가 그렇게 크게 물론 뭐 이제

0: 이후에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당내의 어떤 통합에는 부적절한 발언일 수는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큰 파장으로 당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1: 예.
0: 이제 여전히 이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견제하는 의원들은 똑같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 언급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같은 것 같지는 않았었습니다.
1: 예. 사실 보도에는 뭐 무슨 무당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곤 했는데
0: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이 나왔죠.
1: 예. 근데 예.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0: 아니 사실은 뭐 심각하게 보는 면이 있긴 한데요. 당장 지금 이 시간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 예.
2: 의원들은 앞서 이제 전당대회 국면에서 필패로 나왔을 때 반응이 좀 제일 격했거든요. 근데 이번 발언 이후에 또 의원들이 되게 격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특히나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이제 잦아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 예.
2: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그럼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특히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청래에게 46%를 좀 비주류를 살려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 예.
2: 이건 결국 이제 비주류의 몫이 이만큼이 있다는 것이 이제 친청계 목소리가 이만큼 있다는 거를 좀 견제하려는 발언으로 보고
1: 예.
2: 이거는 당장 뭐 당내 권력구도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향후 이제 총선을 앞두고서 이 정도의 세력을 좀 과시한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의도가 좀 다분히 있다. 좀 의원들 사이에서 좀 비판적인 여론이 훨씬 강하게 강도도 예. 강하게 있습니다. 예.
1: 비판 분위기는 있는데 이제 어차피 전당대회도 끝났고 뭐 크게 이게 파문을 던지거나 영향이 있을 건 아니다는 분위기가 민주당 분위기라고 하고 예.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한 배경 혹시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3: 근데 그 어제 방송이 저는 좀 아 그저께였죠?
1: 예, 그제요.
3: 예, 그저께 방송에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사실 그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얘기한 게 처음은 아니지만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ABC론을 얘기를 하면서 뉴이재명이라고 이제 통칭하는 지지층을 좀 비판하는 발언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입주민 동의도 안 받고 재건축하려고 한다. 뭐 그리고 뭐 필연적인 실패 뭐의 길로 가고 있다. 이거는 사실 그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 이분의 인성에 대한 비판은 아니었는데.
1: 예.
3: 어제는 그저께 발언한 그 대통령이 오만하다. 그리고 학습을 중단했다.
1: 예.
3: 그리고 되게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명계에서는 더 사실 내부적으로는 정말 많이 끓고 있어요. 이건 정말 선을 넘은 거다.
1: 예.
3: 그러니까 이거는 당에 대해서 고언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그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거다. 비난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발언 수위가 세지냐. 이거는 결국에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왜 내 말 안 듣지? 이런 불만을 표시라는 거예요.
1: 목소리가 안 닿는다고 생각하면 커지고 격해진다.
3: 그렇죠.
1: 이 얘기군요.
3: 결국에는 전당대회 때도 정청래 전 대표를 어떻게 보면 측면에서 지원을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점점 더 이제 발언이 세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도 스스로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얘기 한 60-70%밖에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 예.
3: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렇게 좀 센 발언을 하실 것 같다. 그래서
1: 예.
3: 지금 친명계에서 좀 어제도 되게 페이스북에 되게 일거에 좀 약간 폭탄 던지듯이 다들 이제 경악된 반응을 보였는데 좀 친명계에서 대리전을 좀 할 것 같아요. 계속.
1: 대리전.
3: 네.
1: 예. 대통령을 이제 방어하는 식의 대리전을 말씀이신 네. 거죠? 알겠습니다. 유시민 작가 얘기가 이제 일단 메시지는 방향은 정해졌고 조금씩 격해지고 있다. 이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김은지 기자가 또 취재한 내용이 농내 전유에 대한 판결문이에요. 원래 6천만 원의 뇌물 혐의로
0: 네네.
1: 예. 기소됐었는데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정치권 공방이 큰데 판결문을 전체를 보셨다고요?
0: 아, 네. 이제 워낙 이 이제 사건을 두고 여야가 이제 좀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특히나 관련해 가지고는 한동훈 이제 의원 당시에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여권에서 목소리가 나오니까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은 위법 수집 증거로 무죄가 나온 사건일 뿐이지 사건의 실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취지의
1: 예.
0: 주장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돈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던 그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틀어보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1: 예.
0: 이제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판결문을 좀 입수해가지고 2심을 전체를 좀 읽어봤는데요. 21쪽에 달하고 그러니까 1심 같은 경우에는 위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증거들에 대해서는 아예 다툴 것도 없이 끝내버리긴 했습니다만은
1: 예.
0: 2심 같은 경우에는 해당 녹음 일 위법수칙 증거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기타의 증거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1: 예.
0: 근데 그 기타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이라든가 혹은 다이어리에 남겨놓은 기록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이어리에 남겨놓은 기록이라든지 뭐 스캔 본 기록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것들을 종합해서 보더라도 지금 유죄를 입증할 만큼의 책임이 있지 않다, 유죄를 입증할 만큼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의원의 주장은 뭐 팩트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제 맞진 않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1: 예.
0: 그런 차원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동훈식 정치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도 비판받았던 게 검사답다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1: 예.
0: 그것이 주는 비판의 지점들은 여의도에서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맞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을 굉장히 쟁점화시키면서 다른 것들을 무해화시켜버리는 방식인데, 이제 과거에도 양승태 대법원장 1심 무죄가 나왔었을 때도
1: 예.
0: 대법원 수사 의뢰로 사실상 시작한 수사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과 관련해서도 이제 본인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간
1: 예.
0: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들이 꽤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연속으로 떠올리게 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일단 사실관계를 좀 판결문을 보셨으니까 정리를 하면 농내 전 의원이 이제 사업하는 분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잖아요.
0: 예.
1: 2심에는 이게 위법 수집 증거다. 돈을 받은 내용의 녹취록이 있는데 이게 원래 관련된 영장을 발부받은 게 아니라 다른 거 하다가 얻은 거기 때문에 이걸 증거로 치지 않겠다.
0: 추가 영장을 발부받으면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1: 예.
0: 않았다는 거죠. 이미 그렇죠. 제출 방식으로 했다.
1: 그런데 이제 한동훈 의원 주장은 자 이건 형식의 문제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유죄를 못 받을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돈을 받은 건 맞다라는 게 이제 한동훈 의원의 주장이잖아요.
0: 네네.
1: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별도로 봐도 돈을 받은 게 불확실하다는 얘기인가요?
0: 그러니까 이게 그 홍준표 이제 전 시장이 잘 지적을 했는데요.
1: 예.
0: 이노센트하다는 게 아니라 낫길티다라고 보는 것이 형사사법 절차의 핵심이라고 한다는
1: 예.
0: 거죠. 그러니까 무죄라고 하는 것이 한국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실체적 진실에서 이 사람이 아주 순수하고 뭐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인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고
1: 예.
0: 그 입증 책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1: 그러니까
0: 차원에서
1: 법적으로는 무죄인데
0: 네.
1: 우리가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 돈을 받았으면 이게 위법 수집 증거에서 법적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지만 돈을 받은 녹취가 이제 이게 위법 수집 증거에서 법적으로 못 쓰지만 우리가 다 들으면
0: 예.
1: 이분 돈은 받았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쟁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이제 어떤 건지.
0: 그러니까 그 외의 증거로도 입증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거죠.
1: 그 외로 증거로도 예. 입증을 못했다.
0: 예. 그 외 증거들 같은 경우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예.
0: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이 정도 증거로는 돈 받았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아. 판단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1: 예. 그럼 한동훈 의원의 주장은 사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얘기네요.
0: 그러니까 그 주장은 1심에는 맞을 수 있는데
1: 예.
0: 2심 주장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누락시켜서 한 주장이라는 것이죠.
1: 예, 알겠습니다. 이서희 반장님.
3: 저는 사실 판결문을 못 봐서
1: 아니 관련된 평가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3: 아, 저는
1: 계속 옆에서 고개를 크게 끄덕거려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3: 아 저는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2심 판결 나온 다음에 이례적으로 노웅래 선배님 하면서 글을 남기셨잖아요.
1: 예.
3: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굳이 그 사실 한동훈 대표, 한동훈 의원께서 그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하려고 지금 밑밥 가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의도가 없지 않아 보인다는 이제 해석들도 있으니까
1: 예.
3: 물어봤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중대 선배 그 노웅래 전 의원도
1: 예.
3: 중대 나와가지고 원래 옛날부터 되게 막역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 노웅래 의원이 2024년에 무죄 주장하면서 단식까지 했었잖아요.
1: 예.
3: 그때 이제 공천 배제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마음의 빚이 굉장히 컸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 대학 선배인데 공천을 예. 안 줬으니까 그때
3: 네.
1: 이재명 네. 대표 시절이죠.
3: 네. 그리고 사실 우리는 7인회라고 그 원조 그 친명 그룹을 얘기를 하지만
1: 예.
3: 사실 노웅래 의원 여기 들어가진 않았어도 거의 8인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예전에 원회 그 이재명 대표가 원회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좀 바로 이제 그 글을 올린 거는 그 마음의 빚을 좀 덜기 위해서 좀
1: 한 게 아니냐.
3: 예, 죄송하다라고 한 거지. 그 공소취소 거기까지는 너무 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1: 예.
3: 예, 해석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일단 그게 있죠. 그 녹취에 나온 거 보도는 많이 됐는데 이거 후원금 등록할까요? 아이 그냥 하세요. 뭐 이런 게 녹음돼 있다라고 워딩으로 다 나오는데 일단 2심 법원의 판단은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후원금 얘기였는데 후원금일 수도 있다. 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게 이제 뇌물은 아닌 것 같다. 뇌물로 보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온 것 같아요.
0: 그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는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 그것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의 일이기 예. 때문에요. 근데 형사사법 절차에서 우리가 이제 증명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정말 그 유죄 무죄가 되지 않을 예. 정도의 이제 충분한 증거가 있느냐의 증거 싸움이거든요. 이제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1: 예. 알겠습니다. 일단 2심 판결문 이게 뭐 법적인 문제 빼고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었었는데 네. 거기에서도 불충분하다.
0: 아 물론 대법원에서도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이것은 2심까지의 판단인데 2심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게 있다는 취지의 말씀인 거죠.
1: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본방송을 여기서 마치고 대구쇼에서 국민의힘 쇄신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달달이고
1: 입학지원에서 달달달달.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관절

0: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2: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4: 사실은 네, 오늘 뉴스전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대구쇼에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5: CBS
6: 예술이 일상이 되고
5: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6: 우리의 일상이
5: 문화가 된다.
6: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축제

0: 와 문화 공간에서도
1: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0: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1: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0: 공정하게
1: 함께
0: 새롭게

0: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3: 폭염주의보.
4: 이틀 이상 33도 넘을 때.
3: 폭염경보.
4: 35도 더위 이틀 이상 계속될 때.
3: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하면 세 가지를 꼭 실천해 주세요.
4: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는 26도. 밖에서 일할 땐 그늘에서 자주 쉬세요.
3: 폭염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외출은 삼가고 독거노인 같은 이웃의 안부를 살펴주세요.
5: 날씨와 생활입니다. 태풍도 밀어내는 폭염이 오늘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일부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5도 안팎까지 치솟는 심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대구와 포항의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겠고 광주와 부산 35도, 대전 33도, 서울과 춘천 31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한층 더 무덥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곳곳에서 소나기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는 저녁까지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고 남부 내륙과 제주 산지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주일까지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잦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7: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8: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9: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0: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9: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0: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1: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2: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7: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을은 언제 오는 걸까요? 하늘 올려다보는 시간이 많아질 때, 매미 소리가 풀벌레 소리로 바뀔 때, 선풍기 커버를 씌우고 새 이불을 꺼낼 때, 모바일 청첩장이 도착할 때, 라디오에서 가을 노래가 들려올 때, 가을이 오는구나 실감하게 되죠.

물론 그렇게 낭만적인 신호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대학생 자녀의 2학기 등록금을 걱정할 때, 비염으로 고생하는 가족의 재채기 소리를 들을 때, 옷장 정리하면서 한숨 한번 내쉴 때도 여지없이 가을을 느끼는 우리들인데요. 찬바람 불기도 전에 막연히 걱정부터 앞서는 우리들이지만, 가을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낭만 한 스푼 일상에 첨가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8월 28일 수요일 입주 1405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